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의 병은 여름에 치료하라. 뚱빙 샤즈. 겨울의 병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효과를 잘 본다. 그러면 겨울의 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화 토금수가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인데 여기에서 목이라는 것은 간을 말합니다. 간 나무라 이 말입니다. 예? 봄입니다. 봄이 돌아오면은 우리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이를 때를 말해서 우리 간이 치료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 여름 하면은 우리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은 화에 속합니다. 불입니다. 예. 그래서 여름 계절에는 심장병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 다음 목화 토. 토라는 거는 비위를 말합니다. 비위에 비위는 사계절인데 어떻게 오장하고 맞먹는가 하는 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주로 여름하고 가을 넘어가는 긴 여름을 말합니다. 장샤. 이때는 비위가 나쁜 사람들, 특히 습한 사람들이 습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비장이가 제일 먼저 망가지고 병이 걸리고 치료가 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토죠. 예, 토라는 게 우리 비위지 않습니까? 그 무는 가을, 우리 폐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 토금수, 수가 바로 신장을 말합니다. 겨울에 우리 이 콩팥이 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겨울에 와서 더 병이 심해지고 또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 그러니까 골가병을 위주로 해서 소변이 잦다, 전립선염 있다, 방광염 있다, 이 비뇨기 계통에 염증 있는 분들, 총적으로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선쉬,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여름에 치료하면 훨씬 효과를 잘 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근뇌 보신환도 건강한 뇌를 주는 동시에 보신, 신장을 보호해주고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신장에 생긴 모든 신염을 비롯해서 이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름에 쓴다 할 때 효과를 겨울에 쓸 때보다 훨씬 더 잘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집에 아저씨도 간도 안 좋고 좀 콩팥이도 병원으로 보니까 많이 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다가 또전수사에는 고혈압이 좀 있고 해서 머리도 많이 무겁고 가끔씩 아프다 하면 이러면서 정신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의 보시환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뭔가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거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에 일어나기 많이 피곤하다 한다.
1: 네.
2: 그리고 뭐.
0: 네.

0: 어떨 때도 배도 가스도 타고 구역질도 나고 이런다면서 많이 힘들었대다. 그리고 늘상에 뒤에서 소리도 나고 이랬대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한 6달 먹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
0: 그래, 뒤에서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던 게 요즘에 그 소리 덜 난다고 해. 잠을 잘 잔다.
1: 네.
0: 그리고 뭔가 뭐 덜 돌린다던 게 덜 돌리던 거지. 귀가 뻥 돌려서 귀 잘 들린다고 이랬대다.
1: 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감기가 맵다는 사람들이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0: 네. 영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뭔가 영 많이 작아졌습니다. 낮에는 좀 같이 안 돼서 내게는 좀 여러 번 쉴 새 없이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하루 전에 기면서 기권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이런 거,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 통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랬대도 사주 맨날 아프다면 되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도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아래 무릎 아래 떨려서 맥이 없다면 되던 게 요새 이제 맥이 난다면 잘 긁고 다닙니다.
1: 네.
0: 그 혈압이 지금 요새는 운동이 잘 되고,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약 먹으니까 더 좋아진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오늘도 약 떨구지 않고 또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네.
1: 네.
0: 감사합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땀이 나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다 땀으로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땀이라는 게 약이 먹자마자 피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이 흡수돼서 수분이 되고 대사를 걸쳐서 물이 돼서 피부로 나가죠. 예? 때문에
2: 담본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건의보수환수는 환자입니다. 전이가 머리가 흐릿하거나 아무래도 동맥경화 심한 것 같아요.
1: 그기를 몰아내는 게 몸의 양기입니다. 이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 사람들 꼭 쓰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이 시점에서 중약을 쓰든 침을 맞든 그 다음에 뜸을 뜨든 아주 효과를 잘 보는 시기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름에 와서 또 바쁩니다. 겨울에만 바쁜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사실 양기가 제일 높은 고조에 도달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양기가 다 거칠로 빠지다 보니까 도로 속은 냉합니다. 차다 말입니다.
2: 땀뿐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4: 건의본 세안은 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약에 이게 무슨 약을 써나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주약의 용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의본 세안은 석 달 쓰니까 잠은 너무 잘 됐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얻은 뗐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날마다 잠을 영 잘 잡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아주

0: 예, 이렇게 방송했기 때문에 예, 또 후메큐십도 한 병 더 드립니다. 예.
1: 네.
0: 예, 의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1: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일은 콤파치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장기적으로 도둔다 할 때, 특히 여성분이라 할 때는 자궁에 와서 예, 자궁진료라는 게 생깁니다. 자궁경부암도 생기고 예, 난초 낭중도 생기고 이게 다 차서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남성분이라 할 때는 성욕감 퇴증부터 생기면서 이 전립선 비대가 남보다 좀 심하게 생기죠.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우리 뭔가 우리 집에서 뭔가 그 오빠하고 내 두 분이 벌써 이 건의보시안, 우리 오빠는 이제 한 달 받았어. 난 이제 한 달 다 세졌어. 이제 건의보시안이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고, 그 우리 오빠는 그 젤레센이에 속을 밤에 한 네 번 넣었습니다. 그날 다섯 번.
0: 네.
3: 어서니 두 달 걸쑥을 나봤거나, 아이, 소비, 어째, 글씨, 그렇게 두 번 씹어보고 또 한 번 씹어보니, 어둠이 완전히 정상이란다, 이게 이야기.
0: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3: 예.
0: 홍삼용균이 약... 들어가면 전립선 비대 쉽게 해결됩니다.
3: 예, 약은 이야기, 우럽바겠다. 전립선 약은 그렇게 많이 썼지만, 이야기. 예. 그래.
0: 그래. 약은 항하는 약도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3: 그니까, 이 약이, 그니까, 공장이 좋으니까, 나의 벌써 이게, 뭐, 다르다니, 우리 아빠,
0: 그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3: 그니까, 대단히 예. 좋은 단위입니다.
0: 예.
3: 그, 회사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가 하면, 예, 이 기능력이 좋아지, 머리 이렇게 좀 빠질 때인데, 그게 좀 낫고, 예, 콤파이 좀 허리 아팠습니다. 나 소변 자체 없는데, 허리 좀 아프지. 굉장히 허리 아프지.
0: 예.
3: 중일 그러니까 이 콤파치 문제랍죠. 그래 어쩌면
0: 맞습니다. 콤파치 나쁘면 머리 많이 빠지고 허리 아프고 골가병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3: 그렇습니다. 딱 그렇다라는데 그래 여기 내기 맞겠다 생각이 한 이제 한 달 풀었는데 좀 머리 깨 빠질 때가 그러니까 콤파치 되게 단특이 됐구나. 그러니까
0: 이 약이 아주 농축된 약입니다. 그래서 녹두알 같은 거에 녹두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알로 해서 15개 만든 약입니다.
3: 해보니까 다 15알씩 딱 있을 때다. 그래.
0: 예, 예. 그 약이 그래
3: 먹으니까 먹기도 용도 그의 알이 작으니까 넘어가기도 용 먹이 불편해서 넘어가기 용 좋다만 이렇게 우대 활동에 난 주머니 싼데 우리 오빠 줘서 하겠단 또 우대 활동.
0: 예. 특히 네. 남성분들 잡수면 더 빨리 알깁니다. 예.
3: 영도 참다. 예. 이렇게 좀 처음 봤다. 물어봐도 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0: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마당에서 해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포근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소중한 줄 모르고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귓가에 맴도는 돌 부딪히며 절절 흐르던 그 맑은 시냇물 소리와 그 물가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실력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속에 담긴 한없는 사랑과 정성을 노래합니다.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부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수빵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세트라는 거는 예, 두 가지 약 조합이다 그 뜻입니다. 예,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큰 과학이 두 과학 갑니다. 이래서 예, 6세트 더 드릴까 12세트 되죠. 12세트면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학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 모두 8달 치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친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딱 싸겠다 결정하는 분들은 또 거기다 혈배강에서 나온 심내첩 드립니다. 다섯 과학 드리죠. 이 다섯 과학이란 게 다섯 달 치량입니다. 한 과학이 한 달 치량입니다. 이 안에 30장 들어있는 겁니다. 대단히 큰 게죠. 여기 공능 주체다 또 명백하게 관심병, 협심증, 고혈압, 고혈증, 예,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예, 이런 방면에 보조적으로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예, 거기다 우리 장내통하고 침착임을 걷게 되는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가병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그렇습니다. 침을 가지고서리 고대로부터 많은 분들이

0: 그 인상 가운데는 그래서 친구는 그래서 경락을 열어주면서 병을 치료한다 이러는데 기실은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구가 다른 한 가지 특점은 뭔가 하면 이 침을 꼽음으로써 사람 병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이 어느 곳에 그지 갔는가. 예, 이것을 미리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침 가지고 진단해내는 거는 우리 왕왕 보게 되면 병원에 이런 사진 찍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제 그러면 우리 경락이 막힌 건 사진 나타내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있다. 저기는 확실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사진 찍었다 해서 그 저기 사진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랑 찍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침구 가지고 열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침구 우점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예, 이제 우리한테 와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구는 전신의 각 계통의 경락을 몽땅 열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름철에 대놓고는 우리 대부분 환자들은 한 번밖에 안 맞습니다, 일주일에. 어쨌든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늘어나고 이럴 때 사람이, 기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구를, 우리 이 과학적으로 원래 그 황제내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구란 건 말마다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그 료정에 따라서 그리고서 침과 침 사이에 중간에 시간을 많이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밤에는 침구가 열어줘서 경락을 열어주는 동시에 약 효과가 그 경락을 따라서 흡수되기 때문에 맨 약을 먹기보다 효과 더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약의 골다공증 여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골다공증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는가 하면 뼈가 그 골다공증이 왔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그 결과를 보는 게죠. 기실은 골다공증이라는 게 어떻게 돼서 왔는가? 예, 이거부터 우리 따져줘야 됩니다. 뭐 우리 구조수송증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중의에서는 동맥을 봅니다. 뚜바이라는 게 뭔가? 우리 척추 그 중간선을 쫙 몽땅 동맥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 양옆 팔로 5분 5분 그런 거리를 사이두고서 양옆 팔로 쭉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보통 그 침구 거김에 이 혈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선생가 자기들로 이렇게 개발해낸 겁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개발해냈는가? 우리 환자들이 보통이 거기 그 방광증이란 거는 그 동맥의 양옆 팔로 1.5cm 그러니까 1.5 cm 거기 멜로 해가지고서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방광경락이 아픈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방광경락이 또 아예 아프고 겨코 또 그 동맥 양옆 팔로 조금 5분 그 거리에서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이거 우리 화토자지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화토자지 아픈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또 침구라법이 따로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 동맥이란 건 뭔가? 동맥이란 건 우리 인체내에서 양마의지하이랍니다. 모든 양기가 동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사람 원시인 때 다 개에 댕기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들이 다 개에 댕기는 게 그러니까 뒷잔덩이가 태양과 직접 혈, 명문혈은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죠. 요추 두 번째 마디 아래라 했습니다. 거기를 해서 쭉 올라와서 대추혈하고 빨후이까지 갑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문의에서 부수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써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부수 골갈로 어디에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뭐 요전판 투추고 대행성 관절이고 이렇게 아파서 이 부수빵 썼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나
0: 예.
2: 그런 걸지 못해서 수레를 몰고 다니던 게 지금은 수레는 몰고 다니지만 수레를 벗어서 걸로 밀고 다닙니다.
0: 아, 그렇습니다. 허리를 많이 펴졌죠.
2: 예. 그래 그 소리 그런 여기다가 그 실,

0: 실배강,
1: 결배강, 예, 같이 쓰죠.
0: 결배강
1: 예.
0: 같이 먹으니까.
1: 나는 심장수자람 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 예, 같이 먹으니까 효과도 더 잘 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우리 마을에 있는 아줌마이 나를 보고서 어째 무슨 약 먹고 그릇 좋아졌는가 해서 내게 그 사실 말했지, 말했더니만, 자기도 이, 그냥 먹어보겠다며 이랬디로
1: 이만 좋은 약이 없습니다. 한방면에는 우리 그 뼛속 깊은 곳에 한기를 몽땅 끌어내가고 한방면에는 골수를 많이 보충해주고 이래가지고 전면적으로 여러가지 골과병들을 치료하는 겐데 예 특별하게 우리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나온 게지 않습니까? 예, 약 흡수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우대활동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88-0018번 전화치시오. 그래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은 또 예, 심리첩이란 것도 다섯 달 치료한 것을 증송해 드립니다.
0: 그렇게 예. 나도 자고 그 아줌마에도 좀 잡숴보겠다.
1: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0: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풍습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한 6개월가량 썼는데 그전에는 예, 관절마다 다 붓기고 다 변형돼가지고 예.
1: 예.
3: 팔다리 항상 마모하게 와서 경상증을 주물러야 했고 예. 견점도 심해서 팔이 들기 바빠가지고 옷을 입을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전신이 뭐 몸에 갬이 생기는 겠고 예. 뒷장도 쪼여들면서 예. 찬물 껴앉은 것 같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입이 쓰고 예. 마르
1: 네.
3: 그래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풍습방을 듣고 별로 돌이 있는 것 같아서 풍습방하고 그 혈배강을 같이 싸서 먹어봤는데 엄청 효과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섯 달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관절이 붓는 게 다 내리고 예. 마목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네. 네.
3: 그래 견점은 예. 풍습방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맞은 게 다음날부터 발을 둘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3: 그래 지금은 예, 뒷다등에 뭐 찬물 끼얹는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가슴도 편안해지고 해서 힘들도 이제는 68차씩 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게 고생했던 게 비병도 많이 나서서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예.
3: 거기다 눈도 밝아져가지고 예, 이전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 지금은 정말 살 것 같아서 풍습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예, 많이 효과 봤죠.
3: 그래, 예. 예, 그래 이번에도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풍습방을 좀 더 사 먹으려고 그럽니다.
1: 좋죠. 이번에 활동 예. 좋습니다. 예.
3: 예.
1: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지.
3: 예, 예. 288-0018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이 기질은 우리 동맥과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맥이라는 거는 그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직접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뇌까지 통했기 때문에 뇌, 심장하고 콩팥이 여기 뇌가 밀접

0: 대접하지고, 또 강의라지고, 또 용 다 선생님을 손 꼽으면서 이랬디다. 그래, 네. 나는 스미스리 정말 선생님이 얘기 맞다나, 뭡니까, 오상혁부가 할 동안 이거 시각에 딱딱 서주고, 예, 묘한 친구를 맞아서 그런지, 예, 나는 예, 장기간이 깊은 몸속이 풍한 습과 선생님이 에, 친구를 맞으면서 혈이 잘 통하고, 예, 이 관절이 통해서 옆구리가 아프든 아프지 않고, 예, 계속 시리던 것이 나아졌습니다.
1: 네.
0: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예, 손발이 늘 예, 차가워서, 예, 양말도 신고 자고 이래고, 요리도 남이 그 한절기는 좀 더 남보다 더 더 나와서 입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손발도 따뜻해졌고
1: 따뜻해졌죠. 예.
0: 예, 많이 따뜻해졌어요.
1: 환기가 쉽게 돌아요 옵니다. 그 다음에. 예.
0: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 다 통증이 다 통증이 없어지고 붓기도 온다간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122여 가지 에, 기타 질병에 좋다던 게 난 소화도 잘 되고 악몽이 없어져서 밥을 잘 먹고 눕기만 하면 잡니다.
1: 네.
0: 그 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잠 잘고 이래 잘 자고 모든 관절병이 없어진 또 이 특점이란 게 선생님 친구를 맞으면서 또 이 약속을
1: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요추간판 탈출함 있는 사람들 무조건 환퇴실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외중실을 열어줘야 되고 위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특히 우리 요추간판 탈출을 막 신기 눌려가지고 세게 아프당할 때는 예, 외중 거기면서 직접 피를 나쁜 피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 쑥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아픈 증상 딱날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혈증은 뭐인가? 우리 그 쨍위란 됩니다. 쨍위라는 게 어깨 박죽 제일 꼭대기 그 살이 많은데 거기 제일 끝에 거기면 쨍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퇴는 구토 그짝이고 그 다음에 쨍위란 건 어깨 그짝이 제일 높은 사람 몸띠하고 그 파리가 연결된 곳이죠. 그 다음 다리하고 몸띠가 연결된 곳이 이 두 곳에서 기실은 이런 뼈 속에 골수가 산생하고 신진대사를 하고 그 제일 중요한 이런 혈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그 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두마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뇌, 심장, 콩팥이 여기미가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미 일단 한기 들어찼다 할 때 일단 골수를 파괴하는 이런 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실은 우리 지금 잡수는 모든 서약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서약은 다 찬성질 됐습니다. 사람 몸은 36.5도 이런 기초상에서 항상 양기가 운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찬 게 자꾸 들어온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예, 혈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예, 또 우리 격소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격소를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이 치관 이주를 했거나 특히 뇌독증이라고 해서 곰팥이를 이식했다. 예, 그 다음에 또 간을 이식했다. 이런 사람들, 또 내분비 몰라온 사람들, 그리고 뜻을 면이성 질병, 말하자면 시동심 흥발랑총이라든가 류풍습성 관절이라든가 또 우리 여러가지 피부 질병이라든가 또 쇼촌이라면 있거나 또 우리 강직성 척추염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 보통 피부가 막 가려워가지고 UPCN 인쇄병이 이런 데서 격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격소는 무슨 작용하는가? 몸속의 내분비계통을 억지를 공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분비계통은 무슨 작용하는가? 억지를 골수가 나와서 내분비계통이 그 내분비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겜 액체를 자꾸 써버린다 할 때, 그러면 골수를 빨리 써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격소를 쓰기 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골다공증, 구구토 화이스라는 게 올 수 있고, 소화도 출혈, 기실은 모든 소화계통에서 우리 음식에서 영양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서리 그 주요한 성분들을 골수를 만들 성분들을 보내주는 게죠. 근데 소화계통 일단 잘못
2: 자고 음식이나 정말 영 바쁘고 이래서 그 정말 무슨 어디나 고통스러운 어디다 다 말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랬던 게 이 약을 그냥 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친구여 보고 했더만 이 지금은 잘 먹고 하니까 힘나고 정신 난단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0: 다니기도 바쁘던 게 지금은 정말 3, 4천 번에 훌떡 나가서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집 아바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걷다가도 쉬고 하던 이런 아바이가 지금 같이 양자 쌌더만 5층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좋은 소식 선생님께 알리기 싶어서.
1: 좋은 소식이죠,
0: 선생님. 예. 예, 오늘 전화합니다.
1: 아, 예.
0: 예. 선생님.
1: 네. 예.
0: 정말 이런 좋은 약을 알선에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예. 이번에 활동에도 계속 참가해가지고, 서리. 이 늙은 두부 있고, 난 이 약을 더 쓰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면 일단 우리 이 골과병을 치료하자면이 먼저 이 골수를 빨리 써버리는 이 그러니까 골수를 파괴하는 이 일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격소를 쓴다. 그럼 격소를 다 끊어줘야 되죠. 그런데 끊는데 이건 격소란 거는 사람들이 일라이싱이 생겼기 때문에 끊는 방법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사람 편안하게 격소를 끊을 수 있고 거기 대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방안 다 짜줍니다. 그리고 우리 요추간판 탈출도 그렇습니다. 요추간판 탈출이 한 가지 질병 아닙니다. 경락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담낭 경락을 인해서 요추간판 탈출 걸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동맥을 인해서 대체면 또 우리 화토자지 동맥 양옆발로 5분 그 거리에서 그 길로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방광경락입니다. 방광경락 제일 큰 경락이죠. 여기 혈점이 제일 많습니다. 예, 거기에 막혀서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총적으로는 우리 중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 동맥에 거기에 그 통로가 잘 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에만 하시 골수 모자라다 거기에 한기 꽉 들어찼다 이렇게 되면 그 통로라는 건 우리 도랑물이라고 생각하라 말입니다. 도랑물이만 하시 겨울 처리 된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몽땅 얼음이 돼버리죠. 통하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 무슨 보충합니까? 보충 안 되죠. 골수를 보충해준 약 아무리 써봐도 쓸데없습니다. 우리 쌍한론이란 보게 되면 보통 보약제를 쓰는 경향이 적습니다. 뭐 부서나거나 무슨 그 골수를 보충하거나 이런 경향이 적습니다. 어제 그런가? 먼저 통로를 열기게 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줍니다. 통로 잘 열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 좀 안 된다. 소화 안 된다 대고 소리 아무리 좋은 보약을 써봤자 그거는 밥도 우리 흡수하기 바쁜데 영양가를 그래서 제가 환자들과 자꾸 말한 그게입니다. 우리 조선민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김치의 짬국이죠. 그래서 우리만한시 소화계통이 좋다 할 때 흡수도 잘 된다 할 때 그러면 때마다 김치에다 뭐 이런 그 장국 먹어도 사람이 소화된 영양물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한시 소화계통이 나쁘다 할 때 통하지 않는다 할 때 그렇게 되면 별 좋은 뭐 비타민 먹어도 좋고 까이 먹어도 좋고 그게 마지막에 오히려 결석으로 남는다 그 뜻입니다. 생각나서 친척들도 소개해서 이래 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수를 보충해 준 약 우리 이 처방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처방은 몽땅 골수를 보충해 준 약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처방은 뭔가 전문 깊은 곳에 풍한습 특히 동맥을 들어가는 우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토가 들어가서 동맥을 몽땅 뜨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척추람에 자꾸 끊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안에 그 골수가 모자라지고 동맥이 파괴돼 그렇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도와 소금이 령자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범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소강동 부부가 있었다. 이때 리리가 들어오면서 북방호트로 몇 마디 하며 주최자가 아직 오지 않은 틈에 자신이 먼저 인사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고 속삭이고 있었다. 후생은 아버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버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4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서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네 부인 테이블에 륙총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빠르게 다가오며 북방말로 좋은 술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꽃은 영웅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륙청재를 쳐다보며 북방호트로 누구신지 물었다. 륙청재는 자신이 여성보호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버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륙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륙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륙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륙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강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버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직기가 오른 육청제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안하고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육청제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헝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헝이 잔을 내밀자 육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육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헝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변 모두가 이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고부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육부인은 웃으며 이 잔은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 육청제는 자신의 잔을 쓰라고 하지만 육부인은 부부의 물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잔을 꽉 쥐고 있었다. 소파에 눕히려 하지만 정업원은 아랫방 소파는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청제는 차가운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정대사는 따뜻한 수건이 낫다고 말했다. 그 부인은 육부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왜 무리하게 굴었냐고 나무라고 육청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과했다. 모습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매서는 옛 이웃인 토도를 전혀 모르는 척 얼굴을 돌렸다. 강청제가 드디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김경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왕아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강청제는 깜짝 놀라 되묻고 김경은 왕아씨가 상숙에서 돌아온 뒤 임신을 했고 자신이 의심하는 남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말없이 옆 테이블을 쳐다보고 아보와 서청재와 눈이 마주쳤다. 김경은 상숙 여행은 리리가 기획했으며 여성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함께 간 남자는 아보라고 폭로했다. 또한 상숙에는 다른 사장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자신은 이혼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보의 시선으로 방 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편소설 무성한 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이선은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두뇌 각현시 회원
0: 등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1: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0: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0: 국토의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교육체계에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 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 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 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의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전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 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우리 조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로후 주거단지 개조관리办公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각 주거단지와 연계해 주민들과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합니다.

0: 입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모든 기초공사를 마치고 일부 승강기 부재 제작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택 단원 8,516개를 조사했고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 수리 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1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정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줄곧 곁에서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여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0: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사업 소식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사 사건 처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일체 직무 수행으로 전환됐으며 사법 보호 리념이 일방적인 징벌에서 6가지 보호 협동 공동 치리로 승격됐습니다. 연길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시작 탐색, 전문화 형성, 현대화 종합 보호의 세 단계를 거쳐 현재 징벌, 예방, 교양, 치리, 책임 일체화 사업 구도를 형성해 사건 처리, 전문 진지, 법률 보급 예방, 협동 치리,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련아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포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곧

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질의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내는 것을 강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질의와 사회 질의를 주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0: 청년조, 남녀 중년조, 노인 혼합조, 중청년 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분투의 체육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결 소매과즙팀, 길림가면팀, 훈춘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时교통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이며 봉쇄 구간은 도문시 신화변경파출소부터 백령불화까지 구간으로 두만강 광장, 철도 공문, 일광산 산문, 월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 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령이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결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3: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4: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의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나 우리가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들을 고르고 몇천 가지 약 가운데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선택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박사는 한 가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우대정착으로 진행하겠다며 한 가게 190원 자화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고, 그리고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요. 한 가격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격은 25일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우대정착으로 사게 되며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한 가격 280원 자우로서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대정책도 행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활동을 진행하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한 가게 2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콤파전 문제가 있어 콤파전 5장이 제일 기본으로 되는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전반 심장을 비롯해서 5장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나이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없는데요, 기본으로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눈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종합으로서 중리에서는 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바로 상초의 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상초라 하게 되면 심장열과 폐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에 좋은 혈액이 들어가서 정상 대사를 영양 공급이 따라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완성만 된다면 밝은 눈은 계속 보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상초의 열을 쳐주면서 눈은 꼭 간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간이 간단 습열을 쳐줌으로 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눈을 여러 가지 모병으로부터 해탈시키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전반 시장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눈병 치료에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처방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통 어느 중의 단순한 처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처방 자체는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거기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 나라적으로서 제일 첨단 이슈를 갖고 있고 전단 그 중약 여기에서 뭐 최고급 이런 그 이사급에 속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내온 처방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희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심장과 뇌혈관을 제일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해결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콤파체 문제가 있거나 골격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결해서는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천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 CAMP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신뢰를 드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3세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뇌에 앉아서 중풍 후유증으로서 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남이 들어올리고 들어내리고 기저귀 차고 이 정도였는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심장내혈관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학회에서 이분을 딱 밀고 들어온 독일의 이학박사가 있었는데 100만 달러를 내걸고 이분을 세울 수 있는 약이 나서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조용하다가 한 중국의 의사가 나섰는데 어느 제품을 갖고 나섰는가 하면 바로 천이 박사 CAMP를 갖고 나갔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천이 박사 약을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혀로 옛날에 머리가 강, 어떻게 어지러움에 혈압이가 예, 온종 아이들에서 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 가지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 온종 아이들 그랬습니다.
1: 예.
2: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심리가 고르지 못하고, 아, 어떻게 어떤 데는 빨리 된다고 하는 행태 없이 빨리
1: 된다. 아, 예, 예.
2: 예, 그럴 적에도 한 사람 막 바쁩니다. 숨이 다 막 올라오지도 않고,
1: 예.
2: 막 이게 식은 땀나네. 이랬는데, 지금 이거 천인박사 쓴 다음에 지금 이게 약이 효과 정도 내 한 달 봐서 다 없을 거나 예. 이 심리는 마구 고러워지고 어지러운 증세가 없어질 때다 완전히.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지금은 내 이 혈압은 완전히 혈압 조절도 완전히 잘 됐습니다.
1: 아, 심장 功能이 정상으로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
2: 예. 그리고 저기 뭔가이 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인데 작다 보여 바늘 찍은 것처럼 쩡겨. 삭삭삭 찍는 거 이런 감각이.
1: 신경말 처염입니다. 예.
2: 예.

0: 네, 이런 감각이도 지금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항상에 어떻게 돼서 밤잠 잘못 왔습니다.
1: 예.
0: 잠들기 힘들고, 예. 그랬는데 잠들게 되면 또 맨, 그래서 꿈이 그래서 형편없이 오고 이랬는데, 이런 증세도 완전히 잠도 잘 자고, 예, 이런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심장과 뇌혈관의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럴까다 지금 이약 쓴다든지, 그리고 다른 거 알선 옛날에는 다른 약도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한 가지 약을 먹은데도, 그리고 정신하고, 예, 이약 쓰면 맥이 난다, 마고, 예.
1: 아, 그렇죠. 예.
0: 나가 걸어도 지금 내가 운전을 못
1: 한 봉두리를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야, 그래, 이렇게 확실히 써보니까, 확실히, 이게, 뭐, 다른 약에 몇 가지 쓰는 것만, 한 가지 약 써도, 예, 기본 다 해결됩니다,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예, 선생님, 그래서 이 약은 또 오늘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세계대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를 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우리 올케가에 중풍이 와서 이 전이발사를 얻은 1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기본상 아주 좋아진다. 이거에 쓴뒤 후유증이란 게 없고, 어느 장에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얻으니 수분말을 할수 있고, 그렇게 하품을 하던 게 얻은 하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도 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아예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했는데, 얻으니 지팽이 짓고 1년 쓰니까 바깥에 출입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 우리 병원이 보름 입에 나고 인차 쓰니까 효과 더 빠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나오신 다음에 인차 시작하는 분들은 효과가 빠릅니다.
3: 약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습니다. 무슨 약 써도 아이들이던 게 겨우 그 손이 양손이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 중풍 맞아서 괜히 오른손은 완전 잃었고, 왼손이 지금 세 손가락이 못해졌습니다. 예, 영 좋지요. 그리고
1: 그렇죠.
3: 우리 집에서는 그 눈이라 이렇게 다 못지게 돼서 희미함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그 냉서방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 효과 더 좋습니다. 눈이 그 눈물이 자꾸 나고 그래서 어떤 눈물도 나지 않고 침침하고 어쨌든 고사 했는데 두 가지 약을 쓰니까 지금은 풍 맞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영도 생각은 지금
1: 중풍 예 바로 중풍 후유증에 눈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눈에 예 기본 그 대사를 방에 그게 눈도 그게 영향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중풍 후유증이 혈관성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 과정의 길이 제대로 막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금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거죠.
3: 그래, 사람 모르던 게 사람 알지. 밥 흘리던 게 흘리지 않지. 아주 좋지.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저 우리 우대에서 올때두 가지 약을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 드린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
3: 예.
1: 후회가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네, 더더진 전유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저는 이게 내 이제 후유증을 해서 예, 그냥 어지럼증 나고 가슴 자꾸 떨리고 숨이 차고 해서 지금 전이박살 숙인인데 이거 쓴 다음 또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1: 예.
4: 그래 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어지럼증이 안 나니까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4: 내가 가슴이 그냥 그저 예, 떨리고 숨이 차고 해서 예, 고생했는데 이 약 쓴 다음에 예, 심장도 안정을 찾아가니까 예, 마음 편안하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예, 이 세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유수성 위험에서 소화한데서 예, 많이 고생해 됐습니다. 밥도 얼마 못 잡수게 하는데, 지금 이 약수 소화형 잘 되니까, 밥을 잘 잡수니까, 예, 매일 난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4: 예, 결국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예, 차수 저기 뭐 하루도나 대수 버지 되는데, 이 소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이니까.
1: 좋은 제품, 선택이 예, 잘 됐습니다.
4: 예. 예, 한 번씩 보니까, 잠을 자자니까 정신 난다. 이튿날 아침에 나면 몸도 가볍고, 사람이 기분이 영 상당히 좋답니다.
1: 지금.
4: 예. 예, 이 두 가지 약 다 쓰고, 우리는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예,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하니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라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네.

0: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눈이 예, 항상 깔깔하고 피지, 왜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런 게 이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물체가 더 깊혀 보였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예, 그게 이제 이것도 지금 좋아지고, 이렇게 백내사에도 있어요. 물체가 희미하게, 핸드폰 한 봉에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1: 예.
0: 이것은 단, 지금 좀 빤하게 보입니다, 핸드폰 한 봐도.
1: 아, 그렇죠.
0: 예. 이래도 야매한테 밤에 사람 잘 못 봅니다. 요 앞에 딱 와야 알지 누군 거예요. 저기서 누군지 잘 모르단 말입니다.
1: 야맹증 주의해야 예. 됩니다. 예.
0: 예, 근데 지금 이 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이 예. 농약 중에 내 농약이 여러 가지 다 써봤습니다. 무슨 광고 나오는 거 좋다는 거 다 써서 효과 못 봤는데 이야기 정말 이야기 효과 영 좋았습니다.
1: 명서방 인정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0: 예. 그래 이번에 화대에서도 이거 싸고 그 하나 물어볼 건 그 천이방사 있잖아요.
1: 예.
0: 갑상선이 갑상선이 좋습니까?
1: 아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중환 정도에서는 그게 유관 내분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만성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약이 전달돼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CAMP 발견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120, 150으로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창 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천이박사를 빨리 선택하는 게 길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천이박사 쓰고 있는데,
1: 예.
4: 나는 어째 생각하다 뭐, 사람이 혈액이 높고, 아파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높으면서 머리가 심하면서 정신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무슨 하자는 또두 번째는 기억력이가 전혀 떨어진다고 한다.
1: 아 예.
4: 기억력이 고마운 귀찮아 여 갔다가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이 그 가고 나면 열고 나면 무슨 생각했던지 생각이 난다. 그런데 이게 전혀 해마다 또 따다만 전혀 못하지다만.
1: 그렇죠.
4: 그래서 마침 이 천박사 나와서 이거 선택했는데 야 이게 정말 말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 혈액을 살이.
1: 조금 장소를 움직여 말씀하셔. 예, 예.
4: 예.
1: 예.
4: 기억력이 지금 돌아선 게 아니라.
1: 아, 지금 잘 들려요. 예.
4: 이런 것은 쉬운 스스로 좀 안 되나, 하나님 남았다. 둘 아씨가 둘 자식이 잘 담았다.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집사람도 또 이 같이 쓴다면 지금.
1: 예.
4: 집사람도 이 기억력이 없거나 또 거긴 또, 저 소변 차수가 되게 심해서
1: 예.
4: 그래서 쓰는데 이게 저 이거 쓴 다음에 볼까 하다니 소변 차수도 심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도 이게 시큼시큼해 나는데 그러면서 형 갑자기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4: 예 저 이게 소변 차수가 돌아가는 게 하나가 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약이 짱고 이게 항상 오늘 못 하고 나고 내고 그러니까 이거 저세 가지 다 저 이거

0: 주관이 다 배달받자 된다.
1: 예, 세신이로 지금 후에는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천희 박사와 세신이로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서보라씨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게 소변 장애가 있어서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째 나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기였고 소변이 너무 빈번하니까 나의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하면 하니까 담백이 나갔대다.
1: 어, 예, 예.
3: 예. 그래 한 그런 약방에서 약을 싸 먹다가 저기 인천 이 방송을 듣고 저기 인천 싸서 먹었는데 한 20날 거의 되니까나에 벌써 예, 효과 보는 게 알겠대다. 소변 파수가 줄어들고 예, 맥이 나고 예, 그렇게 여러 번 빈번하게 화장실 가던 게 이게 적게 가고 아깁니다.
1: 예.
3: 그래서 어떤 몇 달 쓰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기내 완전하게 거의 됩니다.
1: 예예예. 예.
3: 예, 소변 저리지도 않고 소변 자수도 적습니다.
1: 예예.
3: 그리고 예, 예 이렇게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도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어떤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아무게나 다 먹어도 이렇습니다. 소화됩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항항하고 예, 숨이 차던 것도 예, 지금 예, 안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예.
1: 예.
3: 예. 예. 그리고 예, 잠을 잘 옵니다. 원하면 예, 제예 잠을 잘 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누운 잡니다. 이 그릇 세신이를 먹고 있어.
1: 아 그렇죠. 예예. 예.
3: 여기는 예, 32가지 약이 들어갔으니까 예, 전부 그런 저희 병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맥이 납니다. 맥이 있습니다. 맥이 예. 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모세혈가 자꾸 터져서 더럽게 혈소판 감성증이 있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1: 아,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간단한 예.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3: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저는 예, 어제 대달 받았습니다, 약을.
1: 예. 예.
3: 예 그래서 예, 좋은 약을 강의해 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열렬한 좋은 치료과를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론은 그 조성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록혈성하고 경우 사슴이 전록근하고 사슴이 전반입니다. 뼈, 살, 내장까지 합한 전반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먼저 허해지고 그 부분이 약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바로 콩팥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모든 오장은 콩팥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심장과 같은 이런 큰 장기가 신체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이 장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심장도 역시 콩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의 혈이 우리 지금 콩팥은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선시어출이라는 게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콩팥은 왼쪽보다 한 5공포이나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이 있기 때문에 간이 밀려와서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이 콩팥의 역할은 바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신체의 7 내지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100근이라면 내가 체중이 7근 내지 8근이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 피를 누가 려고 하는가 하면 콩팥이 려고 합니다. 1분에 콩팥이 들어가는 혈액량이 바로 2근 능량입니다. 이 혈액이 콩팥이 들어가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혈액이 체질합니다. 콩팥에서 려고 합니다. 사구체가 100만 개 사구체가 몽땅 심장에 피를 려가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을 하고 기타 잡질은 방광통에서 뇌를 통해서 체에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0: 뇌졸중 환자들은 뭐 투석을 하지 않게 되면 일주일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직 투석하기 전이라면 얼굴이 새까매 납니다. 무엇 때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얼굴이 새까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석을 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서 곰팥을 대체하는 이런 방법에 속하는데, 그게 기계는 내 인체 내에 갖고 있는 구조보다도 국한성이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좋은 혈액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좋은 영양이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퍼센트가 만 퍼센트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이식하기 전에 잠시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이까지 갈 필요가 없이 중약으로서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세라는 건 시칠세, 신은 곰팥이란 말입니다. 일호라는 것은 제이란 뜻인데요. 곰팥은 모든 오장을 관리하는데 심장을 관리하니까 심장은 전반 신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어떤 기관이든지 어느 장기이든지 혈액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신이론은 우리가 모든 오장을 관리하는 중년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에는 이제처럼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로켈정하고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가 빨리 돌아서 곰팥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그 성분이 바로 여기 로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전로권은 나흘을 쓰고 이쪽에 그 로켈정을 한번 쓰고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혈압, 혈당, 금정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변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신일화를 견제해서 보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의 여러 가지 질병을 모두 여기에다 실어서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요즘 전통관념을 가진 세대와 젊은이 세대들의 세대 차이와 관념 차이 또한 점점 커지고 있죠.
1: 네, 먼저 김장혁의 관념갱신과 행복지수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관념갱신과 행복지수 김장현. 어느 깊은 밤에 먼 강남에는 아들로부터 집을 사겠는데 선불금이 약간 모자라니 돈을 먼저 좀 보태달라고 전화가 왔다. 정기저금을 해지하자니 은근히 이자가 아까웠다. 당시 1년 정기저금 이자는 3.8%나 됐다. 그러나 아들놈은 기어이 나를 설득하려고 들었다. 아버지, 지금 해마다 정기저금 이자보다 집값이 엄청 뛰어올라갑니다. 여기 집값이 한 해 3천원씩 꽁충꽁충 뛰어오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게 리득인가?

아버지도 낡은 소비관념을 갱신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은 몇십 년 아글타글 돈을 벌어서 년세 들어서야 집을 사고 나서 아 나에게도 끝내는 자기 집이 있게 됐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요 대부금을 내서라도 집을 먼저 사놓고 새 집 살림을 해가면서 인생의 낙을 먼저 향수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은 벌어서 천천히 갚겠습니다. 아버지랑 옛날 노인들은 묵은 소비관념에 의해 먼저 집값을 마련하느라고 거의 판평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고생 끝에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는 좋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황혼을 맞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낡은 소비관념을 버리고 현시대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소비관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평생 돈이란 이 거미줄에 얽매어 향수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더는 수전노처럼 눈앞에 전기점 이자를 끼얹고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나는 전기저금을 찾아서 아들한테 집을 사는 선불금을 얼마간 보태주었다. 아들은 또 몇십 년 기간으로 대부금을 100만 원이나 내고 100여 평만 미터나 되는 집을 끝내 샀다. 당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집에 들었을 때 쯤에는 405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나는 아들의 충고를 들은 일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전기저금 이자를 아까워하다가 자칫 집을 사지도 못할 뿐 하지 않았다는가. 아들이 집을 구매한 일을 통해서 나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눈앞에 이자 몇 푼에 미래를 저당 잡히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들은 말없이 보여주었다. 관념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 새로운 빛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다른 방식으로 높여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친구는 화장실 휴지를 쓰기 아까워 훈옷을 가위로 베어 천 조각을 썼다고 한다. 자식이거나 손님이 집에 오면은 체면 때문에 천 조각을 부랴부랴 치우고 아까운 대로 휴지를 화장실에 갖춰 놓는다고 하는 말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그 친구는 절대 휴지를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다. 칠순 고개를 넘은 나의 고모 사촌 누나는 집 가까이 남새시장이 있건만 한 푼이라도 더 누군 남새를 사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새 도매의 상점으로 다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은 나이가 든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말리면서 생활비를 푼푼히 보냈다. 하건만 고모 사촌 누나의 소비관념은 하나도 개변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눈 내리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남새 도매 상점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 넘어져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결과 10여 년 동안에 남새 도매 상점으로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약한 돈을 다 쳐놓고도 치료비가 모자라 자식들의 신세를 져야 했다. 돈이 더 들어간 것은 둘째이고 골절로 인하여 생활을 자립하지 못해 본인은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무리가 하얗게 세어서 누나를 간호하는 매형은 또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고모 사촌 누나는 이른 남새철에 갓 장마당에 나온 신선한 오이나 가지를 비싸다고 사지 않고 저물어가는 늙갈이 다 되어 몇십 전씩 할 때야 늙고 시든 오이를 사서 먹는다고 했다. 영감이 신선한 오이와 가지를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어쩌다 사오면 비싼 걸 사왔다고 야단친다고 했다. 돈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다. 부부간에 다달이 나오는 퇴직 노임으로 신선한 오이나 가지수를 사 잡수지 못할 가근한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누나는 항상 제일 싼 근드리수를 사서 매형을 대접하였고 어쩌다 자식들이 몇십 원짜리 하거나 몇백 원짜리 술을 사다가 대접하면 기가 넘어갈 직역으로 푸냄을 했다. 간혹 자식들이 음식점에 모시면 식사를 마친 후 먹다 남긴 멀건 국물마저 비닐 주머니를 달라고 하여 포 담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이런 희극은 모두 다 그놈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스러운 소비관념

사람이 머리에 꽉 들어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생활 형편은 표인지 우울하지만 소비 관념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도 수입에 비해 누리지 못하고 살며 아끼고 아끼다 보니 깨알을 줬다 수박을 놓친 격이 된 사례도 많고 많다. 해일이 휩쓸고 진행한 해변가에 보험규가 표허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 보험규는 누군가가 생전에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먼 돈을 넣어둔 유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모자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모자라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총망에 떠나간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오는 반딧불 같은 짧은 한 생에 아껴먹고 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양로관념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과 한 집에서 살려 하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은 불편하다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아직도 전통 양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손들과 한 집에서 살려고 한다. 한 부부는 맏아들과 한 집에서 살 예산으로 평생 뼈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맏아들에게 침실을 세 개 딸리고 널찍한 객실을 갖춘 120평방미터나 되는 집과 고급 승용차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한 달도 안 되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나누을 줄이야. 맏며느리는 시부모와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한시도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예 갓난애를 싸업고 친정집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네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나누었다. 그들은 부모가 사준 집까지 가진 맏아들이 모시지 않는데 둘째가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집을 맡고 살라고 하였다. 한평생 부은 돈을 몽땅 두 불효자에게 떼우고 나니 주름살에 팥고랑처럼 파인 양주는 늙음하게 어느 아들 집에도 가지 못하는 눈물겨운 처지로 돼버렸다. 뒤늦게야 정신을 번쩍 차린 늙은 양주는 과단성 있게 아들 둘이 사는 도시를 떠나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인들과 자네들은 가치관, 소비관, 자녀 교양관 그리고 생활습관, 양로방식 등 여러 면에서 관념 차이가 있다. 한 집이란 작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천년지랑을 누리는 좋은 점 외에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다. 노인들은 잠이 적어서 새벽이 되면 얼마나 집안에서 서성거리나 늘 아침 식사를 일찍 하는 습관 때문에 자식을 도와 밥을 지어놓고 지루하게 기다리기가 일쑤이다. 두 세대가 모순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사이좋게 지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지척에서 수시로 만나보고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을 안아보면서 천년지락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 한 집이란 비좁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이 복잡거리지 않고 일정한 공간을 두면 서로 간섭이 없고 말썽이 없어 좋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사다가 끓여 먹을 수도 있어서 좋고 시장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아무 때건 옷을 더 껴입지 않고서도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노인들은 또한 연세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리 양로 준비를 하는 것이 명지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악을 탁을 벌어서 정작 자기는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 자식들이 다 크면 행복하겠지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은 어떤 먼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아름다운 꿈을 구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독립해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

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대에 발맞추어 소비 관념과 양로 방식 등 여러 면의 관념을 부단히 갱신해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에 유쾌한 마음으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세대별로 다 각자의 관념과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있는데요. 각자의 관념에 정답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신의 관념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관념 차이를 존중하는 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정순금의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 정순금. 오늘 나는 뜻밖에도 며느리한테서 수년간 궁금해왔던 혜란이의 희소식을 접하게 됐다. 어머니, 혜란이가 회사로부터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란 칭호를 받았대요. 뭐라고? 혜란이가 뭐가 됐단 말이야?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되물었다. 혜란이가 글쎄 고급 디자인 전문가로 됐다니까요.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는 내 곁으로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럼 그렇겠지. 총명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 애라 조만간 성공할 줄 알았다. 나는 하도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혜란이 엄마와 나는 예전부터 한 직장에 출근했던 터라 혜란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아왔다. 유년 시절 혜란이는 타고난 미모와 총기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랐다. 혜란이가 8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한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상지현 수학교 부근으로 이사했다. 수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혜란이의 각 학과목 성적은 늘 학급에서 1등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풍문 조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5학년 첫 학기를 맞아 등교 준비를 하던 혜란이가 갑자기 땅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엄마가 다급히 달려와 혜란이를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었다. 놀란 부부는 혜란이를 둘쳐업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진행성 근위염 양종으로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할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다. 이 병은 현재로서는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혜란이의 부모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린 혜란이는 오히려 자신이 난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위로해줬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란이 부모님은 그 뒤로부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딸의 병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링근 병원은 물론 용하다는 서이 종이를 다 찾아다녔는가 하면 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구해서는 딸애한테 복용시켰다. 5학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다니던 혜란이가 1년 뒤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혜란이가 학교에 갈 때면 부모님이 격금 내기로 딸애를 등엽고 가곤 했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속다짐한 혜란이는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에 입학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등에 업혀 등교하던 혜란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 아버지, 오늘부터 학교 대문 앞까지만 업어다주고 돌아가세요. 교실까지는

는 저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학교 대문 앞에 혜란이를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갔다. 혜란이가 쪼그리고 앉은 채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이동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나가던 한 남학생이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 던졌다. 거북이 걸음으로 언제 교실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지 말고 아빠들어 업어달라고 하지. 그 말에 혜란이는 자신의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 오전 수업이 끝나자 혜란이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보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달걀말이, 고등어 구이, 멸치 볶음 등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혜란이는 또 다시 우열하고 말았다. 끼니마다 장국에 밥을 말아 대충 드시면서 아픈 딸의 도시락만은 정성들여 준비해주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이다. 슬픈 마음을 달래고 나서 혜란이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깡그리 비웠다. 그날에는 엄마가 혜란이를 데리러 왔다. 엄마의 포근한 등에 업혀가면서 혜란이는 큰 결심을 내렸다. 집에 도착하자 바람으로 혜란이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학습 계획을 세웠고 이튿날부터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혜란이는 결국 고중 입학 시험에 합격해 또 한 번 부모님의 자랑이 됐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중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큰아버지가 혜란이를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이번 걸음을 한 이유를 말해줬다. 혜란아, 초중 공부는 그나마 힘들지 않아서 내가 반나절만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었지만 고중에 가면 각 학과목 지식이 어려운 데다 분량도 많아서 근심이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직업 고중에 가서 자신이 즐기는 미술 전공을 선택해서 배우면 어떨까 싶어. 너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을 마치고 나서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순간 혜란이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혜란이는 슬피 울다가 잠들었다. 잠결에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란이는 엄마의 침실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침대에 엎진 채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찡해난 혜란이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큰아버지 말씀대로 직업 고중에 가서 미술을 배워보겠다고 답했다. 개학하던 날 혜란이가 아버지의 등에 업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과 동학들이 일제히 기립해 열렬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혜란이를 번쩍 안아서 제일 앞줄 한가운데 놓여있는 휠체어에 앉혔다. 그러자 학급장이 새 교과서를 안고 와서 혜란이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그 뒤로 직업 고중 생활에 점차 적응된 혜란이는 주말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주말 아침을 먹고 나서 혜란이는 화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왼쪽 신발이 벗겨졌다. 혜란이는 신을 다시 신으려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그만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혜란이가 일어나려고 한창 버둥거리고 있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뛰어와 혜란이를 안아서 화실까지 데려다줬다. 혜란이는 자신의 두 다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교장 선생님, 저 같은 병신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혜란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했다. 혜란아, 너는 비록 두 다리가 불편하지만 성한 두 손이 있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니? 그러니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단다. 교장 선생님이 돌아간 뒤 혜란이는 화실에 걸려있는 선배들의 미술 작품들을 하염없이 쳐다봤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직접 그려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학생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요즘 사람들은 주방 설계에 엄청 신경을 기울이나 봐. 그것은 주방 설계도였는데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 마음에 와닿았다.

내다 쓰기도 편리하고 실용가치가 뛰어났다. 가구의 5층에는 긴 옷을 걸 수 있고 아래 부분은 속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 3층이 있었고 맨 아래층에는 양말과 넥타이를 넣는 공간도 있었다. 이날 혜란이는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를 켜고 가구 판매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한참 동안 연구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채련이의 도움으로 시내 안의 가구 상점을 샅샅이 훑어봤다. 20여 개 되는 크고 작은 가구 상점 안에서 안진뱅이 걸음으로 가구들을 훑어보다 나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네의 온몸은 땀투성이가 됐다. 혜란이는 휴식도 마다하고 현재 유행하는 신식 가구에 자기 고상을 더해 란화표 옷장 설계도를 완성했다. 그 다음날 혜란이는 자신이 완성한 설계도를 들고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다. 혜란이의 설계도를 받아본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좀 더 노력하면 디자인 전문가가 되겠는걸? 이 설계도에 근거해 내가 옷장을 만들어 볼게. 열흘 뒤 선생님은 혜란이의 설계도에 따라 옷장을 만들어냈다. 소문을 듣고 많은 공장들에서 혜란이를 찾아와 설계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혜란이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해버렸다. 아직은 더 많은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직업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혜란이는 반년 동안 집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자습했다. 그해 12월 모 유명한 주방가구 설계 회사에서 혜란이한테 요청장을 보냈다.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혜란이는 이번엔 흔쾌히 대답했다. 입사한 뒤 10일 동안 혜란이는 가구를 주문한 고객들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디자인 계획을 세심히 구상했다. 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휴일 시간을 이용해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전공한 선배님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혜란이는 가끔씩 서점에 들려 디자인에 관한 책들도 구매해 열독하곤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혜란이가 입사한 후 고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젠 15년의 디자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혜란이는 3천여 가구가 넘는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속적인 경험 축적과 정진이 있었기에 혜란이는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고급 디자이너 양성 경험도 있다고 하니 나는 그런 혜란이가 더없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장애인이지만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물었을 때 혜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의사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운명에 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고 내 운명을 한번 개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히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두 다리가 없어도 온 세상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녁에 나는 혜란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받았다. 혜란이네 집 창턱에서 푸르싱싱 잘 자라고 있는 난초 사진이었다. 나는 활기차게 피어나고 있는 난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혜란이의 모습을 떠올려봤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에 떳떳하게 선 헤라니처럼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바위 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그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이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또 언어장애가 왔고 또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또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 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죠. 예.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거나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또 잠이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실면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 치료에서 또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폐심병이란 어떤 병인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폐심병인 우리 장약심리방은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도 아주 독특한 이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예. 그런데 폐와 심장은 다 상초에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이고 폐라는 것은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는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예. 폐심병이란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죠. 예.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옵니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원래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폐심병 하면은 호흡계통 질병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공제 잘 안 되는 질병이가 COPD라는 이런 호흡도 질병입니다. 예. 사람이 전체적인 기관지하고 폐활량 이게 다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최대의 폐활량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걸 COPD라고 하는데 주요하게는 먼저 기관지가 편안하게 하는 수상지를 복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숨을 내쉬죠. 예.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는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예. 혹은 숨을 내쉬죠.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炎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옵니다. 예. 굳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에 따르는 혈관도 또 굳어진다. 예.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준다. 예.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죠.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게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정신예방 우리 두 방송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의 혈압이 저절로 잘 아이 돼가지고서 중풍이 걸려서 엄청 고사했습니다. 바죽 걸지 못하고 반신을 못 쓰고 다리가 못했습니다. 바죽 떨고 입이 떨고 이러고 계단에서 내게 못 가고 밤을 못 자고 일났다 거기다 밥도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있어서 소변도 잘 못 보고 이렇게 해서 용고상했습니다.

0: 예, 약을 많이 썼는데 어느 만큼 치료되고 근심이 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 속이 탔습니다.
1: 예.
0: 예, 그래. 그래도 사이에 어느 때에 그 선생님이 그런 장 강의한 것도 고의적이나 심리방에서 담화를 듣고서 기본되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별로 모르겠던 게 다섯 달 늦게 얘 차차차차에 정신이 얘 돌아진다면서 기억력이 없던 게 차차기라고 밥을 잘 먹고 밤을 또 사기 시작하고 이래던 게 야득다리 되거나 혈압이 조절이 온전적이 시작합니다. 예.
1: 예.
0: 예, 우선 1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얘 처음에는 모르겠던 게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얘 하루에 이틀에 그 다음에 세 날 다세 일주일에 이렇게 얘 차차 지도를 한 대를 먹으니까 얘 혈압이 온전히 잘 됩니다.
1: 예, 잘 되죠. 네.
0: 제가 선생님 진료를 잘 받으면 그 다음에 같이 심리방 쓰니까 나 예, 그렇게 효과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1: 예.
0: 예, 그리고 나도 예, 심장이 나빠서 예, 그래서 피딱피딱 심장 뛰고 밤 자지 못하고 밥은 못 먹고 맥이 없고 신경질이 많이 나고 이래고 조금만 다리 아프고 여자 반토시도 허리 아프고 이래던 게 예, 그 약 쓴 게 지금 팔팔해져서 꼿꼿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사람은 예, 팔팔해졌습니다. 나는.
1: 예, 좋아졌죠.
0: 많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 양 덕분에 우리는 얘 둘이 얘, 저기나 지금 얘 괜찮게 얘 일을 지우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아빠는 우선은 자리 거의 합니다. 바깥에 수립도 합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 모른다. 우선 거의 우리 인연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우리인데 맞으니까 우리는 봄마다 싸서 먹습니다.
1: 예.
0: 이번에도 활동이 돼서 우리 이거 쌌는데 하도 일이 좋은 약을 얘 때문에 우리 둘이랑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두 량주는 이 상야 신내방을 먹고서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이 저기나 뭔가 상야 신내방을 쓰니까나 이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몇 달에 저기나 이 약을 뭐 먹고서 선생님이 이 치료를 또 받으면서 예, 혈압약도 적게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인 이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나 예, 혈압 조절이 예,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은 이 장내 신내방을 먹 이 장내 신내방이만 예, 지금 먹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저는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예, 숨이 많이 가서 머리가 예,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깨고 잠도 잘 아요하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서 웃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해도 얘 당기우고 깨고 얘 눈이 얘 부들부들 뛰어서 얘 고생했는데 얘 이 훌륭한 약대들로 이렇게 돼서 한 약을 약이래 그랬는지 얘 이 약과 옛날에 먹던 이런 약과는 얘 완전히 다릅니다.
1: 다른다 원래.
3: 예.
1: 약이 효력이 얼마나 강하다고 그럼까?
3: 예, 용 효과가 예, 좋답니다. 우리들은 예, 다른 약을 예, 먹는 게 없습니다.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예, 이번 저희나 활동에 예, 참가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문의하나 합시다. 우리 활동실에 예, 가까이 이렇게 보내는 아주머니 있는데 예,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그 아주머니는 예, 예, 당뇨병 이렇게 합병증이 와가지고
1: 예.
3: 혈압도 높고 또 내 경색이 이렇게 두 번이나 온 환자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어떻게 효과 있겠는지 해서 전화드립니다.
1: 예, 이 당뇨병이 합병증이 온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 합병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예, 제일 그 무서운 게가 혈관성 합병증입니다. 예. 당독이 있기 때문에 혈액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예,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막아놓기 때문에 중풍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아, 당뇨병이 없는 이런 분보다 예, 4배 내지 5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아, 그 서장이 야생약제의 황기라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 혈압도 높다는데 이 우리 이 장약을 볼 때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이런 원인을 아, 그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예.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5년 2개월 이게 지금 방송에서 강 반응이 들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그 잘 돼서 지금 우리 장약심 예방만 잡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뇌경색도 지금 온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약은 예.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박핵용지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그 진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통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상에서 또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전도 용해시켜주고 심장과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죠. 예. 그러면서 대뇌에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수복해주고 예. 대뇌를 이게 맑게 해주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예. 중풍회복증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분한테 네. 권장드립니다. 예.
3: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 심내방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중풍환자 좀에 많이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은 좀 세게 맞았는데, 걔가 무슨 약을 써도 좀 잘 말해주지 않지, 이래가. 하루는 그러니까, 어찌다가 또 선생님이 있고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건 소장약이고, 천연약제고, 네 가지 황금으로 된 약이 그것이 4,500m 이상, 5,400m 이상, 약이 그것이 네 가지가 들어갔다가 기다리니, 그래서 계절이 그래서 이런 좋은 약을 쓰면 되겠다고 신심 가지고 썼습니다. 결국 또 돈이 중풍 치료하고, 아이, 그다음에 또 이게 박맥경화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딱 좋게 했을까, 이거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약은 바로 예, 잘 선택했습니다, 우리.
1: 선택이.
4: 그다음은 이게 뭡니까? 아이, 혈압이 무슨, 아이, 양대 40까지 올라가고, 아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심리도 이때 40까지 뛰지 약간에, 본인이 바빠서 그래서 얼굴이 그냥 뻐개뻐개 나면, 어서는 그래서 마지막 기회, 어서 생명이 어서 마지막 끝이라고 소리 계속 이러면,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고서 어서, 아이, 그때 뭐 무슨 약 써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 약 쓴 게 무슨, 아이, 한 달을 좀 쓰고 나까에 혈압이 조금 조금씩 내려갑니다, 선생님.
1: 예, 원래 내려갑니다.
4: 약은 어쨌든 묘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제일 높을까, 그 혈압약을 세 번 써도, 소약이 어째 말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약이 턱 들어갈까, 그 다음에, 한 달을 넘어서도 10홍주, 25홍주, 이렇게 자자자 내려오기 시작한 게, 일곱 달, 여덟 달을 쓰고 나까, 예, 혈압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오, 이게 어서 살았다. 그 다음에, 낯이 뻗은 게 이렇고, 그 다음에, 심률이, 그 다음에, 140개씩 뛰던 게, 그 다음에, 차차 소차, 이러는 게, 마지막에 100차, 90차, 이렇게 뛰었다, 선생님. 그러니까, 보니, 그 다음에, 어서는,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니까, 어서는, 이하고, 어서는 죽을 때 가서 먹겠다고, 예, 어서 기르면, 내, 어서 대풀이 오지 않다고, 본인 신심 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굉장히 혈압 소설이 없이, 아, 열 달 쓰고 나가야, 그 다음에는 혈압이 그 전에 차차차차 내려오기 시작해서 성사에 대해서, 그치. 선생님이 그 지도 받으면서 이렇게, 그럼 어찌겠는가. 하루가 이제 쓰다가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사흘을 한 번씩 쓰다가 또, 그 다음에 선생님과 또.
1: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예. 올라가면 서서히 감량해야 됩니다.
4: 예, 마지막에 또 선생님이 또 알려줬대다. 다음 일방 또 어느 분 예.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지대된다. 그래, 같이 그렇게 협작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지도하여서 쓴 게 글쎄. 아, 혈압이 그 다음에 정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속 세 번씩 이때 가서 예, 딱딱 뒤를 봤으니까 혈압이 올라가, 아이가 너라 말을 봤을 때. 아, 약은 어쨌든, 그러니까 제풀이 알려지. 혈압 높으면 제풀이 어색한 뭡니까? 자꾸
1: 기도해야지. 뭐. 예.
4: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이 약을 그러니까 딱 먹었기 때문에 혈압 조절돼서 제풀이 어색, 그 다음 생명 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 들어보면 다 이 약 써서 심리혈관 질병에서도 뭐.
1: 심리혈관 질병에서는 엄지손가락을 꼽아야 됩니다. 이야기. 예, 이게 어째서 그런가. 예. 이 심리혈관 질병이라도 이게 우리 장약이라는 게 이게 약 효력이 아주 강한 약입니다. 그 어진가해서 그런 그 이기면은 어혈 처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신이 경락을 열어주는 처방도 들어가고 혈전을 녹여주는 이런 처방도 들어가 있고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이게 막힌 거 그래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도 같이 해주지 않고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때문에 그 중풍이란 온 분들 그렇게 회복이 빠른 게 다 이게 이 안에 이게 이만큼 이야기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효과가.
4: 그다음부터 생각된 그 골가베는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 골가베는 아, 네. 바구니 뿌리라고 선물 뿌리라고 그건 또 생

0: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이 약속을 그것도 안 살아서 싹 치료됐습니다.
1: 어느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 네. 중풍이 와서 이약을 썼는데 전화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 어째 관절이 그래서 애를 빨리 나서 하십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이게 다 체질이 다르고 병이 걸린 시간이 다르고 이름에 따라 예? 이게 병이 나서지는 부위도 또 예? 다 다릅니다. 예? 어느, 아, 어느, 네. 어느 게 그 병이 어떻게 걸렸으면은 더 빨리 나사지는가 이것도 다 다르지요. 예. 그래서 나사진다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느 게 어느 게 그 문제 있으면
0: 아무래도 병이 짧은 시간이면 빨리 치료되고 아시죠. 집안에도 뭐 아무래도 그건 길기 말이 이제 그
1: 근데 병이 중한 사람들이 더 눈이 확 띄우기 빨리 알립니다. 어째 그런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건대도 그 병이 그렇게 중하던 사람이 그 며칠 쓰고 뭐 한 달 쓰고 이렇게 나사지는 게 팍 알기니까 야 이게 효과 영 좋구나 이렇다 말입니다. 예, 아, 예 그렇게 예. 중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알기는 게 이야기 아, 특점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천연 약재대 그게 그렇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천연 약재고.
0: 천연 약재니까 그게 예. 그다음에 병이 그렇게 심한 게 그다음에 푸뚝 났고 그렇게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우리 학원에 참가했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 예, 우리 삼촌이사지 우리 이모부도 또 노골 와서 또 그렇게 또 이학술 시장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 그럽니다. 그래 우리 계속 서서 계속 어서는 생명 유지해야죠 이학술.
1: 그렇죠. 예.
0: 건강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약 심리방 쓰고 있는데 이 약 써보면 정말 좀더 쓰면 쓸수록 약이 효과에 대해서 긍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저도 아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연 이런 야생약재로 4,500m 이상의 야생약재를 만든 약이지 이런 황금이 아예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1: 네 가지로 들어갔지.
3: 아예 공농조치가 딱 그것도 중풍을 치료한다고 관산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이런 관심병 대신병까지 다 이렇게 모든 심장병 다 치료한다니까
1: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많은데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우리
3: 아,
1: 약이
3: 신호지우가 예.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설문 약입니다.
1: 그렇죠.
3: 써보면
1: 엄지손가락을 꼽아야 약입니다. 됩니다. 이 약은
3: 그래서 예. 너는 정말 중풍이 두 번 와서 반신 지우지 굽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와서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 먹잖아 땡기고 아이 밥도 삼키기 바쁘고 예약도 아이 그런 삼키기 바빠서 어떤 데는 졸졸 내려오고 그래서 내 힘으로 볼 토하지 심고 아이 그 다음 아래 태꺼지 떠오르는데 이 약이 얼마나 강하게 되면 중풍이 많은 것만 더 타는 약은 많이 써왔지만 얼마 좀 치료되고 더 안 되더란 말입니다.
1: 이 경락 처방도 있지. 혈을 풀어주는 처방도 들어갔지. 혈전을 녹여주는 이런 처방도 들어가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혈압을 아래로 저기 그 그런 조절해주는 이런 처방도 들어갔지. 그래 부황이라며 이런 것도 아이 붙이고 큰 다른 약 아이 잡수고 또 이 약에서 그 중풍이요 그다음에 심장병이 치료되는 원인이 다 이게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약이 효과 강하니까 나
1: 예.
3: 한다 돼서 막 아예 그게 뚫어주고 영해지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고 하니까 나 거기 예. 세계상에서 아예
1: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 예.
3: 신경제 생리요 수복제요 이런 게 들어가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약을 예. 5년 동안 이렇게 써봤는 계속 5년 이상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약만한 게 없으면 난 다른 약을 아예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지금 심장도 두자라는 게 두자야 돼. 아예 하고 지금 이 약 덕에 정말 아예 심장이 편안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어떤 다 풀려나와서 영 편안하게 정상 빨리 다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이 정말 이 약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약 써보면 그 어느 약에도 비할 수 없는 효과를 보고 있죠. 그만큼.
1: 맞습니다. 예.
3: 활동에도 참여해서 매달 구독이 받았는데 그런 뭐랄까 사는 동안 그래서 쓰고 저는 이 약으로 건강 챙기려 합니다. 선생님.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지금 폐신병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온다. 예, 이런 걸 폐신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차죠. 예, 폐신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을 볼 때

0: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소홍화, 당귀라든가 지룡,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심장이 좋아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장량 심리방 목령 환자입니다.
0: 예.
2: 예. 나는 예, 심장이 나빴어요. 한 2년 전에 심장 후두두하고 답답하고 어디 올릴 숨 올라와요. 이래서 여러 약방계가 약이랑 많이 싸먹었습니다.
0: 예.
2: 그래도 하나도 효과 없을 때다.
0: 예.
2: 그런데 하루는 내 방송 눈인데, 아,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게 별로 내 아픈 증상과 같고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시심이 있어서 내 쌌습니다. 다 토이 바쁜 것도 쌌습니다.
0: 아, 예.
2: 그때 고래 먹고 효과를 보고 어쨌든 예, 용조니까 친구들한테도 많이 선전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0: 아, 예.
2: 그러면서 먹다가 좀 경제 때문에 조금 한 몇 달을 끊었습니다.
0: 예.
2: 예, 몇 달 끊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영감이도 어쨌든 네 취소그런도 올해 80인데 예. 농공이 겨울이 와가지고 소리 병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0: 아.
2: 그래 입원하고 어쩌지 심장도 나쁘고 되게 나쁘답니다 심장에.
0: 예. 예,
2: 노공도 오고 다리도 바로 이래 서지도 못하고 어떤 말하는 것도 좀 얼버무리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0: 예.
2: 그래 태어나고 어쨌든 태어난 다음에는 무슨 약을 써야 되겠는가 고려 많지 부모님과.
0: 맞습니다.
2: 예. 병이 나면 약 선택을 잘해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이 중풍이 왔다, 심장병이 있다 하면은 이거 쓰는 게, 이 저 장약 심리방 쓰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2: 예, 예. 내 써보고 예, 좋으니까 나, 영감을 대주시기보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또 예, 방송에 강의하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영감을 사고고 봐야 된다고 또 이거 모르고, 우연감이 싸는 거 반대라는 것도 내 토 특수에서 그래서 사람 살아야 된다고 돈에 뭐 하는가 그래 주문해서 한 게 우연감 구약 지금 드신 게 정설도 사는 거 똑같습니다.
0: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됩니다. 이야기 회복이 네, 아주 잘 되는 이야기
2: 저는 7달이 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맨 붓고 칠라 댕기는 게 식사도 잘하고 기분도
0: 예,
2: 좋고 어떤 예, 맥이나 예. 하고 예. 예,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영감 나사진 거 보고 우리 동네에 또 어떤 아줌마이 또 부위 살다 왔다 말입니다. 결국 내 소개를 했지만 벌써 한 열흘 먹을까요? 손가락에 피는 사람처럼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얼굴 색깔도 예, 시꺼먼 게 입술도 푸르푸른 게 영지성하고 병 콕 쓰던 사람인 게 이 약속이 얼굴이 붉어스레한 게 입술에 파는 색깔도 없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2: 이 길에 그분도 좀 어쨌든 약이 좋다는 걸로 많이 말하고 우리도 딸들이 다 좋다고 말하고 이래고 예. 결국에 우리 동네 또 우리 같이 노는 아줌마이 하네 또 예. 저기 해독성 신자에 하면서 어쨌든 그런 배가 됐다. 나는 이름 듣고도 모르겠는데 그 약을 먹으면 어떤가 그래서 문의합니다.
0: 혈압성 심장이 혈압이 높다 예. 이렇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또 심장이 다 나쁘고 이렇습니다. 예, 동반한다 말입니다. 서로 예, 이렇게 예, 이 고혈압성 이런 심장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이 예,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와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런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런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 박동도 빨라 다 예.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승해지고 예. 또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 이 초기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그 혈압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좌심실비대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전력을 다해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이래서 심장 박동 이 얼굴 직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또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도 그 명확하게 알려집니다. 예. 예.

0: 그리고 이 심장 이완 기능이 또 그 저하되면서 예,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청결을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예,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예, 숨이 많이 찬다. 예, 예, 이런 고혈압성 아, 혈압이 조절하여되는 이런 걸 치료하는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에서 아, 장약 심리방에 예, 추천드립니다.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예. 배달 받겠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우리 배심병에 지금 그 심장 이제 그 심장 경락이 들어가서 심장이 어떻게 좋아진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황계라든가 담남성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하면서 속열도 풀어주고 예.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아, 가래가 많고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아, 그 이중으로 아, 현금을 빼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예 9각을 사시는 분들부터 지금 우리 활동이 있는데 9각, 17각 아,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활동 있습니다. 예,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 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해하고 전면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헌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화하고 당의 100년 민족사업 이론과 실천 성과를 정련했으며 문화공감대, 상호융합, 발전, 공동부유, 협동, 공동지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들어주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헌평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및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헌평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찰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기

0: 운영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지배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교육 체계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 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추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 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추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 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 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 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의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 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성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조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우리 조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조사, 정책 선전, 협조 업무를 참답게 수행하면서 이 민생 혜택 사업의 락착, 실시를 안정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미리 포치했습니다. 현재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83개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 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0: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예전부터 승강기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성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물론 가도와 사회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먼저 이 민생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노인들은 승강기 설치를 바라고 젊은이들과 저층 거주자들도 노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줘 주민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자금 확보 면에서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로호 주거단지 개조관리办公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각 주거단지와 연계해 주민들과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모든 기초공사를 마치고 일부 승강기 부재 제작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택 단원 8,516개를 조사했고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수리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1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 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

0: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장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줄곧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여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1: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 사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 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사 사건 처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일체 직무 수행으로 전환됐으며 사법 보호 리념이 일방적인 징벌에서 6가지 보호 협동 공동 치리로 승격됐습니다. 연길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시작 탐색, 전문화 형성, 현대화 종합 보호의 세 단계를 거쳐 현재 징벌, 예방, 교양, 치리, 책임 일체화 사업 구도를 형성해 사건 처리, 전문 진지, 법률 보급 예방, 협동 치리,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련아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포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치리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대는 것을 강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치리와 사회 치리를 추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화,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0: 2026년 연변주 제3회 기배구 엘리트 초청 시합이 일전 안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합은 주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기배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남녀청년조, 남녀중년조, 로인혼합조, 중청년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분투의 체육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결 소매과즙팀, 길림가면팀, 군춘 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 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 대회 및 길림성 길

이곳은 331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

0: 구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령이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결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퇴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마당에서 해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포근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옛날 우리가 살던 그 집, 흙벽에 얹힌 초가집 지붕,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김수남 작사, 남희선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옛집의 풍경과 그 안에 깃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애잔하고 그윽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가끔은 그리운 그 초가집, 그곳에서 살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소중한 줄 모르고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귓가에 맴도는 돌 부딪히며 절절 흐르던 그 맑은 시냇물 소리와 그 물가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속에 담긴 한없는 사랑과 정성을 노래합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여성 가수의 맑고 경쾌한 화음이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립니다.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리고요.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0: 283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처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처 균분 우대 활동은 예, 우리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또 할인도 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가 위해서 이런 많은 환자분들이 환영을 받는가 하면은 예, 특별히 동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인 NK세포를 늘려서 병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래 쓰시다 보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건 느낄 수 있어서 지금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력이라 할 때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열쇠죠.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어떤 정황이 있는가 하면 원래 예전부터 좀 기관지 좀 안 좋아서 평상시에 기침을 약간씩 그냥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 코로나 또 한번 코로나 지나가면서 코로나 두 번 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 네.
2: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니 사람은 불편하 괴롭힘도 많이.
1: 네.
2: 목이 그냥 자꾸 가려오려고, 건 가려오려고, 기침이 자꾸 난다. 그래서 암세시 하고 나면 막 가슴도 터지는 것 같지, 목이 막 터지는 것 같고, 가보니 잔등이 막 긴급이 됐을 때다.
1: 네.
2: 그래, 저녁에 자서 아무 때 목이 가지 걸으면 자꾸 기침 올라와 자지, 허리 자지 못하고, 무슨, 사탕 아래에도 물에 조금 산다 말입니다. 그래, 가래 내려가면서.
1: 네.
2: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방송 듣고서 고산지에서 자란 약이지,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좀 신기한 동충 하체 바라보는지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2: 그렇게 많은 약을 많이 먹어도 낫지 않던 이야기에서 지금 한 달 먹으니까, 이 가래.
1: 기침가래 없어지죠. 예.
2: 예. 그 싹 없어졌어. 그거는 펌프났습니다. 저는.
1: 예.
2: 그래 심장도 그냥 안 좋으면서 가슴이 막 얼리 뻗치면서 식은땀이 많이 났댔습니다. 그러면 자꾸 바쁜 땐 부두도 거리면서
1: 예.
2: 이 식은땀도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예.
2: 그래 머리도 또 많이 무겁고 예. 맨날 머리 속에 안개 낀 것처럼 같기도 하고 예. 정신이 안 나고 예. 정신이 분산됐댔습니다.
1: 예.
2: 근데 주의력이 또 떨어지고, 예, 건망증도 자꾸 나타나던 기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날마다 먹을까, 날마다 줘서는 게 알리지. 아까 하루에 한 번씩 먹을지 얼마나 좋았을까.
1: 네.
2: 진짜 먹어보니까 신기한 약이, 믿음직한 약이 맞을 때다. 그래서 내 집에 약이 조금 있는 것도 현금 빼드는 활동이 처음이니까 내 지금 우리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을 오늘이 열려야 듣고 하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열려야 듣고 하기는 23과학 드리면서 예. 현금은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2: 예, 오늘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이 자전화 하시면은 이 예. 하야단하고 이 눈약 중에서 또 하나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2: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2830666번.
1: 네.
2: 예. 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치하소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예, 한쪽 팔이 구부러들었는데 지금은 쭉 펴졌고요. 예, 걸그룹이 반쪽지 않았는데 지금 왜 걷는 데는 좀 문제 없습니다.
1: 네.
3: 원래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지팽이 짚지 않고도 그러다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3: 그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더니 지금 소변 자주 보자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선이 이렇게 효과가 올 거에 오늘 열까지 배달받아서 쓰다 그랬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옆에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당초하철, 우리 집에 아저씨께서는 당초하철을 먹고 여러 번의 효과를 봐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병이 많습니다. 기완진 아빠가 항상 그리고 이제는 2년 전에 코로나에 3번 걸렸습니다.
1: 예.
0: 신체적 면역력이 약하다. 나가 지나가는 감기 다 하는 게 막으면 코로나에까지 걸리지. 근데 그 미열이 있는지 한국 후유증을 거서 목에 가래가 가랑가랑하고 기침 쉴새 없이 하고 어느 때는 가래를 받으면 그 가래도 취 기관지 확방까지 있는 거 들어가면 기절을 그랬지. 그래서 약도 많이 쓰고 일방약 얼마 쓰는지 모른다. 대지도 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우리 아빠한테 이 신장이 영 나쁩니다. 신장이 나빠서 항상 그거에 신장약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그냥 숨이 차지. 그래서 얼른 숨 우리 집이 산쪽밖에 아닌 게 다 한 번에 올라올 때는 그저 헐떡거리면 올라오고 그래서 신장약도 많이 먹고 기관지도 때문에 과제 가다가 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과제 빈원이가 주사도 맞고 뭐 댄지도 맞고 무슨 약을 못 내줘서 이 선생님 당초 그러고 우리 아빠 자식 하더라 말해 그 당초 하트 그릇 줬는데 한번 그거 못 잡고 당초 하트 그릇 말해 이름부터 많이 들었는데 뭐가 있는데 마음이 바쁠까 우리 아빠 잡수겠다 하더라 말해 그래서 뭐 잡수서 벌써 한 달에 아니다가 기완지가 여기 많이 나가지
1: 됐다. 네.
0: 목에 가래가 가랑가랑하고 아침에 막 피를 토하고 아침에 가래 얼마 반째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없어지고 그리고 심장도 좋아졌는지 그래서 지금은 헐떡거리면서 길 빈도로 흐를 때는 헐떡거리고 친기를 또 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0: 거기다가도 우리 아빠는 위장이 나빠서 위장 나빠서 그냥 그래서 중화도 쓰고 원래 매운 음식 찬 음식 뭐 잡수면 그저 저를 설사하고 소세하고 먹으면 또 변병 그러니 그 정상 지금 많이 나가서
1: 네.
0: 그래서 전번에 우리 아빠의 그런 아홉통 쏴서 잡쌌는데 그런 게 이번에는 더 많이 쌓였답니다. 이번에 활동이 좋다고요. 선물도 많이 더 천원씩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일라도 꽉이
1: 따지면
0: 일라도 꽉이 예. 예, 일라도 꽉이 숨을 쬐고 나도 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같이 먹길래 이거 현금카 내주는 거 할 때 얼마 줬을 거예요.
1: 예.
0: 이때 싸놓으면 자기도 많이 쓸렸겠죠.
1: 예.
0: 이게 어느 배달을 받겠어요?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당청 하체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1: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후두두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 앞뒤 가슴이 겨우던 게 겨우지 않고 꿈이 타서 증기를 올라올 때문에 그저 잠깐 찍고 그저 증기만 앉아 쳐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1: 네.
3: 지금 잠깐도 심지 않고 예, 숨이 차지 않아가 단숨에 집으로 들어옵니다.
1: 네.
3: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식후물이 다시 올라오던 게 지금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1: 네.
3: 기관지 나쁘고 폐까지 나빠서 많은 약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3: 이런 게 동충 하체에서 효과봐서 아이지 오랜 기간지 나사져서 그렇게 자주 하던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리고 폐도 나사져서 아이 반쯤 열이 나고 식은땀 한시 걸로 기침세게 하던 게 아, 지금 열이 나지 않고 식은땀도 흘리지 않고 기침 나지 않습니다.
1: 네.
3: 이렇게 허가사과 선생님 지금 우리 할 때 얼마 좋았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문금 뺐을 때 그리고 약을 이 약을 쓰면 쓸수록 어려운 거질병에 딴 약을 섞였던 약이 허가된 병이 다 나서니까 오늘 열이라도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열이라도 가게는 23곽 그리고 현금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이런 면역 세포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몸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원인이 되는 이런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1: 예, 바로 우리 면역력이 높아야만이 예, 같은 이 코로나라 해도 또 어떤 분들은 쉽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험하게 하면서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도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후유증도 많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면역력은 그 어떤 백신보다도 강력한 질병 방어 도구로 예, 이 질병이 시작을 막는 가장 좋은 예,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

0: 몸이 건강하려 한다 할 때는 면역세포부터 활성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암이라 할 때에도 면역기능이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들이 몸속에서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예, 작동해야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수많은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저도 이 동충 와서 바르긴 먹은 지서는 1년 반 넘어서 거의 2년 된답니다. 많이 쓰면. 이런데 내가 지금 좋아진 거는 더 말할 데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어두운 지대를 정말 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0: 네.
2: 요즘은 정말 한 달, 장기 한 달로 쓰고서 정말 노름 난 야외 계속 당기고서 이래던 게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보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병원에 가서 땡디마 땡디마 끼실고 그래서 정말 약 먹기도 싫고 그 이러던 게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얼마나 썼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심장도 나쁘고 녹음세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위도 나빠가지고 밥도 바로 못 먹으니 그냥 그랬는데 기대던 게 지금 밥을 제대로 먹으면 소화를 시킵니다. 한국 가서 그래서 위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고 조금만 먹어도 왜 미치겠지 딱 맥혀서 내려야 해가고 그래서 날라를 그게 그래가지고 소화 못 시키게 이러는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소화제도 아예 먹고 아무것도 아예 이랬는데 이 동충하초가 이렇게 사람께 좋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이 아예 돼서 나는 싫다는데 우리 아빠에 자꾸 막 싸자 해서 그래 처음엔 조금 싸서
0: 네.
2: 이 머리 아프고 힘하고 어지럽던 게 이래 자꾸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항상 이 머리가 정시에나고 올빠한 게 한 게 잡은 못 깨는 사람 들어보고 이 머리가 회사에 아이 됐어 뭐 사회에 아이 됐어
0: 네.
2: 계산도 바로 아이들이더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 계산 암산 하는 게 별나게 아이들이 이래매요. 이런 게 사슴사슴 그게 없어지는 소리 머리가 힘하던 것도 나사시고 머리 아프던 것도 전통팬 계속 먹던 게 전통팬도 좀 멀리하게 되고 이 차츰차츰 나사지가 아무래 이게 맞는 약이겠다 해서 내가 이거 1년 치고 활동이 참가해서 가져오다 먹다 나니까 지금 그 먼저 산 것도 다 먹고 후에 산 것도 지금 무슨 거의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2: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른 약 이것저것 자꾸만 좋다는 거 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 그렇게 쳐놓고 이거 한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계속 먹어보자 생각합니다.
0: 네.
2: 이 막 어지러운 이 있었던 사이 지금이 얼마 아니 뭐 또 일어나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던 게 그 중사이 지금 없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0: 네.
2: 이래서 내가 이게 확실히 정말 우리 일에 맞는 약이 동승화초가 이렇게 좋구나 해서 이번 활동이든 하든 계속 우선 이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0: 예, 지금 활동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수고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

0: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 항상 감시하고 있는 이 세포가 이 파괴된다 할 때에는 우리 인체에 이 암도 생기고 종양도 생깁니다.
2: 네.
3: 바로 이 암세포를 감시하고 또 제때 제거해주는 이 면역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예, 그리고 이 NK세포는 인체 내에서 50억 개 이상 존재하고 혈액 내에서는 온몸을 돌면서 우리 암세포를 감시하는 이런 세포입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화를 늘려서 암이라든가 기타 질환이 걸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NK세포를 보면은 이 NK세포의 활성도는 일반적으로 20세에서 최고 수준에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계속 떨어지다가 60세에는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80세에는 지금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은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고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가 또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군이가 바로 NK세포입니다.
2: 네.
3: 이렇게 중요한 우리 면역세포의 수를 늘려주는 이런 약이가 바로 발효동충하초 균분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세포를 골라서 사멸시키고 면역력 유지하고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특히 암이 발생률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만성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려면은 바로 이 NK세포 수치를 늘려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NK세포 수를 늘려주는 약이가 바로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재생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NK세포는 인체가 중한 병이 걸리지 않게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최고의 정력제라고도 하고 강장제라고도 하면서 기력도 촉진시켜주고 또 정력을 또 높여주는 데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또 탁월한 이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현대적인 이 연구에서 발견된 데 의한다 할 때에는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지금 대부분 분들이 쓰시고는 소화가 잘 되고 위가 아프던 게 아예 아프다. 이거는 우리 인체에서 소화 효소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영양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에서도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우리 소화 효소라든가 혹은 대사 효소라 할 때에는 우리 사람이

0: 태어나면서 그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돼서 태어납니다. 예, 만약 우리 이런 후천적인 관리라든가 후천적인 보충이 따라 못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소화계통 질병이가 쉽게 발생하고 또 소화기능이 저하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대사질환이라든가 혹은 예, 평상시에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인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에 함유된 이 다당체하고 만니톨이라는 성분은 이 항암 성분으로서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종양이 억제률도 많이 높으면서 또 암을 예방하는 데서도 탁월한 이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간 기능 향상하고 회복에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풍부한 아미노산하고 예,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풍부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전통 이 동충 하초도 쓰면은 피부 개선에서 좋습니다. 근데 발효시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피부, 피로 회복하고 피부를 자양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에 보면은 비타민 B12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해도 예, 우리 이런 분들이 냄새가 있으면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지도 못하거니와 또 흡수를 제대로 못하죠.
1: 네.
0: 예, 그러면서 또 영양실조도 생기고 빈혈이라든가 지금 로이성 빈혈이가 많습니다. 예, 때문에 항상 맥이 똑 떨어지고 피곤하고 좀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할 때는 빈혈 검사를 해볼 필요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 비타민 B12가 보충되면서 우리 비타민 B12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도 없고 또 체외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이런 비타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이런 영양실조라든가 빈혈에서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유일무이하게 동충 하초에만 들어있는 이런 성분입니다. 예, 다른 약재에는 없는 성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과 체내에서 효소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한 예, 이 세포각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세포각질도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탁월한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우리 노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능이 저하된다 할 때에는 우리 체내에 독소가 많다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근데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고 많은 분들이 아, 어째서 이거 쓴 게 다른 약 그렇게 써도 낫지 않던데 낫은가? 이거는 예, 우리 체내에 쌓여 있던 이런 나쁜 독소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특별히 우리 D만니톨이라는 예, 이 성분은 신장을 거쳐 체외로 배출하면서 신장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리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 기능 강화에서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이 혈당 조절에서 효과가 있는 것 모두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동충 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면서 췌장의 기능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당뇨병을 개선합니다. 예,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면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지 관심병이 있거나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에는 칼륨 성분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정상적으로 정상화

0: 시키는 이런 작용도 있고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는 동맥 경화하고 고혈압 개선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순수한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담은 가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가요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고귀한 존재, 시골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림봉호 작곡의 시골 아버지. 단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여성 표현 독창곡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처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여성 표현 독창이란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노래를 가수가 적절한 동작을 곁들이면서 부르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김인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연변의 매력을 노래한 가요. 봄의 진달래, 여름의 푸른 숲, 가을의 황금 벌판, 겨울의 설경이 생생하게 그린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소하라,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다운 길, 자꾸 걷고 싶은 길이 바로 고향길이겠죠.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고향길 보내드립니다. 발걸음마다 그리움이 깃든 길,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 위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가요죠.

최정윤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정다운 풍경이 가득한 고향,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 고향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이 가득 묻어나는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갈금 병창기 초창기 작품으로 1960년대 창작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도 북경 보내드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께 바치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말없이 자식을 아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가장 먼저 김학성 작사, 송열 작곡의 아버지가 되어본을 들려드립니다. 한때는 음악이만 했던 아버지, 그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자식이 뒤늦은 깨달음과 사랑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영태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행복이란 일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 그 평범한 진리를 차분한 선율로 들려줍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박승철 작곡의 허광세월 좋고서 내일을 만나보시죠. 인생의 여유와 너늑함을 즐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이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도 덩달아 흥겨워지길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내의 허수님 작사 작곡의 장매산은 내 마음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매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벅찬 감동과 긍지를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전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수길 작사, 윤건담 작곡의 하얀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할머니 흰머리 스카라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잔잔하게 그려냈습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동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해바라기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어나는 해바라기의 고운 꿈과 희망을 밝은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효철 작사, 유추섭 작곡의 물에 비친 요랑입니다. 단단한 물결에 비친 한상의 모낭처럼 변치 않은 사랑과 아름다운 정취를 전합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근뇌보신환이라 하면은 나도 이전에 근뇌보신환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약은 우리나라 국가기업에 속하는 양치에 속하는 세종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근뇌보신환입니다. 근뇌보신환이 우리나라에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제약공장들로 해서 많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인당 하면은 우리 우왕 청심환이라든가의 안궁환이라든가 여러 몇 가지 약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유인쌍이라는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공장은 또 이 그 목 난지가 났을 때에 류성환이라는 이 목이 불어나 아플 때 먹는 또 이 약이가 이름 났고, 그 다음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하면은 어조가 악요하고 건네보시환이 이름 났습니다. 이래서 큰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아마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의 약은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나 이런 데를 본다 할 때, 어쨌든 이 좀

0: 들어오는 가격을 많이 따지게 되죠. 예? 그런데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동어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리보신화는 좀 진짜로 가격보나 그 약재 방면에 보나 중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일반 근리보신환을 써보고 효과 없던 분들 우리 이렇게 큰 파이즈로 되어 있는 동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리보신환을 한번 써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약을 선택할 때면 제약공장 약 성분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이 강의할 때 약 성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가 자랑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서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병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좋은 약은 기와 혈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들은 예. 때문에 무슨 병을 치료하든 고가병을 치료하든 심장병을 치료하든 여러분들 그 제일 무서워하는 중풍 있지 않습니까? 중풍도 기혈이 극도로 부족할 때는 중풍이 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중풍 오는 사람들.
1: 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언니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을 많이 또 출원시킬 때다. 그래 나온 다음에 그냥 맥이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밥도 흘리고 예. 그래 왜 지네 맥이 없어서 예. 이 머리에다가 딱 북어비를 뭐 지워놓은 것 같았대다. 그리고 소리에 예. 소변벌러 갈 때는 개우 그래서 가서 예. 그래도 어덩어덩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건네보신 하나 한 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예. 신기하게 밥을 그렇게 세게 흘리던 게 오전에 많이 아이 흘리고 예. 그리고 이 고리에 그렇게 두꺼비 씌운 것처럼 어지럼증이 나고 희하던 게 오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맥이 나고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전에 예. 저기 걸어서 걔도 예. 예. 화장실도 댕기고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예. 이 약 밥 쓰고 나니까 밥도 맛있고 밥도 덜 흘리고 예. 그다음에 네. 우선은 조금 맥이 난단다. 정신이 난다.
0: 정신이 나죠.
2: 예. 예. 야 그래서 예. 쓰던 중에 이 약 많이 좋은 게 없단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 배달 더 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좀 오래 쓰자고. 이게
0: 오래 쓰면 이 약이 옛날 뭐 젊었을 때처럼 예. 야 이전에는 정신 난다 맥이 난다 뭐 웃기도 잘하고 이러더면 늙은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맨날 맥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예, 잘 웃지도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근리보신환을 오래 쓰고 보면은 얼굴에 웃음기 돌고 맥이 나서 예, 젊었을 때 맥이 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홍삼하고 로경은 사람이 좀 늙음하게 가끔씩 써주면 좋습니다.
2: 아 그래 놓을까 예. 조금 더 오래 살기 쉽단다. 자꾸 상쾌나게
0: 그렇죠.
2: 예, 사망됐으면 좋겠다 하던 게.
0: 예.
2: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배달 좀 많이 받으려 한다. 오래 쓰겠어.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2: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 오기 직전에 느낍니다. 딱 죽을 맥도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중풍이 옵니다. 기와 혈은 순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 못하고 어디가 막히면 어디가 풍이 오는 거죠. 근데 머리 혈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머리 혈관이 막히면 중풍인 겁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건네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와서 머리 계속 혈행하고 뻥하면 아파서 그럴 때 막 고생이 높습니다. 혈압도 막 올라가면. 그래 그 한 코페 한 번 이래 잡숨하고 대학원씩 하려고 악몽 계속 잡다 뗐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 약선이 지금 악몽 한 번 다 잡습니다.
0: 예.
3: 지금 밖에 나가 걸을 때문에 구비를 돌 때문에 큰 구비 앤 것도 계속 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지금 한 번 다 넘어집니다.
0: 맞습니다. 이 궁지스 결하는 게 없다. 중풍이 오는.

0: 사람들이 중풍이 아이 와도 늙어 막에 보십시오. 아이 분명 우리 집이 요거 구보러 가면은 화장실을 이런데 고개가 자꾸 마치거나 예, 넘어지거나 이게 다 공지수표라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평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막히거나 이 뇌세포가 화해서 오면서 평형을 못 잡아주는 겁니다. 이 학습에는 그런 데서부터 알깁니다. 마사지는.
1: 예, 그리고 예, 이 침에 정서 있는데 예, 자꾸 예, 내 집 온다는 게 땀땀 나고 가고 딴지간 문제들이 자꾸 이랬습니다.
0: 그렇죠. 이쪽을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증상 같이 나타나요.
1: 내게 내다보면 예, 온다. 예, 오는 게 우리 집에 알더란다. 근데 왔다 갔다 앞뒤로 간 문제들이고 예, 앞뒤로 올라가고 자꾸 이랬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0: 이미 침에
1: 없습니다.
0: 초기 증상이 들었었어요.
1: 저는 혈압도 증상입니다. 예.
0: 예, 혈압과는 관계없이도 그렇게 집에 증상이 나타난 분들 많습니다.
1: 예, 선생님이 하셨으면 정말 쓰기 좋습니다. 다 못 가본단다. 우리 집에서 예, 우리 형제들이랑 세 사람들이 다 못 가졌습니다.
0: 혈압도 예, 먹기도 좋습니다.
1: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많이 받아봐서 또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기와혈, 우리 다 알아둬야 됩니다. 때문에 극도로 맥이 없는 순간에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이다. 다시 말하면 기는 혈을 끌어주는 힘이다. 이겁니다. 극도로 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혈도 부족입니다. 때문에 근육보신환에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고 보신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근육 보신하는 한답니다.
0: 예.
3: 예, 언젠 한 반년 넘게 먹었습니다, 이거.
0: 예.
3: 예, 이거 먹이더니는 제 좌관 이게 혈압도 돈이 잘 나야 되고 계속 가슴이 후두부들거리고 심장이란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해를 진짜 고생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다 나니까 그 간에 약도 많이 썼죠. 예. 무슨 이 자꾸 이 가슴이 더부룩해서 그 금비환 약방에 가서 금비환도 싸먹어봤 자관의 수관제위 그 약도 싸먹어봤다 어쨌든 이게 내 좀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잘 받는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그 수관제위도 싸먹어보고 또 뭔가 건비환도 먹어보고 자관첨약을로 광고약을로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선생님이 이 강의하는 이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딱 이 생각해본 게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게 어쨌든 내 신경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잘못 받지 그러니까 되나 어쨌든 이 가슴이 더부룩한 게 이 비장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아이 났을 때다. 근데 이 건뇌보신환을 먹고 소리는 이거 먹고 지금 이 가슴이 더부룩한 증세랑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0: 치료 방법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나 약을 선택하는 방면에서는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약이가 지금 약이 말아야 됐습니다. 약재들이 그 재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대로 약재라도 그 똑같은 약이라도 그 질량이 보충된 약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치료 방법은 맞았습니다. 왜 효과를 못 보는가? 약이가 그렇게 효과를 제대로 보자면 제 약공장을 꼭 보면서 써야 된다. 이런 산동 의료 제약공장이라면 자기 그 제약공장의 명의를 위해서도 약을 제대로 였습니다.
3: 예, 좌우간이 건뇌보신 환호 먹고서 지금 예, 가슴이 더부러간 증상도 없이 이래 후들후들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던 게 예, 마음이 편안해 잠도 영잘
0: 자고 예, 이 신경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쉽게 놀라지도 않고 예, 짜증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3: 예, 밥도 맛있고 좌우간이 여러모로 용도다 말입니다 이게.
0: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래 활동할 때 예, 또 배달받아서 계속 이건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 맞으니까
0: 신경 약하고 신경 몰라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치료 보십시오.

0: 이야기 산소인 병거의 우리는 그 신경 안정제에다가 신경 세포 대생하는 약들이 많이.
1: 예. 그래서 이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선생님
0: 네,
1: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보건대는 늙으면 타기혈 부족이 오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이건 차이점이 많습니다. 또 늙는다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기혈 부족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와 혈은 제일 좋은 약이라고 우리 맹리들도 말합니다.
2: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건립복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짚고도 다 걸지 못했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지팽이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자고 그랬나.
0: 네.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항상 춥습니다. 추위를 잘 탑니다.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자꾸 우울에 들어갑니다. 기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왜 그런가? 기혈 부족입니다. 우리 젊어서는 정말 말똥대 구부러 가도 웃겨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크게 얼굴에 웃음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네. 역시 기혈 부족이 일종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감이 납니다.
2: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4: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4: 이 건립보신하는 우리 남편 오랫동안 반년 넘게 썼는데 이거 쓰기 전에는 경색이 와가지고 이 걸음도 평형 못 잡고 경영이 지내었고 혈압도 온정되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 전혈성 비대해서 없네 이런 대안을 만들 것이 있어서 썼는데 효과를 용달 받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동상을 돼가지고 정말 얻어놓은 이 약밖에 없다며 이랬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할 때도 많이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우대할 때 있습니다.
4: 예.
0: 꾸준히 쓰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원님 말씀해서.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예,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 손발이 저립니다. 특히 발끝, 손끝, 머리. 예, 머리도 인체 말단입니다. 이런 말단에 와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되기 때문에 저리고, 시리고, 마목이 오고. 심하면 마목이 옵니다. 마목이라는 게 졸이다가 나무떼기처럼 꿋꿋해지는 걸 마목이라고 합니다. 이 마목이 오는 원인 이겁니다. 기와 혈이 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얼굴나 요즘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백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을 치료하는 데는 그리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줘야 될 게 뭔가 기와 혈을 보충한다 할 때는 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허혈것은 안 생기게끔 만든 약이가 건내보신합니다. 뭐 이름 그대로 딱 뇌만 건강해지는 약이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제일 먼저 기와 혈이 보충이 되고 기와 혈이 통해야 됩니다. 기와 혈이 통하자면 경락이 소통돼야 되고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약도 썼고 어떤 약도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 무슨 원인인가? 이름은 좋고 그 약은 맞지만 그 약이 질량이 그만큼 보존돼야 됩니다. 다 지금 재배한 약이 돼서 그래서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에서 만든 건내 보신환을 지금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0: 이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약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겨울암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겨울암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겨울암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겨울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암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겨울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뇌나 황뇌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뇌나 황뇌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겨울암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겨울암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겨울암.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영지입간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일단 이 당뇨증에서의 소리 나빠져 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콩도 나가지. 근데 영지입간구보에 쓰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예.
3: 예, 소리 시골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서가지고 다.
1: 네.
3: 우리 혈압도들이 잘 되고.
2: 네.
3: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 이런 잘하고, 예.
2: 네.
3: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지금, 예. 말은 미친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거 좋았어.
2: 네.
3: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예.
2: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겨울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 입군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0: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예, 이 깡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 뜨니 이러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곳도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이 들이 자꾸 피듯이 매일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의 문제를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예,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우리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알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 그런 거 선생님.
2: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1: 예. 예. 아, 20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요게 한 가지 있죠. 예?
0: 네.
2: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0: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연기 깡고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3: 아니, 뒤에서 뱉나,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금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쓰는데, 조금 또 많이 썼습니다, 지금.
2: 그렇죠.
3: 제가 조금 해 지금 그도 많이 나고, 열사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가수가 다, 지금 가수를 좀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2: 예. 네.
3: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 예.
3: 이 약 좀 더 배달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싸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3: 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예,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해하고 전면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관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화하고 당의 100년 민족사업 이론과 실천 성과를 정련했으며 문화공감대, 상호융합, 발전, 공동부유, 협동, 공동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들어주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관형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관형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찰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지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 민족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육체계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0: 등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의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 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전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조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정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우리 조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조사, 정책 선전, 협조 업무를 참답게 수행하면서 이 민생 혜택 사업의 락착, 실시를 안정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미리 포치했습니다. 현재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83개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길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2: 其实我们的
1: 예전부터 승강기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성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물론 가도와 사회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먼저 이 민생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노인들은 승강기 설치를 바라고 젊은이들과 저층 거주자들도 노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줘 주민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자금 확보 면에서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로후 주거단지 개조관리办公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각 주거단지와 연계해 주민들과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모든 기초공사를 마치고 일부 승강기 부재 제작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택 단원 8,516개를 조사했고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수리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일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정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줄곧 곁에서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녀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 막을 열었습니다.
1: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사업 소식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0: 거뒀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련아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허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질의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대는 것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치리와 사회 치리를 주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화,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1: 2026년 연변주 제3회 기배구 엘리트 초청 시합이 일전 안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합은 주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기배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남녀청년조, 남녀중년조, 로인혼합조, 중청년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분투의 체육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결 소매과즙팀, 길림가면팀, 훈춘 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리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이며 봉쇄 구간은 도문시 신화변경파출소부터 백령불화까지의 구간으로 두만강 광장, 철도 공문, 일광산 산문, 월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 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령리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결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60세부터 70세 사이에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8-4434-9551번, 138-4434-9551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집 팔겠습니다.
1: 네.
3: 중북은 빼외셔츠 4층 58평입니다.
1: 네.
3: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 전화 136-3433-2636.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줄집을 팝니다. 네, 중간 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네, 주변에 야산이 많아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팔려고 합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고중이 있고요. 네, 병원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교통선로가 많아서

0: 교통도 편리하고요.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소사양장에서 충목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내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네, 연결시 신흥광장 동쪽 현에 있는 3층 집을 저렴하게 세웁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 됩니다. 그리고 단칸방도 세를 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이외 다양한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림집에거나 영업집에 상가수도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들을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네,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70세 좌우의 가사 도우미 한 분을 모십니다. 연락번호는요,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단오절 전으로 네, 야생쑥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룡정시 로두구진 태양촌에 있는 집을 팝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20평방미터 되는 벽돌 창고가 있습니다. 소를 키우던 집이라 모든 시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면담입니다. 연락번호 139-4430-7325번 139-4430-7325번입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덤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토성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능이 병행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100원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사용하던 침대죠? 환자용 네, 침대요. 네. 네.
2: 새 것을 싸서 야비딸을 썼습니다.
0: 네.
2: 그런 거 100원에 팔려고 합니다.
0: 아주 저렴하게 파네요.
2: 예, 네, 폐철 값을 네. 팔려고 합니다.
0: 네.
2: 예,
0: 네,
2: 전화번호는요?
0: 네.
2: 137.
0: 네.
2: 044.
0: 네.
2: 33807입니다.
0: 네, 137044338 07번요.
2: 예, 맞습니다.
0: 네, 잘 적었고요. 전 소식 예,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연규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0: 예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800원에 사서 8개월 동안 사용하고 현재는 저렴한 가격 100원에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3: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일전에 길림성 연변조 및 연길시 2026년 불법 금융활동 방지 선전월 활동이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집중선전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집중선전 활동은 돈주머니 지키고 행복한 가정 수호하자 및 변강인민 보호해 불법 금융 함정으로부터 멀리하자를 주제로 사회구역과 연길이민 공원에서 각기 선전활동과 보편적 금융상식 보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은 정확한 선전교양과 보편적 선전으로 기층대중, 기관간부, 금융종사자 등 여러 군체를 망라했으며 금융사기 예방선전사업의 마지막 1km를 뚫어 전방위적으로 변강지역 금융안전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시를 두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연길시 인민검찰원 등 불법금융활동 예방타격 성원 단위,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 등 금융기구에서 제작한 금융사기 예방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연길시 인민법원 법관은 전형 사례에 결부해 불법 모금, 금융사기 수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하며 불법 행위를 식별하고 개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 참가자들은 양로금

0: 사기, 허위 투자 등 고위험 상황을 내용으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 금융 사기 예방 지식을 선전했습니다. 13개 은행, 보험회사, 증권기구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들을 나눠주며 1대1 답변 등 방식으로 금융 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이날 오후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 구역 내 금융기구 일꾼들은 연결인민공원에서 불법 금융활동 예방지식 선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재정국 관련 책임자는 앞으로 주내 여러 현시에서 불법 금융활동 예방선전과 위험조사 사업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류형의 위법 활동을 엄격히 다스려 대중들의 재산 안전과 구역 내 금융시장 안정을 수호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사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집중력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능률성도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면 몸의 주된 에너지인 산소와 포도당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에 장시간 공을 들이는 일은 진이 빠질 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90분간 일하고 잠깐 쉽니다. 하루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을 내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 인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집을 팔거나 새를 주려 합니다.
0: 네.
1: 집 위치는 대화원이고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경계 전화는 1394339. 4745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크린을 멀리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SNS 확인은 저능률적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공기를 쐬며 걷는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휴식 동료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료들을 만드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기반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 행복감이 상승하고 보다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분 내지 20분간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낮잠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낮잠은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북돋우는 방법이라며 특히 밤잠이 부족해 낮 시간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구팀은 평일 스케줄에 여유가 있거나 주말처럼 낮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경우라면 60분 내지 90분의 낮잠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낮잠은 매일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목은 일상적으로 러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의 전반적 건강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네 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침착 혹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그을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병변은 부피 증가로 인해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아주 유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일하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게 목이 비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 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기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의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제 위에서 우대증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우대증착의 특수성과 그리고 시간적 국화성이 아주 눈앞에 왔다는 걸 잘 내라시고 제때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공장 측에서 링계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게 되면 이번에 우대활동은 다른 때보다 퍼센트를 높게

0: 주고 현금권은 빼주고 레이저 치료기까지 주게 되었는데요. 사지원의 한 가게 124원인데 60가게 70가구 줍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확실한 기회인데 황차 두 번째 1,5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는 이런 우대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 후에는 다시 전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다고 공장 측에 연계가 왔네요.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기. 이 제품 자체는 한번 내가 딱 준비해놓고 집에다 두고 나면 6, 70대 그 이상의 분들, 5, 60대 그 이상 분들을 포함하지만 해도 딱 저녁에 한번 충대했다, 충전을 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루에 두 번만 끼시게 되면 모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대사는 혈액을 통해서 모든 대사가 진행을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혈액을 한 방울씩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 우수한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딱 현금으로만 해도 60가게, 70가게에 따면 한 가게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책임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아기들도 그리고 어른들은 뭐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아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 15가게 15각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1,500원 현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 이러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이용해야 기회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랜데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제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눈이 부옇고 잘 아이 보이고, 예. 바깥에 나가면 바람만 조금 맞아도 눈물 나고, 눈곱이도 자꾸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인지 눈이 탁 터놓은 것처럼 피 탁 눈이 재빨갛게 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좀 깔깔하고, 이래서 얘네 그 응담분도 먹고, 응담 그 뭐니까, 물약도 많이 입어봤는데
0: 예.
2: 효과 그닥 되었습니다.
0: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이 명서방 썼는데 어떤 눈이 영 맞습니다. 내 하루에 이 소질이요. 도인이라면 행배 없이 오래 봐도 이렇단 말입니다.
0: 예.
2: 눈이 환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언니 정황은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근데 또 수술하자고 가니까 예, 또 머리를 물감다 해드렸지 솔직히 좀 늙어보이까나 예, 아이 해주더란다.
0: 예.
2: 어머니했다고 소리. 그래서 걘디 텔레비를 못 받으시다 이랬디다. 아이 보인답니다. 예. 예, 사람이 어른 한답디다. 그래서 이 명소방 썼는데 아 우리 언니도 효과 좋아서 예, 그러더니 야 이런 돈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래 걸렸으니 그렇지 얼마 좋은가미 오늘의 텔레비를 잘 본단다.
0: 아, 그 문제 해결이죠.
2: 예, 정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시력이 네. 0.3인지 3인지 그랬습니다.
0: 0.3이게 되면 어렵습니다.
2: 예. 예, 예. 근데 우선은 0.6이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0.6이면 예. 텔레비를 얼마나 더 볼 수 있습니다.
2: 예, 그 텔레비를 잘 봐서 영 좋단다.
0: 예.
2: 아, 그리고 나는 또 예, 이 사지원액 듣습니다.
0: 예.
2: 그건 뭐 더 말할 수도 수없이 좋습니다. 난 그저 계속 이거 영어에 먹을 샀습니다. 첫째, 이거에 병원에 가 검사에 피맑아졌답니다. 그리고 내 노릇 닮았습니다.
0: 기발입니다.
2: 예. 그리고 또 밥이 맛있으니까 예, 감기
0: 다리
2: 나고 다리 맥이 난다.
0: 면역력이 올라가.
2: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에 이거 뭔가
0: 하는 날이. 그렇죠.
2: 예, 그래서 우리 언니는 지금 이 눈약에 저래 15 과금 이렇게 배달 받겠단다.
0: 그래 하시오. 예, 예. 예.
2: 그리고 나는 또 오늘이 이 사지원에 그 예, 이게 영 좋다 말입니다.
0: 예.
2: 먹고 나면 그것도 예, 위도 좋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심장도 후두도 하던
0: 게. 혈압일지 다 조절
2: 예, 그거 예. 100배 다 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예, 사지원에 그 또 배달받고, 그래 전화 한 개입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리적인 다른 부담이 없고 이번에 또 경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되어 있고 이력이기도 좋은 게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되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사

0: 아직 원약 어둠이 반년 넘었었습니다, 지금. 예,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잘하고 계세요.
0: 예, 네, 지금 이거 쓴 다음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항상 예, 머리가 희미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예, 이게 정신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 이게 저 경력이 이렇게 상실돼가지고, 이게 이거 지금 어제 구조에 몇 달 쓰니까나, 정리가 도와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리고 눈이 지금 많이 도와졌습니다.
1: 그럼요. 예예.
0: 아, 이 백내자이 어제 이 나이 우리네 먹어서 백내자이 있단 말인데.
1: 예, 그렇죠. 예예.
0: 예. 항상 눈이 부 이렇게 다 나이비드가 지금 예 참 잘 되옵니다. 맞게 지금.
1: 아 그게 전 보통 다른 제품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우수한 효과입니다. 예.
0: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이 소화 부분에 위 부분에 많이 도와졌습니다.
1: 예.
0: 미수성 위험이라서 너는 신배는 제 거더 약을 떨구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뭐 제모이셔도 되려 무슨 저기 잼피아를 그냥 먹었는데 이거 지금 먹은 다음에 내 소화 참 잘 되고 뭐 위가 거더 없을까나 다른 약을 지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도
1: 예.
0: 그러니까 이거 먹거나 뭐 아무 뭐 거다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예 잘 통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씩 딱 봅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위 장도가 좋아집니다. 예, 예.
0: 예. 그 때문에 이 전력선 비대해서 반짬이 내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소배장에 다 여섯 번씩 그냥 보다나 반짬이 내 못 잠이 애를 먹었는데 시월이 못 나가야 돼. 지금은 소배도 시월이 잘 나가고 냄새나든지 냄새도 안 나고 예. 이러니까 한 순간 그다 한 번씩 봅니다. 어제는.
1: 너무 좋아서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이 제품은 인삼 도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소변 관리, 골격 관리, 귀 관리가 다 따라가는 거죠.
0: 예. 근데 선생님네 이런 좋은 약 지금 만나고 예, 이거 그냥 써고 또 이거는 보니까 암만 뭐 오래 써도 오래 쓸 수도 없어 이제 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우리 또 부부가 가시니까 저희 육식가 오늘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보통 연세가 비슷하게 부부간에 나이가 올라가게 되어서는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싸기 원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머리가 싱하고 혈압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목이 잡힌 데 자꾸 뻣뻣하지 둘이 오래 뻗친다만 한다. 이래고 또 위가 또 이게 소화해야 되지. 어쨌든 이게 몸에 배가 좀 여러 가지라만 그러면서 이 싸지 원약을 지금 한 가지 약 가지고서는 이거 여러 가지 그
1: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시게 됐다.
3: 오래 쓰니까 스스로 여러 가지가 더 없어지더라만 한다.
1: 예.
3: 그러니까는 첫째는 이게 무슨 머리 싱하지 않을까니 이게 벌써 혈압이 온정되더라고 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요. 예. 그다음 둘째는 무슨 위가 또 편안할까 이 소화 자꾸 올림이던 게 내리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저 가슴이 은근하던 게 항상 배가 쑥 꺼진 감이 난다만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또 소변도 지금 좋고 이게 영 다방면을 좋다고 합니다. 이야기.
1: 그렇죠.
3: 예, 이래서 난, 이 약 지금 꾸준히 쓰면서 하나 더 보자. 우리 집사람과 지금 무슨 했잖아. 누리가 백내장 진단 받았는데, 항상 댄스를 받아갖고, 무슨, 아무거나 봐도 불편하다만, 머리가 꼬리 띵 하면서, 누리가 부엠에 햇빛을 실어야지. 누리가 항상, 이 눈이 계속 고인다만 합니다. 그러면서
1: 예.
3: 이 불편함을 사는데 이 눈썹에 나온다고 내 쓰면서 또 같이 쓰다니까니 야 정말 이게 이 광명을 찾았다만 합니다. 단약에서는 그만 더 하자고 그래 딱 보충해준 게 여기 와서 반하게 된다만 합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좋으니까니 이 두 양도가 둘 다 다 이 약을 지금 두 가지 다 쓴다만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니 예, 이 약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그 장기를 이것을 써야 된다만 이 약을
1: 예.
3: 이런 것만 놨으니까니 선생님께 이번에 좀 더 약을
1: 받아봤다 그렇게 하셔.
3: 예.
1: 이 제품 자체 가운데서 싸지 원액은 식전에 눈병 치료약품 식후에 이렇게 예.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눈을 비롯하고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기본 평온하게 노련을 지우면서 건강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명서방

0: 예, 이 약은 약도다 받았었는데, 원래 백내장 검사랄까, 0.3, 0.4 등에 이 약을 어디는 약도다 받았었을까, 어디는 0.6, 0.5 이렇습니다.
1: 아, 아, 아, 아, 예, 대단합니다. 됩니다.
0: 이렇게 바깥으로 예.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 앞에 이제 텐트를 둘이 용 놓고 있었는데, 근데 이 집은 앞에 3층 내다보면, 고소에 두꺼운 얼려를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예.
0: 그게, 네, 그리고 땅바닥 예. 보면 땅바닥 보면 생활한게 머리끼도 안 보였습니다.
1: 백내장 전형적인 증상.
0: 네, 약은 이제 가서 한 번도 어제는 나는 먹었지만 이렇게 손 못 봤는데 그래 어제는 가 배우가는 이거 수술 아예 많이 내겠네. 수술하면 겁이 나지 그 말일까 선생님.
1: 예. 예.
0: 그래서 내 수술 아예 하고서 결정을 이하고 어제는 야두달 반수니 어제는 눈이 완전히 환해진 용도였습니다. 약이.
1: 그게 야두달 반 썼으면 예.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예.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0: 이 정도까지 더 줄은 예, 정말 진짜 생각하면 어떤 눈이 그래서 어떤 이거 지라이면 눈이 네 개씩 뜨다
1: 아, 그렇죠. 보세요 시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바닥으로 갑니다. 예.
0: 예, 눈이 이렇게 커서 바다에 어찌가면 이렇게 눈 허여 코인데 하고 그 검은 눈이 아서 눈 아리가 예, 별로 부여스를 하고
1: 있다
0: 이렇게
1: 예, 예. 보겠지 뭐. 삼자가 예, 검사 그러니까. 받아 벌써 알겠죠.
0: 예. 예. 그러니까 봐도 벌써 예, 늙어 보이고 벌써 이질이 떨어져 예, 예. 늙어 보이지 그러니까
1: 그렇죠.
0: 뿌여 까마까마해 되겠는데 뿌여 까나 그게 아이디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전만 날 어제 그저께 쌌는데 우리 동생도 이제 어제 별로 62년 소인데 어제 눈이 그렇게 시력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또 힘들게 다 내리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그럼 오늘 자기 조금 싸겠다는 이랬죠.
1: 아 60대부터 그렇게 됩니다. 예예 예. 그렇죠. 우리 할 때 특수합니다. 이번 때 예. 활동 잘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눈병치료 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여기 안과 질병 가운데서 여성분이 한 분이 말씀한 대학이다며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눈에 뭐 뿔룩하게 나왔다 하더라 안자에 이게 뭘 말하는가 황반수종이라는 겁니다. 황반수종이라는 황반구에 마치 내 물 밑에 들어가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별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한층 더 얹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황반수종이라는 건데 이럴 때게 되면 그 레이수단카이라는 게 루이스에서 나온 이게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한 번에 5,000원씩 하는 거 이거 맞는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이건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나 큰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부터 치료가 아니게 되었으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그게 흡수됩니다. 흡수되면서 2차, 3차로 범하는 걸 막아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백내장 60세기 되면 거의 60%, 70, 80, 90 그 나이에 따라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서 백내장도 마지막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결국 녹내장 안하 관련이 있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안과 항반변성은 건성과 습성 특히 습성이 더 나쁩니다. 그리고 심황막 색소변에서 당망증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동치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며 기본으로서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한결 요정은 백날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 정도 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인정을 한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인데 428가지 영양활성소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영양원소가 428가지 영양원소가 우리 눈병을 치료해 주는 데는 그리고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압 혈질을 조절해 주는 데는 우선 성분 조합으로 되어있고 인삼녹용이 5~6배 그리고 은행 잎이 네. 20배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분명 이목구비도 그대로이고 스타일도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그 사람이 좀 더 멋있게 보인다면 그건 아마 생기의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적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서광억의 수필, 재혼입니다. 5년간 병마와 싸우던 노친과 삽일한 뒤에 혼자 살아가려니 너무도 적적해 재혼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마땅한 상대가 없었다.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 없는 재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재혼했다 해도 사랑 없이 무슨 멋에 살아가겠는가. 늙으나 젊으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재미없을 것이다. 친척들 또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노친

내가 여럿이 된다. 그런데 그 거개가 내 퇴직금을 바라보는 임자들이라 막아버렸다. 그로부터 재헌과 영별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지인이나 친척들도 더는 참견하려 하지 않는데 아들 며느리가 문제였다. 새엄마를 코대하던 아들 며느리는 내가 재혼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짜고짜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셔서 걱정입니다. 하며 다그치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나의 건강이다. 건강을 챙겨야 자식들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또 나도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나는 수십 년 같이 해온 술, 담배를 멀리하고 새벽마다 조용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른 가을 어느 날 새벽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걷기 운동을 하던 나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오래 살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가 하고 무의식 중 자문하게 됐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문학하는 재미로 하고 차답한 나는 정신을 펄떡 차렸다. 놓치니 몹시 아를 때부터 놓아버린 문학이 불쑥 생각났던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창작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학은 나의 소시적부터의 애호이자 사랑이었다. 문학을 까먹었기에 적적해 재혼의 정신이 팔렸구나. 비로소 얼마 전까지의 자기를 심통이 깨닫게 된 나의 심장은 녹트기 시작했다. 당장 집에 돌아가서 무엇이든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다음 놓았던 피를, 하마터면 녹슬 뻔한 피를 다시 잡을 걸 생각하니 그야말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심정이어서 숨결마저 벅찼다. 구상을 무르익혀 피를 잡으니 내던 가댁이라 어렵지 않게 바티랑을 잡아 나갈 수 있었다. 곧 단편소설 여러 편을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다. 그 작품들은 내가 재혼해서 낳은 늦둥이 자식들이라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날마다 문학과 사랑을 속삭이다 나니 하루 해가 어느 결에 저물어가는 줄도 모른다. 네, 서광역의 수필 재혼 보내드렸습니다. 늙은 나이에 혼자가 되면서 재혼이라는 욕망을 겪는 것은 최근 어르신들의 보편적 현상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재혼을 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는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 저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문득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탱해온 문학이라는 사랑을 되찾죠. 문학하는 재미로 산다는 자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깊은 통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따뜻하면서도 묵직하게 전해준 수필이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허명훈의 수필,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입니다. 청청하던 하늘이 갑자기 3일 동안 비를 잔뜩 뿌려 그동안 집에 붙박혀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다가 오늘 모처럼 화창한 날씨라 아침밥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집문을 나섰다. 아침에 찬 기운이 싸늘하다 못해 코끝과 귀에 냉기가 감돈다. 눈을 씻고 올려다본 가을 하늘은 정말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눈이 시리도록 파랗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두커니 서서 보노라니 문득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25살에 결혼해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와 생활유지를 위해 날마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돈에 쫓기면서 개미 채바퀴 돌 듯 줄곧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60의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오늘에 와서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니 오직 내 가정을 위한 삶을 살았고 물질적으로 충족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며 살아왔다. 항상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경쟁의식과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감에 마음 졸이면서 살았다.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추구, 채우고 채워도 늘 모자람에 허둥거리는 허욕과 과욕에 눕혀서 살았다. 물질에 집착하게 되니 나에게 있던 인성이 마실을 나갔다. 대신 무슨 일에서나 리의 타산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매사 무관심적이다. 어려운 이웃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린들을 보면 강 건너 불보듯 지나치게 일쑤였다.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눈빛이 싸늘하게 되고 마음이 차갑게 되고 말과 행동이 거칠게 나오는 등 나쁜 습관들이 바윗돌처럼 무겁다.

내 삶에 응당 취해야 할 너무도 많은 아름답고 필요한 요소들을 취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삭막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 부드러운 눈길, 선한 마음, 헌신하는 습관과 친절한 행동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격리된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지그러진 냄비가 되어 한쪽 구석에 처박혔고 나의 여러 취미 생활도 사라져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살아왔다. 육신의 나이가 하나씩 많아질 때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라져버렸다. 오늘에 와서야 훈장같이 세월이 준 흰 머리카락은 부끄럽게 산 수만큼 많아 이제야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물질에만 치우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인간이 갖춰야 할 인성을 잃어가게 된다. 인성을 잃게 되면 삶의 균형을 잃게 돼 항행하던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해 전복되고 맛 좋은 재료에 양념이 빠지듯 자기 삶에 응당 있어야 할 삶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빠져 삶의 의미와 보람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도 사라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흐르는 맑은 물에 솔바람의 향기를 더하듯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균형을 잃은 삶,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잃은 삶을 살아온 그런 자신을 이제라도 발견할 수 있어

비록 인간의 삶은 모두 미완성의 숙제로 끝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는 인생,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만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완성이라는 삶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만큼 내일부터 새벽처럼 기상에 아침 조깅과 여러 가지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며 살 것이다. 젊어서부터 수필과 시 쓰기를 즐겨 여러 신문과 잡지에 수십 편을 발표했던 열정을 되찾아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책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투고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문학 도들과

만남을 통해 자주 교류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자주 산을 찾아 힐링하며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터득하고 제때에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가끔씩 이름난 유람지를 찾아 여행을 다니면서 안목과 견식을 넓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내 삶에만 치우쳐 살지 말고 아직도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돌려 배려하고 봉사하면서 살 것이다. 내 적성에 맞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과 빛깔을 살려 삶의 무게를 살찌우고 삶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 제2막을 내 생의 첫날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새롭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침 나절의 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흐뭇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다독거려주면서 집까지 배웅하고 제 갈 길을 재촉한다. 어느새 산까치 부부도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꼬리총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한다. 허명운의 수필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보내드렸습니다. 60세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고백록과 같은 수필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내 생의 첫날이라는 비유처럼 이 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성숙임을 상기시키는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게 설정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0: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398원인데요. 우대 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한 가게 원래는 398원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때는 170원 좌우로서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5번을 이용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면서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으로서 구복과 외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은 여러분들이 501-7755번에다 연락하게 되면 일정한 우대 정책으로서 다가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게 평균 200원 좌우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치료를 향수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00년 장수 제품으로

0: 그래서 손색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제품은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됐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완전히 인삼로경에 맞먹는 우수한 효과를 보는 그런 좋은 제품 자체인데 그러면 어째 인삼로경을 쓰지 않았는가. 많은 광범한 범위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인삼은 적지 않은 분들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고 뭐 열을 청하게 되었거나 이런 폐단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고 로경은 혈압이 무서워서 못 든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제하소,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경락을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으면서 상초, 중초, 하체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폐하고 심장열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중하는, 부중이란 걸 말하는가 하면 중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하초를 도와주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100근을 농축해서 1근으로 만들어낸 이렇게 우수한 구박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드시기도 편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그것도 주무시기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용해 과정이 필요 없이 직접 빨리 흡수가 돼서 적지 않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밤이 되면 잘 수 없는 애들이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소일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노인들도 애들처럼 낮에는 눈이 내려와서 꼼짝 못하겠는데 밤이 되게 되면 정신이 또르르해 자지 못하고 이튿날에 피곤해서 이게 밤과 낮이 뒤섞이면서 오히려 힘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두골테리스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이 두골테리스 전에는 허리도 아프지, 어깨 좀 줄어요. 이렇게 목을 좀 다 달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목 배대하고, 그 발목 배대 자꾸 붙인다 말입니다, 선생님.
0: 예. 예.
2: 아침에 일어나면 또 손가락 그대로 뻣뻣하고, 예, 그 순간 마디 이렇게 뭔가 불어나면. 근데 이거 바르고 먹고 하잖아요. 먼저 왼쪽감이 나서 손가락 빼대 좀 내립니다. 불어난 게
0: 그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보통 약으로 그렇게 해결하기 바쁩니다.
2: 발목이 하고 손목이 좀 붓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내리고 이제 한두 달 썼는데 그래도 어지미 좋은 감이 허리 좀 이렇게 업됐다 굽었다 이런 게 그게 좀 영 불편해서 가만히 앉아서 땅이고 뭐 죽고 했는데 어떤 업데이트 주소도 됩니다.
0: 그렇죠. 예.
2: 허리라도 말랐단 말입니다, 예. 선생님.
0: 예, 그렇죠.
2: 허리라도 그거, 예. 고약 연구소 뭐 냄새도 좋지, 뭐 집안에 냄새 없지, 말라도 예, 그래서 뭐 아무, 그래서 싸하고 이랬을 때다. 예.
0: 그렇죠. 쌍수거 같은 것은, 커피가 같은 쌍수거 같은 거 붙이게 되면 온 집안에 그 쌍수거 냄새가 나서 불편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그런 뭐 불편한 냄새 다 인하고 좋지요. 예.
2: 예, 그래서 구름 냄새 같은 그런데 효과를 좀 잡아보자니까 그 약이 그 거기에 바르는 게 하나 나 두 번 바르 아침도 이걸 바르고 예, 계속 손가락을 문댔다 말입니다.
0: 예.
2: 처음에는 이 살이 바를 때니 쏴 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고치 발라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0: 흡수됩니다.
2: 그 빙 속을 들어가는
0: 예, 그런 투골 하느다 골격에 들어가느라 그러는 겁니다.
2: 옳습니다. 예. 예. 그게 조금 시간에 한 3, 4분씩 그렇게 갑니다. 예. 오랜 게 고치바라는 예. 거다. 그런 게 안 세겠다. 그 이렇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한, 예. 예, 한 2, 3분 거도 그랬다. 이렇고, 예. 또 저녁에 그러면 또 그런 증세로 싹 하고, 예, 그것도 그렇게 예. 안을 들어가는 거. 그래. 그런 게 그 붙은 게 내리때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0: 합니다. 그렇죠. 예.
2: 예. 그래, 먹고 약간 중국 반응 그걸 받은 약이에요, 그만까지.
0: 예,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니까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이게 고가병이 특수한 고발병이 자취로 다니는 이런 약을 좀 이렇게 써볼 필요 있다만 나눴으니까 두 달 승리도 여러 방면 다 좋습니다. 좋은
0: 그렇죠.
2: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없고 붓기는 내니까 맥이 난다 말이에요.
0: 그럼요.
2: 예, 이 고가병이네, 이때가 고가병이 이전에도 좀 예, 미치거리를 먹었는데 그렇게 모르겠더니 이게 좀 어째 중국
0: 구수성이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2: 예, 그렇죠. 좀 다르긴 다르죠. 약 효과가
0: 그렇죠.
2: 좀 달리 난다.
0: 예.
2: 괜히 힘이 센게 들어가 그러지.
0: 그렇죠.
2: 예. 그래 예. 이번 의뢰한 때 조금 참가해서 조금 싸봐야 된다. 우리 또 동생도 또 먹겠다
0: 하니.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0: 예, 저도 백다방 구박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0: 예, 이거 언전 한 넉 달, 넉 달을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서요. 예, 예.
0: 예.
1: 잘하셨네요.
0: 예, 이거 먹기 전에 내 혈압 조절이 하면 잘 나야겠다 말입니다.
1: 예.
0: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예, 심장이 계속 후두후두거리고 예, 그리고 소변도 작고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간이 하고 심장 문제라 해가지고 예, 약방에 가서 약이나 많이 싸 먹었습니다.
1: 아하, 예.
0: 예. 약도 많이 싸먹고 강호약도 먹고 이사들 비와서 참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런데 어제 그닥 효과 못 봐가지고 우연히 방송 듣고서리 이거 먹어봤는데 백서방 구박약을 먹게 됐는데 이거 먹어서 한 벌써 예, 두 달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 가슴이 도그룩하던 증상이 많이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0: 이게 밥도 맛있고, 예, 이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소변에 작은 증상도 많이 났고, 예.
1: 잠깐, 그렇죠.
0: 이게, 예, 이 한 가지가 좀 여러모로 용 좋다 말입니다. 내 몸의 증상들이.
1: 예. 예.
0: 그래, 좋으니까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0: 예, 501-775번이.
1: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구보에 쓰면 환자입니다.
1: 아, 저는 그래요?
3: 어째 쓰는 거면 예, 심장도 그렇고 당 나이 벽이 두꺼워 봐서 예, 입이 썩었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속에 지내 잦아서 예, 정말 약바이라 약바이 댕기면서 후방 수후이 쪄나이라 하면서 후이 태하장 그렇게 먹어서 또 오십니다. 정말 무슨 다사파때 예, 한 수기는 다 먹은 것 같아요.
1: 아,
3: 그런 것도 곧 안 보이지 아이디입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그 누구에서 구분된 차의 선생님 강의 듣고 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또 그저 저녁 먹고 그저 반 시간 두고서는 먹으면 예,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소변도 그리 잤던 게 그저만 해서 두 번 보고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몸이 헷갖고
1: 예.
3: 기억력이 상실되던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1: 예.
3: 혈압 조절이 잘 되어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지 그리고 투골패는 예, 허리 경추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저 무슨 주사고 격수고 다 맞아봤습니다.
1: 아.
3: 그리고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예.
3: 그 자골신경통 약을 먹으면 또 위를 자극해서 그걸 막
1: 아,
3: 먹다만
1: 또 먹지
3: 예. 예. 그랬는데 효과를 못 봤어. 이 투월패를 그래 먹고 바르고 할까 이거는 소화가 잘 되는거나 자극이 없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3: 그리고 밥을 잘 먹고
1: 예.
3: 그리고 마사지하고 할까나 정말 알턴 다리 같지 않다.
1: 예.
3: 난생 아파본 다리 아이지미
1: 예.
3: 그래 마사지라고 다리 무겁던 게 영해가가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할까나 그렇게 계속 두 가지를 계속 쓰려고 예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1: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제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우리 그렇게 많은 제품 가운데 우리 이 제품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지금 전반 사회가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추로부터 어깨로부터 뭐 무릎관절 허리 어디에든지 발목 손목 아예 아픈 관절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데 관절 마디는 360개 마디가 있다고 하게 되었는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무릎이거나 다리거나 손목이거나 어깨거나 이런 데를 많이 쓰게 되고 경추도 많이 쓰게 되었는데 많이 쓰는 관절일수록 통통이 빨리 다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더불어 나타내게 되는

0: 근데요, 우리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본으로서 장소와는 거리가 멀고 모든 功能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관절마디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거뜩 앉았다 퍼뜩 서서 저거 재오고 저기 갔다 왔다 해야 되겠는데, 일어날 때게 되면 다리 아프니까 앉은 걸음질해서 미끄럼질 하면서 가서 이거 지고 저거 지고 이런 경우도 있게 되었는데.
1: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유튜브 대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 그런 풍습도 있고 곤타공증이 있습니다. 저는 예, 대행성도 있고 별 좀 감절이 많습니다.
0: 아, 대행성 관절이.
2: 예, 예. 예, 걸린 지 오라니까나 예, 약은 예, 간고약은 이제 또 다른 건 다 썼습니다.
0: 예.
2: 한 10년 되면 거짓말이라 할겠니까.
0: 아.
2: 너무 간고약을 쓴 지 10년 됩니다.
0: 예.
2: 예. 그래서 그래도 예, 효과를 많이 받길래 제 안절된 되지 않습니다.
0: 예.
2: 예. 워낙에 영병이 중하기 때문에 별로 걸지 못했습니다. 조금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걸자면 이 무릎이때가 뼈에 막 어긴한 것처럼 수심이 아파서 흔들어 놓고 앉아 세다가 또 찰랑찰랑 걸고 이랬습니다.
0: 그렇죠. 힘들죠.
2: 예, 그리고 아, 또 어디 가서 높은 데 앉지만 앉으나 일어날 때니 아, 그래서 저쯤 아, 하면서 앉고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대고 일어나고 앉고 했습니다. 이랬던 게 계속 간고약 쑥소리 많이 나서서 예, 그러나 예, 지내 그렇게 먼 데라 하면 걷지 못했는데 이 두번 데렸으니까 예, 다리에 힘이 오면서 예, 그 저리고 통증났던 게 이렇습니다. 확실히
0: 예.
2: 이렇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집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는 영 무릎이 통증나서 영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예, 두볼테니 확실히 발명 듣고 효과 없습니다.
0: 예.
2: 이 아들이 바르고 먹고 하니까 예, 영 효과도 영 또 빠르고 좋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저는 예, 계속 이 약을 좀 떨굴도 못하고 났을 때까지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래, 활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0: 아,
2: 감사합니다.
0: 예. 아,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의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때문에 어느 약을 쓰고 어느 약을 안 쓰겠는가 많이 망설이던 분들 가운데서 백자방 구박액을 쓰고 나서 한 가지 제품으로서 하루에 한 분만 그것도 잠 자기 전에 딱 그 한 대만 빨대로 빨아들이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여러모로서 불편하던 점들이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내 동생이 이 백자방을 쓰면서 그 다음에 투거패로 같이 있어서
0: 아, 그래요? 예.
4: 예, 그래 하여튼 백자방 쓰고 왜 말 났습니다.
1: 여보세요?
4: 이전보다.
0: 예.
4: 예. 예, 들립니까?
0: 이제
4: 예.
0: 들려요. 그래, 말씀하세요.
4: 예, 예, 예. 그래 백자방 썼는데 풍이 이미 왔습니다. 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병원도 안 가고 이 백사방은 고통이 쓴 결과에 지금은 혈압, 심장이 다 언성받고 이거 몸이가 막 달달가에 아주 무력하고 잘 쓰지 못했는데 지금 이 발을 쓰는 게 많이 나.

0: 마련해주는 제품 자체니까 이 제품 자체를 백자반 구박액은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으로서 좀 가강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볼테 이 제품 자체를 네. 씀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움직이면 관절통으로 해서 힘들어지고 이러던 문제를 해결해야 움직여야 제품이 오지 않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에 가서 또 어느 혈관이 막힙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은 기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2차, 3차로 막힐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골태 제품 자체를 씀으로 해서 관절통을 풀어주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제품 자체 국가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발명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그 동생분이 백자반 구박액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드시고 두골태는 하루에 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는 게 아주 그분한테는 잘 어울립니다.
1: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백자반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기에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가 간과 곰팥을 도와줍니다. 우리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황차,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드신 고분자 화합물을 간에서 철저하게 단분자 화합물로 해리해서 완전히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뼈가 되게끔 이렇게 완전 재합성하는 과정이 간에서 완성되는데 어떤 분들은 깡구이 높거나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거나 혹은 또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간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은 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충해줘야 되는 건데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가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정신이 나게 하고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인가 하면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역시 곰팥이 양을 돋았습니다. 곰팥이 양이 충족해야만이 곰팥이 하는 일들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주수, 곰팥이 든든하게 되면 소변이 제때 한 번에 나가는 양이 많고 차수는 줄어들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진을 벌어서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골격과 근육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이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한 습을 몰아냅니다.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노는 게 복부 지방이 너무 높습니다. 복부 지방이 너무 높고 그리고 뭐 움직이자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습이 많다고 뚱뚱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실은 그분이 뭐 영양 그 너무 풍부해서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곰팥에서 이만한 대사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보다 특수하게 먹지 않는데도 복부 지방이 늘어나거나 결국 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골격의 화합으로 인해서 인양호란 이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면서 곰팥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한 습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이라 성분 자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바이초지성이라고 백초의 그 신 백까지 그 초약 가운데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이름을 여기에다 붙여주게 되었는가 하며 이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초로 말하게 되면 폐경락과 심장경락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초로 놓고 말하기에는 비위를 도와주는 공능이 있습니다. 하초는 또 곰팥을 도와주는 부선이징해서는 곰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바로 황정이라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의 성분들 한 가지 분석해보게 되면 여기서 황계란 성분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창성 질환금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여기저기 가려나가나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걸 빨리 상처를 아물고 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삼이라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삼이라 성분 자체가 오혈을 풀어준다는 것은 우리 왕왕 보게 되면 어디에 통 맞추게 되면 거기에 벌겋게 임은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하지 않고 한데 모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오혈을 풀어주면서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보게 되면 오혈이 잘 풀어지지 않고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고 구기절한 성분 자체는 눈을 밝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부관성, 감각,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당대사, 지방대사,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조절받게 되었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기혈 보충을 해주게 되었고 감각 콩팥이 기본으로 좋아지게 하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인이 노인답지 않고 정신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불면증이 해결받고 정신이 날 뿐만 아니라 노인성 여러 가지 신체 허약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면서 귀가 잘 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는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고 밑으로부터 뾰족뾰족 나오는 잔머리들은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특히 정수리 부분에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 백자방 구박액은 바로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인성 그 질병을 해결해주는 노령화 시대의 특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잠자기 전에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11시부터 1시에서는 1시는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열 모든 온 하루 동안 일한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배려와 나눔, 착한 마음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민성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내 고향의 정든 개울가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꽃의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언덕에 예쁜 보라색 들꽃 보라가 살았어요. 보라는 향기도 좋고 모습도 예뻐서 지나가는 벌과 나비들이 모두 자기 곁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보라는 자기만 예쁘다고 자랑하기보다 주변에 작고 못생겨 보이는 잡초꽃들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작은 꽃들은 비에 쓰러지고 흔들려 힘들어했어요. 보라는 자신의 잎사귀로 작은 꽃들을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줬어요. 비가 그친 뒤 작은 꽃들은 보라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예쁘게 피어났어요. 보라는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져 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작은 배려와 나눔의 마음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어여쁜 나비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꼭 먹고 있나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모두 써버려서 아침에는 기운이 부족한 상태가 된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뇌 에너지가 공급돼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기 쉽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생겨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과자나 라면 대신 밥, 계란, 채소, 과일 같은 영양 있는 음식으로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면 몸도 튼튼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업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6월의 아침 노을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업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꼭 챙겨야 할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민성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2학년에 다니는 민성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렵다고 느껴서 포기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쉽게 푸는데 나만 잘 풀지 못해서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민성 친구,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저도 잘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단계로 나뉘어서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문제라면 먼저 10단위로 묶어서 계산하거나 손가락을 세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도 좋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함께 찾아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매일 10분씩만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점차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민성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 정말 훌륭해요.

별이 언니가 믿고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산수공부 재미난다를 들려드립니다.

낮에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바닷물은 왜 짠맛이 나는지 궁금하죠? 땅속 바위와 흙에는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바위 속 소금 성분을 녹여서 강물로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다로 모이게 된답니다. 바닷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바닷물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 속 소금이 점점 쌓여서 지금처럼 짠맛이 나는 겁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바닷가에 갔을 때 파도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한번 맛을 보세요. 정말 신기할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바다로 가요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의 조화를 준비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불필이랑 불면서 산에 가자 들로 가자. 산 열매도 따서 먹자. 호속에서 뛰놀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자연이 좋아.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신나게 놀자. 꼬마 동무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보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자연이 좋아.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신나게 놀자 신나게 놀자.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서울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도도와 소금이 령자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범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소광동 부부가 있었다. 이때 리리가 들어오면서 북방호트로 몇 마디 하며 주최자가 아직 오지 않은 틈에 자신이 먼저 인사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령자 릉홍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보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겉으로는 옷차림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껏 꾸몄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만찬에서는 미인 한 명만 나와도 눈에 띄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검은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50살이 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허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차를 따르며 살짝 허리를 굽히자 옆 테이블의 육청재가 감탄했다. 옆에 있는 유아 씨는 원래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얇은 양모 카디건을 입고 조명 속에서 피부가 구슬처럼 빛나며 거의 투명해 보였다. 아보 옆에 허생은 테이블에 장아 씨, 오아 씨와 북방의 진아 씨를 곁눈 질로 보고 있었다. 강 총재의 테이블에는 네 명의 부인이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허생은 아보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보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보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네 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소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네 부인 테이블의 육총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빠르게 다가오며 북방말로 좋은 술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꽃은 영웅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육청재를 쳐다보며 북방호트로 누구신지 물었다. 육청재는 자신이 여성보호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보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육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육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육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육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간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보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취기가 오른 육청재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안하고 육부인은 그냥 저쪽에 가 있으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테이블에 맹선생과 종대사가 일어서

며 건배를 하겠다고 말하고 륵 청제는 부인분들을 모시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두 함께 하자고 권했다. 륵 부인은 맹 선생과 정 대사는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하지만 륵 청제는 어디 갔다 이제야 왔냐고 물어봤다. 고 부인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강 청제도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강 청제가 고개를 들자 령자와 릉홍이 다가오고 있었고 네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령자는 미소를 지며 륵 청제와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상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륵 청제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홍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홍이 잔을 내밀자 륵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륵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홍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변 모두가 이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고부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륵부인은 웃으며 이 잔은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업원에게 잔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륵청제는 자신의 잔을 쓰라고 하지만 륵부인은 부부의 물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잔을 꽉 쥐고 있었다. 령자는 이 잔을 마시면 쓰러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륵부인은 양보하지 않고 술을 따르고 령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다. 륵부인은 자신이 먼저 마시겠다고 하고 자신은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령자는 륵부인이 마시면 자신도 마시겠다고 답하고 륵청제는 기뻐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두 여성이 잔을 부딪히자 륵부인은 한 입에 모두 마시고 령자는 천천히 삼킨 뒤 릉홍에게 기댔다. 고부인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나서고 강청제는 고부인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다. 술이 채워지고 고부인과 령자가 차례로 마셨다. 령자는 두 잔을 마신 뒤 몸이 비틀거렸다. 고부인은 다음은 강청제의 차례라고 했다. 령자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강청제는 고부인의 부추김에 억지로 빈 잔을 마시고 령자는 세 번째 잔을 아주 천천히 비웠다. 다른 한 부인은 알레르기가 있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하지만 륵 부인은 자신이 대신 마시겠다고 일어섰다. 바로 이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륵 부인이 뒤로 쓰러졌다. 강청제와 고부인은 급히 달려가 륵 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륵 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륵부인을 모시고 소파에 눕히려 하지만 종업원은 아랫방 소파는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청제는 차가운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정대사는 따뜻한 수건이 낫다고 말했다. 그 부인은 륵부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왜 무리하게 굴었냐고 나무라고 륵청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과했다.
륙 부인은 완.

완전히 취해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륙청재는 다시 술을 마시자고 권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맹선생은 겨우 몇 잔 마시고 쓰러졌다며 놀라워하고 룡자는 눈을 뜨고 륙부인을 보며 비웃었다. 륙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강한 술 냄새를 뿜어냈다. 고부인은 이제 그만하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이때 서주 범총재와 리리가 달려와 룡자를 불렀다. 룡자 역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룡자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바로 이때 룩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누군가의 발끝에 토하고 말았다. 방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정업원들은 쟁반을 가져왔다. 강청재는 쟁반을 룩부인 입 앞에 대주었다. 정업원은 화장실로 모시고 가라고 제안하고 강청재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객실 문이 활짝 열리며 리리가 주최자 매서를 데리고 들어왔다. 매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구슬처럼 반짝이는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분홍색 나비 리본 하이힐을 신고 비단 스카프가 드리워져 향기가 진동하고 가슴에는 금장식의 꽃을 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은 의자가 비뚤어지고 그릇이 엉망이며 두 여성은 취해 쓰러질 듯 흐트러져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매서의 얼굴은 살짝 굳고 시선은 강청재에게 향했다. 강청재는 쟁반을 들고 반쯤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땀방울이 맺혀 공경에 처한 모습이었다. 매서는 강청재를 부르고 고부인은 쟁반을 받아가며 강청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강청재는 급히 손을 닫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매서에게 다가갔다. 강청재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사람들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매서가 말을 하려는 순간 도도가 잔을 들고 달려오며 매서를 불렀다. 하지만 매서는 옛 이웃인 도도를 전혀 모르는 척 얼굴을 돌렸다. 강청재가 매서를 소개하려 하지만 매서는 손을 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스카프를 흔들며 기빈들을 인도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아보와 호생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고부인은 각자 호텔로 돌아가고 자신은 룩부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취해 있던 룡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시자고 외쳤다. 룩청재는 기뻐하며 크게 웃고 룡자는 룽홍에게 청재님들과 건배하라고 재촉했다. 룽홍은 룩부인이 쓰러졌는데 왜 계속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룡자는 부인들과 다시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깜짝 놀라며 취하지 않았냐고 묻고 룡자는 룩부인이 취하니 자신은 깼다며 시큰둥해했다. 룩청재는 룡자를 보며 재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었다. 고부인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했다. 강부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룩청재는 건강이 중요하니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세 부인이 룩부인을 부축하고 나가고 룩청재는 룡자와 함께 옆 테이블로 돌아갔다.
드디어 방안은

조용해졌다. 김경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왕아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 되묻고 김경은 왕아 씨가 상숙에서 돌아온 뒤 임신을 했고 자신이 의심하는 남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말없이 옆 테이블을 쳐다보고 아보와 서청재와 눈이 마주쳤다. 김경은 상숙 여행은 리리가 기획했으며 여성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함께 간 남자는 아보라고 폭로했다. 또한 상숙에는 다른 사장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자신은 이혼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보의 시선으로 방 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재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점점 빨려지는 요즘 전통관념을 가진 세대와 젊은이 세대들의 세대 차이와 관념 차이 또한 점점 커지고 있죠.
1: 네, 먼저 김장혁의 관념갱신과 행복지수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밤에 먼 강남에는 아들로부터 집을 사겠는데 선불금이 약간 모자라니 돈을 먼저 좀 보태달라고 전화가 왔다. 정기저금을 해지하자니 은근히 이자가 아까웠다. 당시 1년 정기저금 이자는 3.8%나 됐다. 그러나 아들놈은 기어이 나를 설득하려고 들었다. 아버지, 지금 해마다 정기저금 이자보다 집값이 엄청 뛰어올라갑니다. 여기 집값이 한 해에 3천원씩 꽁충꽁충 뛰어오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게 리득인가? 아버지도 낡은 소비관념을 갱신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은 몇십 년 아글타글 돈을 벌어서 면제 들어서야 집을 사고 나서 아 나에게도 끝내는 자기 집이 있게 됐구나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요 대부금을 내서라도 집을 먼저 사놓고 새 집 살림을 해가면서 인생의 낙을 먼저 향수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은 벌어서 천천히 갚겠습니다. 아버지랑 옛날 노인들은 묵은 소비관념에 의해 먼저 집값을 마련하느라고 거의 판평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고생 끝에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는 좋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황혼을 맞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낡은 소비관념을 버리고 현시대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소비관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평생 돈이란 이 거미줄에 얽매여 향수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더는 수전노처럼 눈앞에 정기적 이자를 끼얹고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나는 정기적금을 찾아서 아들한테 집을 사는 선불금을 얼마간 보태주었다. 아들은 또 몇십 년 기간으로 대부금을 100만 원이나 내고 100여 평방미터나 되는 집을 끝내 샀다. 당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집이 들었을 때쯤에는 405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나는 아들의 충고를 들은 일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정기적금 이자를 아까워하다가 자칫 집을 사지도 못할 뿐 하지 않았다는가. 아들이 집을 구매한 일을 통해서 나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눈앞에 이자 몇 푼에 미래를 저당 잡히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들은 말없이 보여주었다. 관념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 새로운 빛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다른 방식으로 높여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친구는 화장실 휴지를 쓰기 아까워 훈옷을 가위로 베어 천 조각을 썼다고 한다. 자식이거나 손님이 집에 오면은 체면 때문에 천 조각을 부랴부랴 치우고 아까운 대로 휴지를 화장실에 갖춰 놓는다고 하는 말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그 친구는 절대 휴지를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다. 칠순 고개를 넘은 나의 고모 사촌 누나는 집 가까이 남새시장이 있건만 한 푼이라도 더 누군 남새를 사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새 도매의 상점으로 다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은 나이가 든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말리면서 생활비를 푼푼히 보냈다. 하건만 고모 사촌 누나의 소비관념은 하나도 개변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눈 내리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남새 도매 상점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 넘어져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결과 10여 년 동안에 남새 도매 상점으로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약한 돈을 다 쳐놓고도 치료비가 모자라 자식들의 신세를 져야 했다. 돈이 더 들어간 것은 둘째이고 골절로 인하여 생활을 자립하지 못해 본인은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무리가 하얗게 세어서 누나를 간호하는 매형은 또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고모 사촌 누나는 이른 남새철에 갓 장마당에 나온 신선한 오이나 가지를 비싸다고 사지 않고 저물어 가는 늙갈이 다 되어 몇십 전씩 할 때야 늙고 시든 오이를 사서 먹는다고 했다. 영감이 신선한 오이와 가지를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어쩌다 사오면 비싼 걸 사왔다고 야단친다고 했다. 돈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다.

오간에 다달이 나오는 퇴직 노임으로 신선한 오이나 가지수를 잡수지 못할 가긍한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누나는 항상 제 일산 근들이 술을 사서 맹을 대접하였고 어쩌다 자식들이 몇십 원짜리 하거나 몇백 원짜리 술을 사다가 대접하면은 기가 넘어갈 지경으로 푸냄을 했다. 간혹 자식들이 음식점에 모시면은 식사를 마친 후 먹다 남긴 멀건 국물마저 비닐 주머니를 달라고 하여 포 담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이런 희극은 모두 다 그놈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스러운 소비관념이 머리에 꽉 들어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생활 형편은 표인지 우울하지만 소비관념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도 수입에 비해 누리지 못하고 살며 아끼고 아끼다 보니 깨알을 줬다 수박을 놓친 격이 된 사례도 많고 많다. 해일이 휩쓸고 진행할 해변가에 보험규가 표허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한다. 그 보험규는 누군가가 생전에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번 돈을 넣어둔 유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모자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모자라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총망에 떠나간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오는 반딧불 같은 짧은 한 생에 아껴먹고 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양로관념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과 한 집에서 살려 하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은 불편하다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아직도 전통 양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손들과 한 집에서 살려고 한다. 한 부분은 맏아들과 한 집에서 살 예산으로 평생 뼈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맏아들에게 침실에 세게 딸리고 널찍한 객실을 갖춘 120평방미터나 되는 집과 고급 승용차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한 달도 안 되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나누을 줄이야. 맏며느리는 시부모와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한시도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예 갓난애를 싸업고 친정집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라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나누었다. 그들은 부모가 사준 집까지 가진 맏아들이 모시지 않는데 둘째가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집을 맡고 살라고 하였다. 한평생 부은 돈을 몽땅 두 불효자에게 떼우고 나니 주름살이 팥고랑처럼 파인 양주는 늙음하게 어느 아들 집에도 가지 못하는 눈물겨운 처지로 되어버렸다. 뒤늦게야 정신을 번쩍 차린 늙은 양주는 과단성 있게 아들 둘이 사는 도시를 떠나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인들과 자녀들은 가치관, 소비관, 자녀 교양관 그리고 생활습관, 양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관념 차이가 있다. 한 집이란 작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천년지랑을 누리는 좋은 점 외에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다. 노인들은 잠이 적어서 새벽이 되면 얼마나 집안에서 서성거리나 늘 아침 식사를 일찍 하는 습관 때문에 자식을 도와 밥을 지어놓고 지루하게 기다리기가 일쑤이다. 두 세대가 모순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사이좋게 지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지책에서 수시로 만나보고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을 안아보면서 천년지락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 한 집이란 비좁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이 복작거리지 않고 일정한 공간을 두면 서로 간섭이 없고 말썽이 없어 좋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사다가 끓여 먹을 수도 있어서 좋고 시장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아무 때건 옷을 더 껴입지 않고서도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노인들은 또한 연세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리 양로 준비를 하는 것이 명지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악을 탁을 벌어서 정작 자기는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자식들이 다 크면 행복하겠지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은 어떤 먼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아름다운 꿈을 구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독립해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대에 발맞추어 소비관념과 양로방식 등 여러 면의 관념을 부단히 갱신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에 유쾌한 마음으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세대별로 다 각자의 관념과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있는데요. 각자의 관념에 정답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신의 관념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관념 차이를 존중하는 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정순금의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 정순금. 오늘 나는 뜻밖에도 며느리한테서 수년간 궁금해왔던 혜란이의 희소식을 접하게 됐다. 어머니, 혜란이가 회사로부터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란 칭호를 받았대요. 뭐라고? 혜란이가 뭐가 됐단 말이야?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되물었다. 혜란이가 글쎄 고급 디자인 전문가로 됐다니까요.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는 내 곁으로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럼 그렇겠지. 총명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 애라 조만간 성공할 줄 알았다. 나는 하도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혜란이 엄마와 나는 예전부터 한 직장에 출근했던 터라 혜란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아왔다. 유년 시절 혜란이는 타고난 미모와 총기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혜란이가 8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한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상지현 수학교 부근으로 이사했다. 수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혜란이의 각 학과목 성적은 늘 학급에서 1등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풍문 조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5학년 첫 학기를 맞아 등교 준비를 하던 혜란이가 갑자기 땅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엄마가 다급히 달려와 혜란이를 부축해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었다. 놀란 부부는 혜란이를 둘쳐업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진행성 근위염 양종으로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할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다. 이 병은 현재로서는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혜란이의 부모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린 혜란이는 오히려 자신이 난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위로해줬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란이 부모님은 그 뒤로부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딸의 병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인근 병원은 물론 용하다는 서이 종이를 다 찾아다녔는가 하면 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구해서는 딸애한테 복용시켰다. 5학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 다니던 혜란이가 1년 뒤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혜란이가 학교에 갈 때면 부모님이 격금 내기로 딸애를 등엽고 가곤 했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속다짐한 혜란이는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에 입학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등에 업혀 등교하던 혜란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 아버지, 오늘부터 학교 대문 앞까지만 업어다주고 돌아가세요. 교실까지는 저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학교 대문 앞에 혜란이를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갔다. 혜란이가 쪼그리고 앉은 채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이동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나가던 한 남학생이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 던졌다. 거북이 걸음으로 언제 교실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지 말고 앞바다로 업어달라고 하지. 그 말에 혜란이는 자신의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 오전 수업이 끝나자 혜란이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보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달걀말이, 고등어 구이, 멸치 볶음 등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혜란이는 또 다시 우열하고 말았다. 끼니마다 장국에 밥을 말아 대충 드시면서 아픈 딸의 도시락만은 정성들여 준비해주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이다. 슬픈 마음을 달래고 나서 혜란이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깡그리 비웠다. 그날에는 엄마가 혜란이를 데리러 왔다. 엄마의 포근한 등에 업혀가면서 혜란이는 큰 결심을 내렸다. 집에 도착하자 바람으로 혜란이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학습 계획을 세웠고 이튿날부터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혜란이는 결국 고중 입학시험에 합격해 또 한 번 부모님의 자랑이 됐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중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큰아버지가 혜란이를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이번 걸음을 한 이유를 말해줬다. 혜란아, 초중 공부는 그나마 힘들지 않아서 내가 반나절만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었지만 고중에 가면 각 학과목 지식이 어려운 데다 분량도 많아서 근심이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직업 고중에 가서 자신이 즐기는 미술 전공을 선택해서 배우면 어떨까 싶어. 너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을 마치고 나서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순간 혜란이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혜란이는 슬피 울다가 잠들었다. 잠결에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란이는 엄마의 침실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침대에 엎진 채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찡해난 혜란이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큰아버지 말씀대로 직업 고중에 가서 미술을 배워보겠다고 답했다. 개학하던 날 혜란이가 아버지의 등에 업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과 동학들이 일제히 기립해 열렬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혜란이를 번쩍 안아서 제일 앞줄 한가운데 놓여있는 휠체어에 앉혔다. 그러자 학급장이 새 교과서를 안고 와서 혜란이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그 뒤로 직업 고중 생활에 점차 적응된 혜란이는 주말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주말 아침을 먹고 나서 혜란이는 화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왼쪽 신발이 벗겨졌다. 혜란이는 신을 다시 신으려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그만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혜란이가 일어나려고 한창 버둥거리고 있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뛰어와 혜란이를 안아서 화실까지 데려다 줬다.
헤라니는 자신의 두 다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교장 선생님, 저 같은 병신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헤라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했다. 헤라나, 너는 비록 두 다리가 불편하지만 성한 두 손이 있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니? 그러니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단다. 교장 선생님이 돌아간 뒤 헤라니는 화실에 걸려있는 선배들의 미술 작품들을 하염없이 쳐다봤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직접 그려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학생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요즘 사람들은 주방 설계에 엄청 신경을 기울이나 봐. 그것은 주방 설계도였는데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느덧 3학년이 됐다. 하루는 헤라니가 딱 친구 채련이와 함께 초중대 미술 선생님 댁을 방문하게 됐다. 객실에 들어선 순간 창문 곁에 세워진 새 가구가 한눈에 안겨왔다. 디자인이 멋진 신형의 가구였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직접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예쁜 데다 쓰기도 편리하고 실용 가치가 뛰어났다. 가구의 우측에는 긴 옷을 걸 수 있고 아랫부분은 속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 3층이 있었고 맨 아래층에는 양말과 넥타이를 넣는 공간도 있었다. 이날 헤라니는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를 켜고 가구 판매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한참 동안 연구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채련이의 도움으로 시내 안의 가구 상점을 샅샅이 훑어봤다. 20여 개 되는 크고 작은 가구 상점 안에서 안진뱅이 걸음으로 가구들을 훑어보다 나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네의 온몸은 땀투성이가 됐다. 헤라니는 휴식도 마다하고 현재 유행하는 신식 가구에 자기 고상을 더해 란화표 옷장 설계도를 완성했다. 그 다음날 헤라니는 자신이 완성한 설계도를 들고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다. 헤라니의 설계도를 받아본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좀 더 노력하면 디자인 전문가가 되겠는걸? 이 설계도에 근거해 내가 옷장을 만들어 볼게. 열흘 뒤 선생님은 헤라니의 설계도에 따라 옷장을 만들어냈다. 소문을 듣고 많은 공장들에서 헤라니를 찾아와 설계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헤라니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해버렸다. 아직은 더 많은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직업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헤라니는 반년 동안 집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자습했다. 그해 12월 모 유명한 주방가구 설계 회사에서 헤라니한테 요청장을 보냈다.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헤라니는 이번엔 흔쾌히 대답했다. 입사한 뒤 10일 동안 헤라니는 가구를 주문한 고객들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디자인 계획을 세심히 구상했다. 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휴일 시간을 이용해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전공한 선배님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헤라니는 가끔씩 서점에 들려 디자인에 관한 책들도 구매해 열독하곤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헤라니가 입사한 후 고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젠 15년의 디자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헤라니는 3천여 가구가 넘는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속적인 경험 축적과 정진이 있었기에 헤라니는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고급 디자이너 양성 경험도 있다고 하니 나는 그런 헤라니가 더없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장애인이지만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물었을 때 헤라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의사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운명에 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고 내 운명을 한번 개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히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두 다리가 없어도 온 세상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니게 나는 헤라니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받았다.
혜란이네 집 창턱에서 푸르싱싱 잘 자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에 떳떳하게 선 헤라니처럼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바위 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초진에 영향 주는 병목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제를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 시당의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 자동차, 정격 자동차, 고강인성 합금 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 화학 혼합 동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 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동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동계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몰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고학기술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 대상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 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해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율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이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변석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0: 긴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양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0: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추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 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보화로 돌아가면서 생사를 다그칩니다. 지역경제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구는 국가의 연변개방정책기회를 다잡고 투자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출선으로 재반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수준제고 특색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대상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중임을 떠매고 인대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하는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사항을 고품질 발전 추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리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경제 합작고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1: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공사입니다.

0: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돼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1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습 비탈 보호 6.1km, 암거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1: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원,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 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 공안 경제범죄수사 부문에서는 불법 모금 형사 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 경제 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 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 공안 경제범죄수사 부문에서는 신형 범죄 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전문 경쟁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

0: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교통경찰 운전수 시험중심 운전면허 신청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을 조직하여 질서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용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맞히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효과성이 좋은 드릅나무 재배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농업 사회화 봉사의 보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양식 안전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강제성 국가표준의 수정은 농업식물의 검역성 유해 생물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와 운영의 전 과정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자와 묘종을 통한 전파와 만연의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수정한 농업식물 산지검역규정은 단일 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된 산지검역규정표준을 통합하고 산지검역이 시행되어야 할 농업식물의 범위, 산지의 검역 절차 및 운영 요구 등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장거리 전파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개정한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은 기존 표준을 통합한 토대에서 운송 검역의 여러 단계를 최적화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촌인정 창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8개 촌이 관련 시범촌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길림성리에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FAO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그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 음식 문화 전승,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혁신 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한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도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해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4개설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이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의 경제 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나시 소산취자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해 있고 록색 농촌관광 플러스 사만어로 수렵문화를 핵심으로 특색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양생 및 학술 휴양견학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켰습니다. 이 촌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우리조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진흥 전략과 나아가 세계 각지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우리 조는 천혜의 생태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특색농산물이 특산물에서 국가급 특색농업 브랜드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주동해 전주 특색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 안전중심에서 인정하는 독특한 지

지역 특징, 훌륭한 품질, 안정적인 생산력과 시장 평판을 갖춘 특색 농산물 및 초벌 가공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의 15개 농산물이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명부에 입선됐고 46개 기업이 정용 표지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인삼, 콩, 사과배, 피나무 꿀, 선식 옥수수, 검정기 버섯, 입살 등 연변의 우수의 특색 품종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신청 및 관리에서 우리주는 자발적으로 신청, 분급 책임, 동체적 관리, 공익봉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증서의 장기 유효성 유지, 년도별 확인 상시화, 감독 관리 기재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품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전과정 품질 관리 통제 조치를 치달했으며 표준화 규범화된 재배, 양식 및 가공 생산을 전면 보급해 농산물이 품질 안정과 규범화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외 우리 주는 지역 문화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분별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역 공용 브랜드를 공들여 육성해 연변 특색 농산물이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 주는 특색 농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이 신청 인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정받은 이후에 동체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세분화 및 보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브랜드 육성 시장 공급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가치 사슬을 엄격히 승격시키며 특색 농업이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량질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안도현 명월진과 량병진에서는 농업 폐기물 점수 교환 조치로 농민들이 주동적으로 농업 폐기물을 회수하도록 인도해 지난날의 오염물질을 촌민들이 앞다투어 회수하는 인기 물건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환경도 보호하고 물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명월진 발제촌 촌민 김정희는 모아둔 농약병 50개를 들고 마을의 지능 슈퍼마켓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그는 촌민들이 사용한 이 농약병을 모아서 촌민위원회에서 설치한 회수점에 가져가 회수 점수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인트 교환 모식은 양병진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기풍은 각 마을에 널리 보급됐으며 촌민들은 농약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동적으로 수집해 점수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진의 11개 마을은 회수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누적으로 천여 킬로그램의 농업 폐기물을 회수했는데 통일적인 수집 운반과 규범화된 처리를 통해 농업 생태 방어선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작은 장려로 농민들이 환경치리에 참여하는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 폐기물 제로화를 피동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두릅은 식약용 겸 특색 산나물로 시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 자원은 한정돼 인공재배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주에서는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 규정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규정은 묘목배양, 묘목정식, 다수확관리, 수확과 보존, 비설기 생산 등 단계에 그 조작 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효과성이 좋은 이 드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리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드릅하게 되면 봄철에 인기가 높은 산나물이죠. 이 몇 해 사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줄곧 높은 단계에 처해 있는 인기 있는 산나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재 두릅나무의 현황 및 앞으로 그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실까요?
1: 네. 요 몇 년 사이에 네. 예, 두릅은 산채왕으로 불리우면서 네. 건강 소비 방면에서나 경제 방면에서 네. 굉장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두릅은 신선한 이파리를 직접 식용하거나 네. 또한 절거서 네. 식용해도 되고 얼거서도 되고 네. 또 관상용 행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상용이라면 네. 신선한 겨울에 네. 신선한 가지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화분 통에다가 모래에다 꽂아가지고 네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드릅나무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네요. 그걸 집에서 오늘 몇 개 뜯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상용 행식으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는 네. 그 판매량이 약 14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네네. 여러분들도 네. 알다시피 올 봄에는 네. 그 드름나무가 꿈부잉추 돼가지고 네. 그 가격이 예, 굉장히 높았습니다.
0: 정말 높습니다. 네. 네.
1: 예, 낸 수요량이 네, 네. 예, 약 9.4% 네.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봄철 가격은 한 근에 15원 내지 30원에 되고 네. 이거는 옛날 가격인데 그렇죠. 올해는 30원부터 50원 사이이고
0: 네.
1: 그 겨울에는 한 근에 50원부터 80원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명절에는 네. 또 레품으로 그렇죠. 굉장한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레품엔 또 이제 얘기하다시피 관상용으로 네. 화분통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숭리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이파리를 뜯어서 또 네. 설 인사도 하고
0: 네.
1: 예,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공된 드릅은 예,

0: 러시아나 일본, 네. 한국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정말 시장에서 인기 높은 산나물인데요. 저도 올해 한 근에 35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니어도 가격은 높다고 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높은 만큼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cm로 해서 그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원인에서 연변이모과학연구원에서 드름나무 인공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그 규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름나무의 형태 특점 어떠합니까?
0: 네. 드름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네.
0: 예, 한 가지는 우리 동북 삼성에서,
1: 네.
0: 자주 접촉하는, 예, 야생으로 자라나는 드름나무,
1: 네.
0: 이거는 나무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들여온 품종인데,
1: 네, 네.
0: 예, 풀로 자라나는 드릅이 있습니다.
1: 풀로?
0: 예. 네. 그러니까 나무 아니고.
1: 그렇네요.
0: 예, 풀 같은 그런 드릅이 있어요.
1: 네네.
0: 예, 이 드릅은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1: 네네.
0: 예, 우리 동부 삼성에서.
1: 네네.
0: 예, 재배하는 데는 좀 비닐 하우스 내놓고는 야생에서 자라기는 좀 힘듭니다.
1: 네.
0: 예, 풀로 되는 드릅나무는 앞으로 우리 인공재배, 그 비닐 하우스, 네. 하우스에서 재배하게 되면,
1: 네.
0: 예, 또 경제적으로 좀 드름나무 우리 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다, 있는 품종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연변에서 잘, 예, 자라나고,
1: 네.
0: 우리 연변의 기후에 적합한 드름나무에 대하여, 예,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0: 드름나무는 높이가 1m 반 내지 6m까지 자라고.
1: 네.
0: 그 나무 가지는 아주 빨리 자라나가지고,
1: 네.
0: 그 드름나무 밭은 보게 되면 아주, 네. 무성합니다.
1: 네.
0: 예, 꽃은 7월 내지 8월에 피고,
1: 네.
0: 예, 그 과일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달립니다.
1: 네.
0: 이제 얘기하다시피 드름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1: 네, 네.
0: 이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그루 사이 거리를 너무 짧게 하게 되면,
1: 네.
0: 이 병이 하고 벌레가 잘 낍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인공재배는, 예, 우리, 예, 평평한 밭에다 심어가지고,
1: 네네.
0: 여러분들이 다 실패했는데,
1: 네.
0: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1: 네.
0: 예, 드름나무는 그 응달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해발이 200m부터 1000m 사이에, 예, 그 할엽수와,
1: 네.
0: 침엽수, 그러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말하는 이파리가 겨울에 떨어지는,
1: 네.
0: 나무하고,
1: 네.
0: 소나무하고,
1: 네.
0: 예, 같이 섞여서 있는 이런 수렴에서,
1: 네.
0: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나무가 높게 자란 그 밑에서,
1: 네.
0: 우리 드름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드름나무는 뿌리가 발달해서,
1: 네.
0: 예, 능히 그 드름나무 밭을 빨리 형성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드름나무 기지를 선택할 때는,
1: 네.
0: 이 토양은, 예, 수변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1: 네.
0: 조금 경사진 곳에서, 예, 잘 자라니까,
1: 네.
0: 이런 기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드름나무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습성과 자연 분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예, 자연 분포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1: 네네.
0: 우리 저, 예, 야생에서,
1: 네.
0: 많이 자라요. 우리,
1: 네.
0: 그 해발이 이제 얘기하는 이 200m부터 1000m 사이에,
1: 네.
0: 예, 자라는데, 우리 지금 이 연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밭에다가,
1: 네.
0: 인공 재배하는 이런 성공 실례는 적습니다.
1: 네.
0: 예, 하나는, 예,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1: 네.
0: 이 병충해가 빨리 와요.
1: 네.
0: 그리고, 예, 수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1: 네.
0: 우리가 썼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주요한 분포는 살림이 네.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0: 우리 인공적으로
1: 네.
0: 에, 전지하거나 빌어주거나
1: 네.
0: 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이 야생 자원을 많이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듣게 되면 드름나무는 그 식용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0: 예. 예, 드름나무에는
1: 네.
0: 예, 100g에 달하는 단백질이
1: 네.
0: 5.4g이 있고
1: 네.
0: 그 지방이 0.2g이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섬유가 1.6g 있고
1: 네.
0: 당류가 네. 4g 정도 있고
1: 네.
0: 그 비타민 B1이
1: 네.
0: 0.19g 그리고 비타민 BR이가 0.26g
1: 네.
0: 그리고 비타민 PP가
1: 네.
0: 3.2mg 있고
1: 네.
0: 비타민 C가 12mg 있고 칼슘이
1: 네.
0: 20mg
1: 네.
0: 린이 150mg,
1: 네.
0: 그리고 나트륨 1mg,
1: 네.
0: 철이 1100mg,
1: 네.
0: 알루미늄 32mg이
1: 네.
0: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하여 우리 동북에서 산야채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드릅은 식용 가치 외에도 굉장히 네. 높은 약용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나무 뿌리와 껍질은
1: 네.
0: 해열 작용도 하고
1: 네.
0: 또 심장을 든든하게도 하고 위에 위를 돕고
1: 네.
0: 소변에도 도움을 주고 진통제 작용도 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풍습을 치료하는 데도 많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식용, 약용 가치가 높은 드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릅이 지금 시장 가격도 좋고 여러모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인공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재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인공재배하는데 첫째
1: 네.
0: 묘목 기지 선택입니다.
1: 네, 묘목.
0: 예, 묘목 기지는 그러니까 우리 산에다가 이 기지를 세우려면 예, 먼저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요.
1: 네네네.
0: 예, 묘목 기지는 주위가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사불땅이어야 합니다.
1: 사불땅. 예, 네.
0: 사불땅이 그러니까 모래 성분이 많은
1: 것.
0: 예,
1: 네.
0: 땅이.
1: 네.
0: 예,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 우리 연변에는 그 새까만 그 진흙땅이
1: 흙토
0: 예, 흙토 있는데 흙토는
1: 네.
0: 우리 저 드릅 재배에 좋지 않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그래요. 네. 사골 땅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1: 네네네.
0: 리마에 그 기지를 건설할 때는
1: 네.
0: 위에 나무가 높고
1: 네.
0: 예, 토층이 두껍고
1: 네.
0: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야만이
1: 네.
0: 이 드름 나무의 기지를 심는데 나무에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햇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1: 네.
0: 예, 그래하여 우리 묘목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교통이 예, 편리한 곳.
0: 네. 왜냐하면 우리 이 기지 묘목 규제를 하려면
1: 네.
0: 우리 인공 제초나 약치고 전지하고
1: 네.
0: 묘목을 이식하고
1: 네.
0: 이런 데는 지금 다 인공으로 해야 하니까
1: 네.
0: 우리 기지 선택할 때는 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드릅나무는 목전에는 기계화 전문 기계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인공재배가 위주이고
1: 네.
0: 예, 우리 인공으로 할 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예, 우리 마을하고 이 인공이 많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0: 예,
1: 곳.
0: 일꾼들이
1: 네.
0: 많은데.
1: 네.
0: 그리고 드름나무는 주요 번식이
1: 네.
0: 세 가지 있는데
1: 네, 네.
0: 주요한 번식은 종자 번식이고.
1: 종자,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삽목 번식이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나무 가지도 삽목하는

0: 번식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첫째는 종자 번식.
1: 네.
0: 종자 번식은 두릅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1: 네.
0: 번식이 하나입니다.
1: 네.
0: 종자를 이용하여 제일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많은 묘목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종자 번식의 결점은 드럼 나무 품질이 퇴화되고
1: 네.
0: 그 산장이 지후가 많고
1: 기복이 심하고,
0: 예, 기복이 심하고 네. 그 발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1: 네.
0: 종자가 성숙됩니다.
1: 네.
0: 예, 종자가 성숙된 후에 예, 그 종자를 채집하여 예, 물에 10일 정도 불궜다가
1: 네.
0: 예, 꺼내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1: 아,
0: 예, 네. 3배 정도 되는 모래와 섞어서 아, 우메 넣었다가
1: 네.
0: 예, 그 겨울에
1: 네.
0: 예, 이거는 우리 지금 연구원 리모 연구원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실험한 종자 처리 방법인데
1: 네.
0: 이 겨울에 우리 예, 비닐 하우스에
1: 그렇죠.
0: 예, 여 가지고
1: 네.
0: 네, 그 우리 낮에는 햇빛에 좀 녹잖아요. 녹고
1: 네.
0: 저녁에는 또 얼고
1: 네.
0: 이렇게 한 예, 석 달 정도 두었다가
1: 네.
0: 예, 또 다시 우메다 넣습니다.
1: 네.
0: 이렇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드럼 나무 종자하거나 가시오갈피
1: 네.
0: 예, 여러 종자 발효율이 낮은 이런 종자 처리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이 우메다 두었다가 내년 네. 5월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서 예, 7일 정도 예,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이 그 뭔가 그 비닐하우스에다 두게 되면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에
1: 네.
0: 예, 3000ppm 되는 첨예수,
1: 네.
0: 예, 첨예수에 한 30분 정도
1: 네.
0: 불구었다가
1: 네.
0: 그 파종하게 됨 파종하면 됩니다.
1: 네.
0: 그 파종하기 전 그 판대기는 높이가 30cm, 너비는 1m 20 정도.
1: 네.
0: 그 길이는 그 우리 현장의 그 정황에 따라서
1: 네.
0: 길어도 되고 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들기 전에
1: 네.
0: 농가 비료와 그 어메일링이라고 불리는 살균제
1: 네.
0: 그리고 사해충치라는 우리 살충제
1: 네.
0: 예, 이 두 가지를 그 흙에 뿌려가지고
1: 네.
0: 땅을 번집니다.
1: 네.
0: 번진 후에 이 판대기를 만들어가지고
1: 네.
0: 예, 그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든 후에
1: 네.
0: 예, 종자 사이 거리는 15cm 내지 20cm 사이를 두고
1: 네.
0: 예, 파종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 종자 뿌리는 깊이는
1: 네.
0: 2cm 내지 3cm 정도로
1: 네.
0: 예, 뿌립니다.
1: 네.
0: 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자 처리해가지고
1: 네.
0: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이 종자를 파종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한 후에 보드란 흙이나 보드란 모래로 이 종자를 살짝 덮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무거운 그 판자나
1: 네.
0: 에, 무거운 이런 그 에, 우리 그 이런 그 나무 같은 군즈
1: 네.
0: 가지고 이 종자를 꽉꽉 눌러 주어서
1: 네.
0: 종자와 흙이 에, 딱 붙어서 접촉이 좋게 만들어야
1: 네.
0: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1: 네.
0: 우리 발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예, 땅을 단단하게 눌러 놓은 후에
1: 네.
0: 예, 인차 물을 주어야 합니다.
1: 네.
0: 예, 물을 그 준 후에
1: 네.
0: 우리 또 솔렌즈라든가
1: 네.
0: 우리 그 시꺼먼 그 저인왕을 네. 덮어가지고
1: 네.
0: 햇빛을 가려워줘야 우리 수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매일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1: 네.
0: 예, 파종량은
1: 네.
0: 매모에 한 킬로 내지 한 킬로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한무 그러면 우리 한무란 거는 우리 666평방을 한무라고
1: 네.
0: 예, 매 평에 한 그램 내지 한 그램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파종 후에
1: 네.
0: 풀을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예, 풀 기염은 인공

0: 공으로 기운 매는 것하고 네. 우리 살토제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네.
0: 예, 파종 후 예, 25일부터 30일 정도면 그 새싹이 나오고 네.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솔렌즈나 네. 이제 그 저인왕을 제때 네.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제때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온 것이 새하게 되면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썩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때 이 솔렌즈를 제거하여 그 뭐니까 그 눌리지 않게끔 네.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네. 엿비를 쳐서 네. 묘목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묘목이 건강하여야 네. 그 병충해가 적게 예, 나, 그 적게 걸립니다.
1: 네.
0: 예,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네. 살균제, 살충제를 예, 15일 내지 20일에 한 번씩 쳐서
1: 네.
0: 예, 병충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예, 1년에 3번 내지 4번 네. 예, 치면 될 것입니다.
1: 네.
0: 파종 후
1: 네.
0: 이듬해 보면은 그 묘목을 파서
1: 네.
0: 드름나무 기지에 이식하여
1: 네.
0: 예, 그 기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지에 쓰는 묘목은
1: 네.
0: 우리가 또 잘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그
0: 묘목 높이가
1: 네.
0: 30cm 이상이고
1: 네.
0: 묘목이 그 굵기가
1: 네.
0: 예, 0.3cm 이상 되는 건강한 묘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1: 네.
0: 종자 번식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에는 그 뿌리 번식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0: 뿌리 번식은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예, 품질이 우수한 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그 예, 건강한 묘목을
1: 네.
0: 산에서도 될 수 있고 우리
1: 네.
0: 예, 묘목장에서도
1: 네.
0: 선택하여 그 뿌리를 예, 베어가지고
1: 네.
0: 그러면 뿌리를 베어도 그 나무 자란 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1: 네.
0: 사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1: 네.
0: 예, 그 뿌리를 채집할 때에는
1: 네.
0: 그 채집하게 되는 그 드름 나무가
1: 네.
0: 예, 병이 있는가
1: 아.
0: 벌레가 있는가를 잘 검색한 후
1: 네.
0: 병충해가 없는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나무의 뿌리를 선택해야 병충해가 전염되지 않지요.
1: 네.
0: 그러니까 병충해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선택하게 되면 번식된 묘목도
1: 네.
0: 그 원나무의 병충해를 가지고
1: 네.
0: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뿌리 번식하기 전에
1: 네.
0: 에, 판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판대기 그 기질은
1: 네.
0: 에, 모래 혹은 에, 모래와 보드란 흙을 섞인 기질을 선택하거나
1: 네.
0: 혹은 또 진주암이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진주암은 그 새하얀 그 돌쟁
1: 네.
0: 에, 돌멩이 그 가루를
1: 네.
0: 에, 튀어가지고
1: 네.
0: 에, 그런 만든 기질인데
1: 네.
0: 이 뿌리 삽목하는 데는 주요하게 쓰는 기질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방법은
1: 네.
0: 에, 삽목하기 전에 판대기를 네. 살균제와 살충제로 소독한 후
1: 네.
0: 에, 물을 쳐서 판대기가 수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에, 삽목하게 되는 뿌리는
1: 네.
0: 길이가 6cm 내지 10cm 되게 끊어서
1: 네.
0: 살균제에 5분 정도 불궜다가
1: 네.
0: 에, 조금 건기든 후에
1: 네.
0: 그 생근제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1: 아.
0: 생근에 묻혀가지고 삽목하는데
1: 네.
0: 에, 뿌리를 꼽아서 그 뿌리 그 윗부분이
1: 네.
0: 판대기 그 기질하고
1: 네.
0: 평평하게
1: 에,
0: 꼽으면 됩니다.
1: 네.
0: 꼽은 뒤에 인삼물을 충분히 주고
1: 네.
0: 비닐을 덮어서
1: 네.
0: 에, 그, 그 약 수분을 80% 이상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기질 온도는 20도 내지 25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뿌리 사이 거리는 20cm 가로 세로 사이를 두고
1: 네.
0: 삽목한 후
1: 네.
0: 인차 그 어멜링이라는 살균제를 쳐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연변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과 함께 경제가치가 높은 이 드름나무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

0: 인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묘목 배양부터 시술 재배까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전해드린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이 우리 여러분의 농산일과 일상의 조근함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 멋진이 나오는 대목을 다 배웠네요.
1: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목인데 네. 잘 배워내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 박자가 네. 정말 허락허락하지가 않거든요.
0: 그러게요.
1: 근데 잘 배워가신 것 같고 네. 아까도 또 이렇게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서 네.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0: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십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한 시간 복습을 하도록 할까요?
1: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아니리 부분. 아니리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높이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목이 좋으신 분들은 키를 또 이렇게 높이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으로 잡아서 네. 너무 높게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춘향부터 자 한번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2: 그때요 춘향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2: 서준이랑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사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등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0: 좋고 나도 좋지야.
1: 그렇죠. 네. 잘 이해하시네요. 네. 아 박을 여기 조금
2: 정냉한 이별이라구나. 뒤에 세 박자 없네요.
0: 정정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둘 준 있어요?
1: 그렇죠.
2: 아까는 바로 들어가서
1: 다시 갈까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갈까요? 앞에 조금 더 앞에서 갈까요?
2: 귀를
1: 대 귀가 첫박이 되니까
0: 귀를 대고 들으니 정정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1: 저 하나 둘 꽃이
2: 그렇죠. 그래 다섯 박을 쉬는 거죠. 그렇죠. 다섯 박을 쉬는 거죠.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얼추가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그다음에 양복 기가 막힌가.
1: 예, 방금은 그냥 두 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다섯 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2: 세 박이죠. 네. 네, 쉬는 부분이 세 박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훌륭한 가는데 조금 뭐랄까요? 우리 저희 그 판소리에 나오는 목들 그거를 조금 더 좀 재미지게 엮어가는 거는 저희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아진 부분은 춘향 모진이 나온다. 다 이런 소리가 좋아졌어요. 춘향 모진이 나온다. 툭툭 던져주는 소리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예를 들면 정명한 이별이로구나가 지금 동작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소리는 이러구나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까지 좀 돌아오시면 좋겠고
2: 뒤를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쑥 이렇게 나를 다쳤잖아요. 다쳤다가 이렇게 미는 동작.
1: 그렇죠. 에이, 그렇죠.
2: 네,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요래 눌렀다가 요 다쳤다가 이렇게
1: 그렇습니다.
2: 요런 리 이렇게
1: 그렇죠. 뚜벅이에요.
2: 근데 이러고 나면 에이.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1: 에이.
2: 근데 요거 리 이러고 나면 요거 쑥 눌렀다가 그렇죠. 요 다쳤다가
1: 그렇죠.
2: 누르는
1: 쪼는 네. 목이니까
2: 네.
1: 정말 새들이 정말 그 모이를 쪼아서 먹을 때처럼 띠쪽쪽 쪽쪽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꾸 쪽쪽 이래서 그거를 좀 잘 예,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령한 이력 이러구나 딱 그 선에서 같은 선에서 가셔야 돼요. 이러구나 높지 않게 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0: 그리고 또 들어와서 후회 되기가 이런 소리가 있죠. 후회 되 할 때 에만 남는 거죠. 되에 몸 에만 남은 거를 에를 굵게 떨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회 되 해서 뒤에 되라는 뒤에 잡히셔서 애가 그렇게 굵게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라는 들을 되라는 잠들을 가볍게 부드럽게 내서 되에서 애만 남게 그 다음에 그 애를 손으로 해서 굵게 떨어지는 거죠. 후에 되가 아니라 되기가 신극기에 된 와 혼도 같은 거죠. 혼만 먹지 말고 여하여 물내 알려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소리가 가는 길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쉽죠.
1: 예, 말이 쉽죠. 이건 그막 먹지 말고와 여가 쭉 연결이 돼서 그렇죠.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있어갖고.
0: 네, 그것도. 제가 지금 거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점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면으로 가는 거는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쑥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네. 쑥대머리가 아니라 쑥대머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다시 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먹지 말고 까진 지금 가세요. 먹지 말고 여하여 물새 알려서 풍부해지죠. 조금 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 그러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0: 그렇죠. 빈소리는 무조건 연습. 독공.
1: 그러니까요.
0: 정말 독공을 하셔야 됩니다.
1: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래서 민요를 하시는 분이랑 네. 판소리를 하시는 분의 한 60대, 70대를 보시면 거의 10년 차이가 나실 정도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몸이 좀 늙어 계세요. 그 정도로 혹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리가.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평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그 굉장한 매력이 있지 않으면은
1: 그럼요.
0: 누구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네. 좀 방금 쭉 지나가시긴 하셨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부분을 좀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렇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0: 예, 네. 얼마든지 좀 저희들이 좀 풀어갈까 합니다.
2: 이게 들어보니까 나 또 다 이게 다 이렇게 다시
0: 새로우세요?
2: 부분을,
0: 예. 새로우세요?
2: 예.
0: 아, 근데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는 이제 또 그 뒤로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한 1년 전에 했던 거랑 네. 지금 했던 거랑 들으면 소리끼리 완전히 또 그렇게 가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명창은 없다라고 보면 되세요. 계속 해나가는 소리고 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 소리 해석이랑 지금은 또 뭔가 그때 것도 당연하겠지만 조금 또 해석이 또 그렇게 필요하듯이 그때보다 조금 더 진보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준향무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준향무진이 나온다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지금
1: 준향무친이 화가 안 났어요.
0: 네, 준향무친이 지금 막 발을 네. 막 걷으시면서 가는데 조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궁금해하지는 않으시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때 사실은 이렇게 한 달락씩 배웠잖아요.
0: 그렇죠.
1: 그 따라 배울 때는 다 알만 하거든요. 근데 쭉 이어서 가니까. 헷갈려지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예. 헷갈려지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한 구절씩 하면 다 잘 되는데, 예. 우리가 그냥 길게 하면은, 그러면 길게 했더라면 또 이렇게 앞부분은 또 괜찮죠?
0: 그렇죠.
1: 예, 예.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좀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다 아시는데.
0: 무한 반복을 하시면서. 네. 너무 심각하세요.
2: 아, 이게 느끼겠습니다.
0: 예.

0: 나는 이분들도 오늘 말했지만 영 다 바쁘지 않고 뭔가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긴데 나는 딱 이겁니다. 월요일 날 시간도 배우고
1: 그렇죠.
0: 월요일 날 시간도 배웠는데 우선 그거 고도치 왔습니다. 요거 맞다.
1: 판소리로 막 예.
0: 죽도록 한다 정말.
1: 아, 그러니까
0: 그랬는데도 이게 아이디인데 어미란스 제 주머니 손이 아파서 이거 재방송 못 들었다 했지 그러니까 예. 그건 뻔해나니까 애들 아르니까나예 애들 네. 아르니까나 이거 방송 못 들었는데 응 예. 잘하지 그러니까 이랬까나 이게 본인이 실력이라지 그러니까 예.
1: 예.
0: 어미란 선생님 예. 그러니까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복습 아이하우스를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계란처럼 동그라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주문 시간이 별로 많은 칭찬받고 나가나 내설로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이거 내 집에서 배울 때도 내 이 말은 했지만은 언제는 이거 주문이 이별이 이러구나 이게 언니 아이들 자꾸니까
1: 예.
0: 근데 선생님 두 분은 선생님은 판소리 배워주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당연한데 정말 그 말 다 우리 손녀를 내 자식은 어디서 거기서 모르겠는데 손녀를 지은들하고 볼 때는 이렇게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그 다음 바로 하나 때 응, 그래서 막 박수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 네. 배워주는 그 모습이 내 그거 지금 상상한다 말인데 야 이렇게 열심히 배워주시는구나.
1: 네.
0: 그리고 또 오미란 선생님 역시 또 정말 박 선생님 발이 돼가지고 이 열정적으로 이 지름길 지름길 아이들은 또 밤도록 또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 빨리 배워주겠는가. 요거 내 한나 그 꽃다행 배울 때 이 방송에 와서 그 처음 배운 게 꽃다행 배웠습니다.
1: 네.
0: 근데 그 3절이 아이들 정말 이송이 저송이 다 꽃송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송이 저송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 예.
0: 근데 선생님 전하게 오늘 생겨가지고 아침에 와서 요거 쪼개가지고 하나 이게 납득이 되더란 예. 말입니다. 이게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저분도 야 정말 고생한다
1: 예.
0: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언제는 포기하자다도 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 모시고 배우는데 내 말 열정 있으면 되겠는데 어째 못 배우겠는가 이래서 배우는 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 예, 아유,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하나로 판소리로 가시네요.
2: 예, 어이, 아, 못하죠.
1: 그러니까
2: 예. 대단하신데
1: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예. 저도 이거 보시면은
2: 깜짝 놀랐습니다.
1: 그게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하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화번호 막 그 사무실에서 가끔 시간 있으면 오늘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또 여기 또 그 복을 치시는 분이 학생분이 또 선생님 것만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너무 새카매갖고 네. 그래서 연습을 그래서 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연습해야죠. 그럼요.
3: 네. 계속 드러나네. 계속 들어도 그러니까 이 선율이 네. 몸에서 탁 어지 한다면 이거 미래가지 미래 미소 미미미 어떤 거 알겠는데 진짜
1: 예.
3: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 좀 더 배워왔으면 좋겠어.
2: 좋죠. 저는 너무 언제든지
3: 선율이 그냥
4: 처음부터 따라
3: 처음부터
0: 따라 다시 가실까요?
2: 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보는디 여기까지 괜찮으시오?
3: 네, 네, 네.
2: 자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5: 춘향 모친이 나온다
2: 어서오세요
1: 키 좀 높았죠?
2: 나도 아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럼 춘향 모친이 나온다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춘향 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춘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춘향으로 해서 입으로 빠지는 공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춘향가 아니라 춘에서 했던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5: 춘향 그렇죠. 모친이 나온다
2: 이 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 춘향에서 어떻게 됐죠? 코로 보내야 될 공기를 입으로 뱉기 때문에 공기가 저희

0: 호흡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 보내겠다는 생각, 공기를. 준형이 아니라 준형 뭐 진이 나온다. 자,
1: 준형 그렇죠. 진이 나온다.
0: 그대로 가실게요. 준형 뭐 진이 나온다. 자,
1: 준형 뭐 진이 나온다.
0: 그렇죠. 이렇게 가신 거죠. 하던 일 빌쳐놓고. 자,
1: 하던 일 빌쳐놓고.
0: 좋으신데, 하더 오로 떠시는 게 아니라 하던 윤 받침으로 떠는 거죠. 하더가 아니라 하던 일 밀쳐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 하던
0: 그렇죠? 더가 아니라 던 윤 받침을 빨리 들으셔야 돼요. 던 그렇죠. 그렇죠. 자,
1: 하던 일
0: 머리
1: 상처머리.
0: 저 보세요. 똑같은 건데 준형 아까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것처럼 상처머리가 아니라 상처머리.
1: 상처머리.
0: 그렇죠. 그 손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행주지마
1: 행주지마
0: 이 없이 나온다.
1: 광이 없이 나온다.
0: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온다 하셨죠? 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흡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나온다 준향방으로 가셔. 제가 지금 방금 호흡을 안 했죠?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 호흡을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호흡점을 안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나온다 준향빵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홈만 놓으시면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있냐. 준향 아 나온다 준향빵 하고 다른 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꿀팁인데 나온다 준향빵 다 나온다 준향다 준향빵 그러면 거기 홈만 넣었을 뿐입니다. 나온다 준향빵 영장 앞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하면 소리 선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분양 이없이 나온다. 자,
1: 분양 이없이 나온다.
0: 기억하세요. 준향빵 영장 앞에. 자, 하나 둘.
1: 준향빵 영창 앞에.
0: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준향빵 영창 앞에가 아니라 준향빵을 내기로 들으셔야 돼요. 준향빵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1: 준향빵 영창 앞에.
0: 놓지 마시고 가만히 올라서. 자,

좋으신데? 조금 낮죠? 귀를 대고 들으니 할 때 지금은 귀를 대고 이렇게 하죠. 소리는 한계음이에요. 대가 대 한계음이죠. 그런데 넓게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귀를 대고 들으니 구강을 넓혀주는 거죠. 자, 귀를 대고

0: 놓지 마시고 정령한 안이안이려리로구나 그 손으로 갈 거예요. 자, 정령한 이려리로 얼씨구 그게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별이로구나 준 양모진 니가 맥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호흡만 넣었을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 둘 준 양모진 기가 맥혀. 자 하나 둘
1: 준 양모진 기가 맥혀.
0: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죠. 소리가 나는 길이. 그럼요. 그러나 준 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을 주어서 호흡을 줘서 준향 모친 기가 맥혀. 야
1: 준향 모친 기가 맥혀
0: 어간 마루. 야
1: 어간 마루
0: 좋으세요. 오라는 발음 입이 벌어지시죠. 어 호흡이 다 빠지죠 입으로. 그게 아니라 어간인데 어가 되지 않게 아래 턱이 떨어지지 않게 어간 마루. 자
1: 어간 마루
0: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섭쭉 하고 귓받침을 본인 귀로 들으셔야 돼요. 섭쭉 아니고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그렇죠.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1: 두 손뼉 땅땅
0: 자 땅땅 하고 놓지 마세요. 계속 보낼게요.
1: 아하. 아,
0: 너무 좋으셨는데 땅땅 하셨으면은 어허 저기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땅땅 오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리를 계속 저분이랑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땅땅 어허 오호 나한테 오지 않기 소리가 내 앞에 있기 소리가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허 자
1: 어허
0: 좋으세요. 아까부터 좁혀지셨습니다. 어에서 어 좋은데 조금 더 호흡을 주시면 어허
1: 어허
0: 맞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어허 자
1: 어허
0: 놓지 마시고 거기서
1: 별일 났네
0: 그렇죠. 한 조상도
1: 한 조상도
0: 그렇죠. 한 조상도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한 조상도
1: 한 조상도

0: 조상이 웬 말이냐? 자,
1: 새 조상이 웬 말이냐?
0: 새 조상이 잠깐 잡아서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울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조상이냐 이 소리예요. 거기에 그냥 자음만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새 조상 이렇게 풀리지 않게. 그럼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자.
1: 조상이
0: 그렇죠 말이야.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오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심각한가요?
2: 돼요. 예예. 대사 있으니까.
0: 너무 그렇게 잘하시니까 네. 조금 더 깊게 제가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꼭 모니터를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네. 잘 들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3: 한번 해보기 시작해요.
0: 그럴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실까요?
2: 제 조상이 웬 말이냐. 네,
0: 제 조상이 웬 말이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춘향무진이 나온다. 자,
1: 춘향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0: 훨씬 잘하시네요. 오, 너무 잘하십니다.
1: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신 거
2: 괜찮으실까요?
1: 같아요.
2: 여기까지가?
3: 오. 다시 복습하니까.
2: 다르죠?
1: 예.
2: 네. 네.
1: 그렇습니다. 그쵸.
2: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를 다 적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정말 다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1: 네.
2: 예, 그 뒤로 이제 좀 가보실까요?
1: 예.
2: 예, 그리고 조상의 웬말이냐. 그렇죠. 하나 둘 쌍 장원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4: 쌍창문 번쩍 열고
2: 지금 하는 소리 선이 다 맞으세요. 조금 변해지셨나요? 소리 선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쌍창문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시지 않기 때문에 쌍아아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쌍어 이렇게 벌어지는 소리가 없게 아포지오를, 아포지오라는 거,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단전의 힘을 판단해 주시고 그 선을 지켜나가실 거예요. 쌍창문 번쩍 열고 자
4: 쌍창문 번쩍 열고
2: 밤으로
4: 밤으로
2: 새나가지 않게 입으로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벌으로가 아니라 밤으로
4: 밤으로
2: 그렇죠. 뛰어 들어가
4: 뛰어 들어가
2: 뛰어를 뛰어 들어가
4: 뛰어 들어가
2: 조금 더 막아주세요. 지금은 뛰어 이렇게 가시죠. 저는 띠가 나오기 전에 막고 있었다가 뛰어 들어가 먼저 힘 있으세요.
4: 뛰어
2: 뛰어 들어가 그거예요. 하나 둘 주먹쥐어 딸 겨누며 자
4: 주먹 쥐어 딸 겨누며
2: 그렇죠. 야유년아 쓱 죽으라 네가 일상말 허기를 자
4: 야유년아 쓱 죽으라 네가 일상말 허기를
2: 잘하시네요.
1: 네.
2: 근데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려오는 음정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나는 먼저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야요년아 쓱 죽어라 가 아니라 야요년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나는 내려오셔야 돼요. 본인은 자 하, 이건 첫박입니다. 야요년아
4: 야요년아 쏙 죽어라 내가 일상말 허기를
2: 그렇죠. 되잖아요.
1: 네.
2: 그거예요.
1: 잘 돼요.
2: 너무 잘하십니다.
1: 네.
2: 아, 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소리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2: 괜찮으신가요?
3: 저번에는 모르고 넘어가는데 조금 가사도 알고 이해 되니까
2: 그렇죠.
3: 빨리 넘어가는
2: 선생님 지금 하신 것이 맞습니다. 방금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그리고 이 수업을 혹시 또 아프시거나 또 예.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 모니터 그냥 하시면서 배우시면
2: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충분히 잘하시거든요.
2: 예.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1: 예.
2: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별일 났네도 나만 알고 먼저 내려오기 기다리지 않으시기 그렇죠? 그럼 그거랑 똑같게 야유년아 자

0: 가자. 후레 돼서 드는 버리고 애만 남겨서 돼기가
1: 돼기가
0: 시끄기에
1: 시끄기에
0: 백과 혼맘자

0: 냄새 알려서 먹지 말고
1: 먹지 말고 먹어요 냄새 알려서
0: 좋으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옷으로 근데 소화를 하실까 걱정입니다.
2: 팁 너무 많아서
0: 먹지 말고 앞에서 호흡을 주시면서 턱을 떨궈주세요. 같이 호흡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1: 먹지 말고 연물새 알려서
0: 자
1: 먹지 말고
0: 그렇죠
1: 연물새 알려서
0: 잘하시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치.

0: 맞춰보세요. 지금 인물도 너와 같은 게 아니라 인물도 너와 같은 돌아서 나오세요. 자 인물도 그렇죠. 너와 같은 엉망 같은 짝을 지어 자
1: 엉망 같은 짝을 지어
0: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준형 벌어지셨죠. 봉황도 봉황에서 봉은 입을 작게 벌리는 발음인데 황에서 열어지죠. 그럴수록 오에서 가셨던 그대로 황을 이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봉황과 봉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봉황 같은 짝을 지어 자

0: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고. 기대는 거죠.
2: 예. 야, 40분 동안 정말 열심히.
0: 그렇죠.
2: 따라 부르기도. 우리가 정말 따라 부르기 많이 했죠.
0: 그렇습니다. 네. 연습을 오늘은 좀 제대로.
2: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 제대로 다 여러분 또 소화해내시고 연습을 또 무한 반복으로 연습하기.
0: 또 연습하시다가 또 안 되시고 있으면 또 저거 하세요.
2: 네.
0: 언제든지 저거 하세요.
2: 자. 오늘의 노래 그러니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0: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또 권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밀한이었습니다.
3: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

발 피 발 한심 푸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

벌벌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0: 나옵나?
1: 是.
0: 무정 세월은 터덕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0: 나오세요.
1: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

포도와 소금이 령자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범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서광동 부부가 있었다. 이때 리리가 들어오면서 북방호트로 몇 마디 하며 주최자가 아직 오지 않은 틈에 자신이 먼저 인사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령자 릉홍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보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겉으로는 옷차림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껏 꾸몄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만찬에서는 미인 한 명만 나와도 눈에 띄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검은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50살이 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허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차를 따르며 살짝 허리를 굽히자 옆 테이블의 륙청재가 감탄했다. 옆에 있는 유아 씨는 원래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얇은 양모 카디건을 입고 조명 속에서 피부가 구슬처럼 빛나며 거의 투명해 보였다. 아보 옆에 호생은 테이블에 장아 씨, 오아 씨와 북방의 진아 씨를 곁눈질로 보고 있었다. 강총재의 테이블에는 네 명의 부인이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호생은 아보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보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보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네 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서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네 부인 테이블의 륙총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빠르게 다가오며 북방말로 좋은 술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꽃은 영웅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륙청재를 쳐다보며 북방호트로 누구신지 물었다. 륙청재는 자신이 여성보호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보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륙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육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육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육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간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보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취기가 오른 육청재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안하고 육부인은 그냥 저쪽에 가 있으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테이블에 맹선생과 종대사가 일어서며 건배를 하겠다고 말하고 육청재는 부인분들을 모시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두 함께 하자고 권했다. 육부인은 맹선생과 종대사는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하지만 육청재는 어디 갔다 이제야 왔냐고 물어봤다. 고부인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간청재도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간청재가 고개를 들자 령자와 릉홍이 다가오고 있었고 네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령자는 미소를 지며 육청재와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상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육청재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

하고 지속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헝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헝이 잔을 내밀자 륵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륵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홍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변 모두가 이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고부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륵부인은 웃으며 이 잔은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업원에게 잔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륙청재는 자신의 잔을 쓰라고 하지만 륙부인은 부부의 물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잔을 꽉 쥐고 있었다. 령자는 이 잔을 마시면 쓰러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륙부인은 양보하지 않고 술을 따르고 령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다. 륙부인은 자신이 먼저 마시겠다고 하고 자신은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령자는 륙부인이 마시면 자신도 마시겠다고 답하고 륙청재는 기뻐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두 여성이 잔을 부딪히자 륙부인은 한 입에 모두 마시고 령자는 천천히 삼킨 뒤 릉홍이에게 기댔다. 고부인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나서고 강청재는 고부인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다. 술이 채워지고 고부인과 령자가 차례로 마셨다. 령자는 두 잔을 마신 뒤 몸이 비틀거렸다. 고부인은 다음은 강청재 차례라고 했다. 령자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경청재는 고부인의 부추김에 억지로 빈 잔을 마시고 령자는 세 번째 잔을 아주 천천히 비웠다. 다른 한 부인은 알레르기가 있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하지만 륙부인은 자신이 대신 마시겠다고 일어섰다. 바로 이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륙부인이 뒤로 쓰러졌다. 강청재와 고부인은 급히 달려가 륙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륙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륙부인을 모시고 소파에 눕히려 하지만 종업원은 아랫방 소파는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청재는 차가운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정대사는 따뜻한 수건이 낫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륙부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왜 무리하게 굴었냐고 나무라고 륙청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과했다. 륙부인은 완전히 취해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륙청재는 다시 술을 마시자고 권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맹선생은 겨우 몇 잔 마시고 쓰러졌다며 놀라워하고 령자는 눈을 뜨고 륙부인을 보며 비웃었다. 륙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강한 술 냄새를 뿜어냈다. 고부인은 이제 그만하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이때 서주 범총재와 리리가 달려와 령자를 불렀다. 령자 역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령자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바로 이때 륙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누군가의 발끝에 토하고 말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정업원들은 쟁반을 가져왔다.

경청제는 쟁반을 룩부인 입 앞에 대수었다. 종노보는 화장실로 모시고 가라고 제안하고 강청재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객실문이 활짝 열리며 리리가 주최자 매서를 데리고 들어왔다. 매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구슬처럼 반짝이는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분홍색 나비 리본 하이힐을 신고 비단 스카프가 드리워져 향기가 진동하고 가슴에는 금장식의 꽃을 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은 의자가 비뚤어지고 그릇이 엉망이며 두 여성은 취해 쓰러질 듯 흐트러져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매서의 얼굴은 살짝 굳고 시선은 강청재에게 향했다. 강청재는 쟁반을 들고 반쯤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땀방울이 맺혀 공경에 처한 모습이었다. 매서는 강청재를 부르고 고부인은 쟁반을 받아가며 강청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강청재는 급히 손을 닫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매서에게 다가갔다. 강청재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사람들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매서가 말을 하려는 순간 도도가 잔을 들고 달려오며 매서를 불렀다. 하지만 매서는 옛 이웃인 도도를 전혀 모르는 척 얼굴을 돌렸다. 강청재가 매서를 소개하려 하지만 매서는 손을 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스카프를 흔들며 귀빈들을 인도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아보와 호생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고부인은 각자 호텔로 돌아가고 자신은 룩부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취해 있던 룡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시자고 외쳤다. 룩청재는 기뻐하며 크게 웃고 룡자는 룽홍에게 청재님들과 건배하라고 재촉했다. 룽홍은 룩부인이 쓰러졌는데 왜 계속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룡자는 부인들과 다시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깜짝 놀라며 취하지 않았냐고 묻고 룡자는 룩부인이 취하니 자신은 깼다며 시큰둥해했다. 룩청재는 룡자를 보며 재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었다. 고부인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했다. 강부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룩청재는 건강이 중요하니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세 부인이 룩부인을 부축하고 나가고 룩청재는 룡자와 함께 옆 테이블로 돌아갔다. 드디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갱경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왕아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 되묻고 갱경은 왕아 씨가 상숙에서 돌아온 뒤 임신을 했고 자신이 의심하는 남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말없이 옆 테이블을 쳐다보고 아보와 서청재와 눈이 마주쳤다. 갱경은 상숙 여행은 리리가 기획했으며 여성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함께 간 남자는 아보라고 폭로했다. 또한 상숙에는 다른 사장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자신은 이혼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보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십시오.

0: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건네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건네보신환이라 하면은 뭐 나도 이전에 건네보신환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약은 우리나라 국가기업에 속하는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네보신환입니다. 건네보신환이 우리나라에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제약공장들로 해서 많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인당. 동인당 하면은 우리 우왕 청심환이라든가의 안궁환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약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유인쌍이라는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공장은 또 이 그 목난지가 났을 때에 류성환이라는 이 목이 불은 아플 때 먹는 또 이야기가 이름 났고, 그다음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하면은 어조가 아교하고 건네보시환이 이름 났습니다. 이래서 큰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아마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의 약은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나 이 이런 데를 본다 할 때, 어쨌든 이 좀 들어오는 가격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데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은 좀 진짜로 가격 보나 그 약재 방면에 보나 진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때문에 일반 건네보신환을 써보고 효과 없던 분들, 우리 이렇게 큰 파이즈로 되어 있는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을 한번 써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약을 선택할 때면 제약공장 약 성분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이 강의할 때 약 성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가 자랑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서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병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좋은 약은 기와 혈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들은 때문에 무슨 병을 치료하든, 고가병을 치료하든, 심장병을 치료하든, 여러분들 그 제일 무서워하는 중풍 있지 않습니까? 중풍도 기혈이 극도로 부족할 때는 중풍이 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중풍 오는 사람들.
0: 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우리 언니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을 많이 또 출원시킬 때다. 그래 나온 다음에 그냥 맥이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밥도 흘리고 그리고 예전에 맥이 없어서 이 머리에다가 딱 북어비를 뭐 씌워놓은 것 같았대다. 그리고 소리에 소변 벌러 갈 때는 개우 그래서 가서 그거 어덩어덩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건네보신 하나 한 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신기하게 밥을 그렇게 세게 흘리던 게 우선은 많이 아이 흘리고 그리고 이 고리에 그렇게 두겁이 씌운 것처럼 어지럼증이 나고 희하던 게 우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맥이 나고 이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기 걸어서 걔도 화장실도 댕기고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이약 밥 쓰고 나니까 밥도 맛있고 밥도 덜 흘리고 그 다음에 우선은 조금 맥이 난단다. 정신 난다.
1: 정신 나죠.
2: 야, 그래서 쓰던 중에 이 약만이 좋은 게 없단다. 그래서 우리 언니 배달 더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좀 오래 쓰자고. 이게
1: 했으면 이 약이 옛날 뭐 젊었을 때처럼 야 이전에는 정신 난다 맥이 난다 뭐 웃기도 잘하고 이러더니 늙은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맨날

0: 매겹다 소리를 하고, 예, 잘 웃지도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그녀 보시 나를 오래 쓰고 보면은, 얼굴에 웃음기 돌고, 맥이 나서, 예, 젊었을 때 맥이 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홍삼하고 로경은 사람이 좀 늙음하게 가끔씩 써주면 좋습니다.
1: 아, 그래, 놓까 예. 조금 더 오래 살기 쉽단다. 자꾸 상쾌나게, 그렇죠. 예, 사망됐으면 좋겠다 하던게.
0: 예.
1: 그래서 이분이 저기 배달 돈 많이 받으려 한다. 오래 쓰게.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2: 네.
1: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 오기 직전에 느낍니다. 딱 죽을 맥도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중풍이 옵니다. 기와 혈류는 순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 못하고 어디가 막히면 어디가 풍이 오는 거죠. 근데 머리 혈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머리 혈관이 막히면 중풍인 겁니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권해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와서 머리 계속 혈행하고 뻥하니 아파서 그럴 때 막 고생이 눕습니다. 혈압도 막 올라가면. 시력 그 한 코페 한 번 이래 잡수 먹고 100원씩 하려고 악몽은 계속 잡다 뗐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 약수는 지금 악몽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0: 예.
3: 지금 밖에 나가 걸을 때문에 구비를 돌 때문에 큰 구비 앤 것도 계속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지금 한 번도 안 넘어집니다.
0: 맞습니다. 이 궁지스 혈하는 게 옵니다.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중풍이 와도 늙음하게 보십시오. 아이 분명 우리 집이 요거 구보러 가면은 화장실을 이런데 고개가 자꾸 맞히거나 예, 넘어지거나 이게 다 궁지스 혈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평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막히거나 이 미세포가 화해서 오면서 평형을 못 잡아주는 겁니다. 이 약 쓰면은 그런 데서부터 알깁니다. 마사지.
3: 예, 그리고 예, 이 침에 중세 있는데 예, 자꾸 예, 내 집 온다는 게 땀 나고 가고 딴지간 문들들이 자꾸 이랬습니다.
0: 그렇죠. 단독을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증상 같이 나타납니다.
3: 내려 내다보면 예, 옵니다. 예, 오는데 우리 집 알더란다. 근데 왔다 갔다 앞뒤로 간 문들들이고 예, 앞뒤로 올라가고 자꾸 이랬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0: 이미 침에 없습니다. 초기 증상이 들었었습니다.
3: 기후도 저는 혈압도 증상입니다.
0: 예. 혈압과는 관계없이도 그렇게 집에 증상이 나타난 분들 많습니다.
3: 예, 선생님이 하셨으면 정말 쓰기 좋습니다. 다 못 가본단다.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랑 세 사람들이 다 못 가졌습니다.
0: 혈압도 예, 먹기도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기와 혈, 우리 다 알아둬야 됩니다. 때문에 극도로 맥이 없는 순간에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이다. 다시 말하면 기는 혈을 끌어주는 힘이다. 이겁니다. 극도로 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혈도 부족입니다. 때문에 건뇌보신환에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고 보신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4: 예, 건뇌보신환에는 한단다.
0: 네.
4: 예, 언젠 한 반년 넘게 먹었습니다, 이거.
0: 네.
4: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 자관 이게 이 혈압 도돌이 잘 나야 되고 계속 가슴이 후들후들거리고 이 심장이란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해를 진짜 고생했습니다.
0: 네.
4: 예, 그러다 나니까 그 간에 약도 많이 썼죠. 예. 무슨 이 자꾸 이 가슴이 더부룩해서 그 금비환 약방에 가서 금비환도 싸먹어봤 자관의 수관지위 그 약도 싸먹어봤다 어쨌든 이게 내 좀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잘 받는다 말입니다. 그, 네, 그래서 그 수관

0: 비위도 싸먹어보고 부모 이거는 건비환도 먹어보고 자관천 약을로 간고 약을로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예.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선생님이 이 강의하는 이 건의 보시는 한에 대해서 딱 이 생각해본 게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게 어쨌든 내 신경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예. 잘못 받았으니 그러니까 되나 어쨌든 이 가슴 더불어 간 게 이 비장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아예 났을 때다. 근데 예. 이 건의 보시는 한을 먹고 소리는 이거 먹고 지금 이 가슴이 더불어 간 증세람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1: 치료 방법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나 약을 선택하는 방면에서는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약이가 지금 약이 말아야 됐습니다. 약재들이 그 재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대로 약재라도 그 똑같은 약이라도 그 질량이 보충된 약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맞았습니다. 왜 효과를 못 보는가? 약이가 그렇게 효과를 제대로 보자면 제 약공장을 꼭 보면서 써야 됩니다. 일산동 의료 제약공장이라면은 자기 그 제약공장의 명의를 위해서도 예 약을 제대로 였습니다.
0: 예, 좌우간이 건네 보신 환호 먹고서 지금 예, 가슴이 더불어간 정상도 없이 이래 후들후들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던 게 예, 마음이 편안해 잠도 영 잘
1: 자고 예, 이 신경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쉽게 놀라지도 않고 예, 짜증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0: 예, 밥도 맛있고 좌우간이 여러모로 용 좋단 말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그 활동할 때 예, 또 배달받아서 계속 이건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몸에 맞으니까
1: 신경이 약하고 신경물나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치료보십시오. 이 약이 산소인 룡골이 우리 이런 그 신경 안정제에다가 신경세포 재생하는 약들이 많이 들어요.
0: 예. 그래서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1: 네,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보건대는 늙으면 다 기혈 부족이 오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이건 차이점이 많습니다. 또 늙는다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기혈 부족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와 혈은 제일 좋은 약이라고 우리 명리들도 말합니다.
2: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립을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짓고도 다 걸지 못했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생기니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자 그랍니다.
1: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춥습니다. 추위를 잘 탑니다.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자꾸 우울에 들어갑니다. 기쁘지 않다 말입니다. 이 왜 그런가? 기혈 부족입니다. 우리 젊어서는 정말 말똥대 구부러 가도 웃겨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크게 얼굴에 웃음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네. 역시 기혈 부족이 일종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땀이 납니다.
2: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4: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4: 이 건네 보신화는 우리 남편 오랫동안 반년 넘게 썼는데 이거 쓰기 전에는 경색이 와가지고 이 구름도 평형 못 잡고 뒤용역이 지내었고 혈압도 온정해내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 전혈성 비대해서 없네 이런 대안을 만들 것이 있어서 썼는데 효과를 용달 봤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동상을 돼가지고 정말 얻어놓은 이 약밖에 없다며 이랍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할 때도 많이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우대할 때 있습니다.
4: 예.
1: 꾸준히 쓰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말씀해서.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예,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 손발이 저립니다. 특히 발끝, 손끝, 눈.

0: 머리, 이 머리도 인체 말단입니다. 이런 말단에 와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되기 때문에 졸이고 시리고 마목이 오고 심하면 마목이 옵니다. 마목이라는 게 졸이다가 나무떼기처럼 꿋꿋해지는 걸 마목이라고 합니다. 이 마목이 오는 원인 이겁니다. 기와 혈이 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얼굴 난 요즘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백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을 치료하는 데는 그리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줘야 될 게 뭔가 기와 혈을 보충한다 할 때에는 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허혈거든 안 생기게끔 만든 약이가 건내보신합니다. 뭐 이름 그대로 딱 뇌만 건강해지는 약이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제일 먼저 기와 혈이 보충이 되고 기와 혈이 통해야 됩니다. 기와 혈이 통하자면 경락이 소통돼야 되고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약도 썼고 어떤 약도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 무슨 원인인가? 이름은 좋고 그 약은 맞지만 그 약이 질량이 그만큼 보존돼야 됩니다. 다 지금 재배한 약이 돼서 그래서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에서 만든 건내 보신환을 지금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뇌나 황뇌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뇌나 황뇌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1: 예. 일기장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을 위해서 해서 나 빠져가는 소리. 예.

0: 해라도들이 잘 되고. 예.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잘하고, 예. 예. 먹이라네,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그것도 지금, 예. 말은 미친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1: 예.
0: 그래, 내게 이게, 당연 합병증에는, 예.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맞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헌겁지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2: 네.
1: 그래서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3: 예, 이 광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 뜨니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네.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에 별이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고 또 예.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내가 뭔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알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1: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했는가,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3: 예. 예. 아,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먹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풀을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요게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여기 땅구멍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아니, 배에서 쓰나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저게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쓰는데 저번에 많이 썼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제가 조금만 이런 것들 많이 낳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지금 자수가 다 뜨는 자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4: 그 다리 아프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약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4: 그렇게 물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격오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풀이죠, 기실에는. 오래 먹는데 그 약제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제 때문이고 이 약제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제를 찾아보니까 격오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격오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0: 아, 겨울함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울함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아,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가장 먼저 김학성 작사 송열 작곡의 아버지가 되어본을 들려드립니다. 한때는 음악이만 했던 아버지, 그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자식이 뒤늦은 깨달음과 사랑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명태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행복이란 일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 그 평범한 진리를 차분한 선율로 들려줍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종 작사, 박승철 작곡의 허광식을 좋고서 내일을 만나보시죠. 인생의 여유와 넉넉함을 즐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이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도 덩달아 흥겨워지길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허수님 작사 작곡의 장매산의 내 마음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매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벅찬 감동과 긍지를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전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수길 작사 윤건담 작곡의 하얀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할머니 흰머리 스카라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단순하게 그려냈습니다. 유철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동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해바라기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어나는 해바라기의 고운 꿈과 희망을 밝은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효철 작사, 유춘섭 작곡의 물에 비친 요랑입니다. 잔잔한 물결에 비친 한 쌍의 모낭처럼 변치 않은 사랑과 아름다운 정취를 전합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Hits Online.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매주 목요일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 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중국 요리의 진수죠.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북방 요리인데요. 그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북경 오리구이는 남북조 시대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나라 시대에는 궁중 연회에 오르기 시작했고 명나라 때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지금의 북경 오리구이가 완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연경 사절단이 북경을 방문해 이 오리구이를 맛보고 감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잘 키운 오리를 정성껏 손질하여 참나무불로 천천히 구워내면 겉의 껍질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익고 속살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리구이를 굽기 전에 오리와 오리 사이에 공기를 불어넣어 껍질과 살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과정 때문에 껍질은 더욱 바삭해지고 살은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가장 기다려지는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밀 전병 한 잔을 펴고 바삭한 오리 껍질과 부드러운 살코기를 올린 뒤 달콤한 맛장, 아삭한 파와 오이채를 함께 얹어 돌돌 말아 먹습니다. 일부 고급 음식점에서는 설탕에 살짝 찍어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삭한 껍질의 고소함과 설탕의 달콤함이 만나 또 다른 차원의 맛을 선사합니다.

한입 먹으면 바삭한 껍질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고기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고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오래 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북경 오리구이는 공식 만찬에 등장을 했고 닉슨 대통령이 직접 싸서 먹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북경 오리구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격식이 있고 품격 있는 맛,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북경 대표 오리국입니다. 레고.

네, 다음은 북경 사람들의 소울푸드죠. 북경 짜장면입니다. 서민들의 따뜻한 일상이 담긴 향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짜장면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고 합니다. 청나라 시대 궁중에서 즐겨 먹던 면 요리에서 유래됐는데요. 나중에 서민들 사이로 퍼지면서 지금의 독특한 짜장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중국 각 지역마다 짜장면이 있지만 북경 짜장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정갈한 맛으로 유명한데요. 굵고 쫄깃한 수타면 위에 검은 콩을 볶아 만든 달콤 짭짤한 특제 짜장 소스를 듬뿍 얹고 신선한 배추, 오이, 숙주나물을 곁들여 비벼 먹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짜장 소스입니다. 된장을 기름에 천천히 볶아내면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살아나죠. 어떤 가정에서는 돼지고기나 버섯을 넣어 더욱 풍성한 맛을 내기도 한답니다.

복잡한 향신료 없이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요. 한 입 먹으면 고소한 소스 맛이 면에 잘 배여있고 쫄깃한 면 식감이 어우러져 정말 든든한 한 끼를 선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경에서는 여름철에 시원한 물에 헹군 냉면 스타일로도 즐긴다는 점인데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짜장면 한 그릇은 북경 사람들에게 최고의 별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먹을수록 깊고 익숙한 맛. 바로 북경 사람들이 평생 찾는 고향의 맛입니다.

계속해 다음 북경의 대표 길거리 간식 소개하겠습니다. 천진에서 왔으나 북경 스타일로 개량한 길거리 음식이죠. 전병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과자는 원래 천진 지역의 전통 간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북경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이 되면서 지금은 북경을 대표하는 아침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북경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는 아침 메뉴죠. 노점상에 가면 커다란 철판 위에 반죽을 얇게 펴고 계란을 풀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보는 재미로도 아침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얇게 펴낸 밀가루 반죽 위에 계란을 풀어넣고 향긋한 소스와 아삭한 채소, 바삭한 튀김가루를 넣어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삭함인데요. 안에 넣는 튀김가루는 찹쌀가루나 밀가루로 얇게 튀겨내는데 이게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살짝 매콤 달콤한 맛이 조화롭고 겉은 부드럽고 속은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이겠죠. 가볍지만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북경의 소박하고 따뜻한 서민 음식.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는 햄이나 치즈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편형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경의 원조 전병과자 맛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의 단순한 맛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수도 북경은 오랜 시간 왕조가 자리 잡았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보니 궁중 고급 요리부터 시민들의 소박한 일상 음식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북경 오리구이, 짜장면, 전병과자 외에도 북경에는 숨겨진 맛의 향토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그 음식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음식을 골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익힌 소고기 전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원나라 시대에 몽골인들이 가져온 음식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던 그들에게 전병 속에 고기를 넣는 방식은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북경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죠. 부드러운 밀가루 전병 안에 부드럽게 삶은 소고기와 갖은 채소를 넣어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도 정겹기만 한데요. 반죽을 얇게 밀어서 소고기와 채소를 넣고 동그랗게 싸서 지진판에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구울 때는 뚜껑을 덮어 안쪽까지 잘 익도록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고기의 향이 진하고 담백하며 전병은 쫄깃해서 먹는 내내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집니다. 과하지 않은 맛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아침에 먹으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북경의 아침 골목길에서 이 전병을 파는 노점상의 그릴 소리와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원의 아침 풍경인데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작은 만두국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 작은 만두국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작은 원탕이 들어간 국수 요리인데요. 북경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표 면 요리로서 맑고 깨끗한 육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육수를 만드는 데는 정성이 필요하죠. 닭뼈와 돼지뼈를 몇 시간 동안 우려내고 다시마와 멸치로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그래서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면에 얇은 고기 원탕을 넣고 깔끔한 육수를 부어 만드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하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각 지역마다 원탕면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광동식은 얇은 껍질에 작은 새우를 넣고 사천식은 매운맛을 더하지만 북경식은 가장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속이 불편할 때나 편안한 한 끼를 찾을 때 먹기 좋은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음식인데요. 특히 겨울철 찬 바람이 부는 날 따뜻한 원탕면 한 그릇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줍니다.

이어서 북경식 탕수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탕수육은 원래 흥룡강성 할빈 지역에서 유래한 음식인데요. 북경에 전해지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북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볶음 요리로 쫄깃한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튀겨낸 뒤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를 듬뿍 묻혀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삭한 튀김옷입니다.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면 더욱 바삭하고 오래가는 식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소스는 식초와 설탕의 황금 비율이 생명입니다. 너무 시거나 너무 달지 않은 완벽한 밸런스가 북경식 탕수육의 매력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궈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겨 찾는 북경 대표 별미 음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경식 탕수육에는 종종 오렌지나 레몬 조각이 곁들여진다는 점인데요. 과일의 상큼함이 느끼함을 잡아주어 더욱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경 채소 국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북경 시민들이 즐겨 먹던 향토 음식으로 각종 신선한 채소를 넣고 진하게 끓인 국물에 면을 말아 먹었는데요. 이 음식은 원래 가난한 서민들 사이에서 값비싼 고기를 대신해 채소로 풍성함을 채우려는 지혜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오린 냉이, 여름에는 호박과 오이, 가을에는 버섯과 무, 겨울에는 배추를 넣어 사계절 내내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소의 깔끔한 맛이 살아있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맛이 담겨있어 옛 북경 사람들

역시 아침 음식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콩국 두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국 두부 북경 전통 강식으로 아침 골목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중국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두부 간식이 있습니다. 남방은 달콤한 시럽을 뿌려 먹고 북방은 짭조름한 양념을 얹어 먹죠. 북경식은 후자에 속합니다. 부드러운 순두부에 간장, 식초, 마늘즙, 고춧가루,

입에서 녹을 듯 부드러운 식감이고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콩국두부는 길거리 행인들의 긴 막대기에 양동이를 걸치고 다니며 반 음식이라고 합니다. 도우화, 도우화 하는 외침은 그 시절 북경 골목의 대표적인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랑받는 북경 전통 음식이랍니다.

네, 눈꽃 과자를 계속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꽃 과자. 북경의 전통 간식 과자로서 부드러운 반죽을 정교하게 빚어 만듭니다. 눈꽃 과자라는 이름은 과자 위에 뿌려진 하얀 가루가 마치 눈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며 예전에는 공중에서 즐겨 먹던 간식이었다가 지금은 서민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매우 정교합니다. 쌀가루와 콩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고 팥소를 넣어 모양을 잡은 뒤 솥에 쪄서 만듭니다. 여기에 코코넛 가루를 뿌리면 그 모습이 더욱 눈꽃처럼 아름다워지는데요. 차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어울리는 북경 고유의 전통 간식입니다.

청나라 때 공중에서는 눈꽃 과자를 특별한 나무 틀에 찍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행운을 상징하는 글자 또는 꽃과 새 모양으로 장식해 명절이나 잔치 때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지금도 북경의 전통 찻집에 가면 따뜻한 차와 함께 이 눈꽃 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북경은 수도로서의 역사만큼이나 음식 문화가 깊고 풍부합니다. 모두 오랜 시간의 정성이 담겨 있어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해주죠.

공중요리의 정교함부터 서민 음식의 따뜻한 정까지 북경의 맛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북경의 맛, 맛있는 이야기들 실제로 한 번쯤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북경은 언제나 여러분을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이야기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정실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친구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허광 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던 그 날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은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 있죠?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이언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벚나무는 깨끗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관석 작사, 허룡군 작곡의 지춘화 가수가 부른 하얀 벚나무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큰 고비를 넘기거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팔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멍해지는 게 마치 우주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처럼 한동안은 현실감을 찾기가 힘들지요. 그토록 이 해방의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니 이걸로 정말 끝인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전환에는 원래 버퍼링이 필요한 법이죠. 기계들도 그러한데 감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열정을 다했던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럴 때는 단순해지는 게 최고죠. 최선을 다한 당신,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실감이 날 때까지 실컷 쉬어주시죠. 오늘도 당신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대학 입시 대장정이 막을 내렸을 때 우린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의 행복을 아낌없이 누리겠다는 설렘이 집안을 채울 것만 같죠.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한 정막이 감도는 것처럼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집안의 풍경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과 여전히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공백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되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낯선 감정의 벽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올해 49, 그러니까 40대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정말 목이 쉬어라, 피가 마르라 응원하며 겨우 대학 입시를 끝마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날 아침 아이를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서서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시험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우애 같은 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숨죽이며 버틴 나도 참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 지망을 쓰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아주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이도 예민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도 참 많이 던졌거든요. 매일 아침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기 바빴고 밤늦게 시간 맞춰 마중 나갈 때도 차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시간만큼은 오롯이 우리 가족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던 것도 다 털어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최고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대학에 붙고 나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갈지도 모르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스무 살이 되면 저 세상을 찾아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기 전에 우리 세 식구 끈끈하게 뭉쳐서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앨범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들뜬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 제안에 딸아이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내

바뀌지 않은 눈치로 꼭 가야 해요 하는데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살피며 혹시 고생했으니 갖고 싶은 졸업 선물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핸드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한편으로는 징하고 아려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다 보니 딸아이한테 늘 새 폰을 사주지 못하고 제가 쓰던 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곤 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최신형 폰 들고 다닐 때 엄마가 물려준 구형 폰 쓰면서도 투정 한번 크게 부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착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폰은 원래 사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가 다른 건 다 싫고 오직 핸드폰만 딱 사달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깐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야속해지는 겁니다. 폰을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닌데 엄마 새 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 여행도 기분 좋게 다녀와요 하고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남고 가치 있는데 쓰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최신형 핸드폰 한 대 값이나 우리 세 식구 마음 먹고 며칠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숙소 잡아서 여행 다녀오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핸드폰은 손에 쥐어야 봐야 2, 3년 지나면 또 구형이 되고 액정이 깨지면 그 가치가 발에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지만 가족여행 이곳은 다르잖아요. 낯선 여행지의 이국적인 공기, 저녁 무렵 붉게 물들던 노을을 보며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길을 헤매다 서로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소리 같은 건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박혀 살아 숨쉬는 영원의 자산이 되니까요. 저는 그 가치를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자꾸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우리 집의 현실적인 형편 때문이기도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입원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가서 방학 때마다 해외로 배낭여행도 가고 부모 지원 받아서 언제든 훌륭한 경험 쌓으러 잘만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니까요. 남편과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아이를 매번 여유롭게 여행 보내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자꾸 조바심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제 대학 가고 나면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조기 취업 준비에 치여서 아이가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팍팍한 삶의 궤도에 진입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부모의 울타리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비용을 대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쫓겼습니다. 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서글픈 조급함이 자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방문을 꽉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 자락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수는 짐작으로 얼추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입학 통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풍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란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억지로 가족 여행을 가본들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냐 되묻는데 말문이 막혔죠. 혹여나 자기가 날카로워진 기분 때문에 여행지에서 짜증이라도 내거나 표정 관리를 못해서 엄마 아빠와 싸우기라도 하면 그 여행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시험 직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텐데 자기는 그 소중한 기억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어요.

생각해보면 서글픈 모순이죠. 저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동안 갇혀 지낸 게 안쓰러워서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안달인데 정작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아이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자기 방 안으로 가만히 고독을 씹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니 말입니다. 자식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이야말로 마흔아홉 엄마가 스무 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일 텐데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이 시기 제 섭섭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고 단단해지겠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여행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떠나는 여행일 겁니다. 지금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급급하기보다 방 안에서 온전히 불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줄 때인 것 같아요. 여행은 입학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100% 만족하는 결과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결과지를 또 받았다는 홀가분함이 여행의 편안함을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 방문을 두드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엄마가 묵묵히 기다려주겠다고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핸드폰부터 사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이 김민혜였습니다.

0: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꿈과 소망을 함께 키우며 사랑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세상에 둘도없는 소중한 네 사람,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장송심의 글입니다. 화산의 절경 속에서 지난해 10월 나는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서한행을 했다. 지난해 8월 26일은 큰 오빠니 둘째 외손녀 돌생일이었는데 귀중한 이 기회를 빌어 현대와 역사가 공존하는 멋진 도시인 서한으로 가보고 싶은 욕망이 불붙듯 했다. 그런데 큰 조카애가 6월 말에 두 번째로 폐수술한 나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몸이 좀 더 회복된 후에 오라고 하기에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정을 10월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긴 반년 만에 두 번째로 받은 수술이어서 회복이 많이 더디기도 했다. 서한에 도착한 후 2박 3일은 3대가 붐비는 큰 오빠네 집에서 보내고 나머지 4박은 그 부근의 호텔에 보금자리를 들었다. 6박 7일 동안 큰 오빠의 형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즐겁게 여행의 묘미를 즐겼고 그중 화산에 다녀왔던 게 제일 인상이 깊었다. 10월 20일 큰 오빠와 우리 가족 셋은 오빠가 모는 차에 앉아서 중국의 명산 화산에 도착했다. 하얀 안개가 깎아지는 산봉우리들을 감도는 화산의 치솟는 기세와 옹리로움에 너무 감탄되어 넋이 다 나갈 지경이었다. 화산은 오약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 험준함에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아찔한 절벽을 따라 설치된 등산로에는 셀 수 없는 대량의 계단들이 있었다. 오빠의 제의에 따라 우리는 북봉 케이블카를 이용했는데 이는 여행객들 속에서 가장 환영받는 등산로의 하나라고도 한다. 얼마 후 케이블카를 타고 북봉에 올랐는데 이미 벌써 하늘을 절반 떠인 신선이 된 느낌이다. 오빠와 큰딸은 배낭을 메고 힘든 등산길을 올랐고 체력이 약한 나와 작은 애는 주위에서 놀면서 그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화산을 도보로 오르려면 수천 개의 계단을 토파야 한다는데 충분한 체력과 목걸이, 풍족한 물과 편한 등산신이 없으면 근본 오를 수 없다고 한다. 두 시간이 넘어서야 오빠와 큰딸이 돌아왔는데 열기로 빨간 홍시가 돼버린 그들의 얼굴에는 명산을 정복하고 왔다는 자긍심과 뿌듯함이 잔뜩 실려있었다. 나는 그들이 화산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인 남봉정상에서 찍은 멋진 산천 경계를 담은 사진들을 눈요기하면서 허허로운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가파로운 계단을 한층 한층 토파오르면서 그들은 명산의 정상에 올랐다는 긍지와 희열을 맛볼 수 있었지만 나는 계단 몇 개를 토파오르고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 나니 내키지 않았지만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의 등산에 멈춰야 했다. 그래도 내 눈으로 눈앞의 화산의 위엄을 직접 볼 수 있고 흠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감개무량했다. 화산 기슭을 감아오르는 케이블카의 창가로 드러나는 풍경은 마치 지구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듯하다. 검은 화산암 절벽과 깎아지른 협곡은 당장 케이블카와 헤딩하듯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서 나의 혼을 쑥 빼놓다가도 언제 그래 나는 듯이 뒷모습만 당당히 남기고 유유히 멀어져 간다. 환히 보이는 고공 밑에는 검은 현무암 용암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며 굳어버린 파도의 흔적이 태초의 분노를 응축한 채 얼어있다. 머리 위로는 관광차와 함께 달리는 구름이 화산의 신비한 그림자와 어우러져 마치 수채화를 연상시키고 차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을 전해주는 듯하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정녕 신성한 지구라는 것을 느끼게 한 참으로 생생하면서도 위태로운 경험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화산의 절경 속을 휘젓고 다니느라니 마치 내가 구름을 타고 노니는 하늘의 신선으로 변한 듯 싶었다. 평범한 인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산속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신선으로 둔갑시킨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또 한 번 숨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다.
인류가 발명해낸 오늘의 위대한 기술이 없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놀랍게 과분한 이 호강을 누릴 수 있을까? 병든 닭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계단도 몇 개 오르지 못하는 내가 오늘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웅리롭고 장엄한 경제를 흠상하며 신선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웅장하고 가파른 산의 기세에 비길 여지도 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이지만 자연의 격렬한 창조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한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절실히 깊이 느낀 행복한 순간들이다. 매일 다람쥐의 체바퀴를 돌리듯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단조로운 일상을 떠나 이렇게 드문드문 여행하면서 갑갑하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별 몫이다. 명승고적들을 유람하면서

선인들의 지혜도 강복해보고 현인들의 현대 기술도 참여해보고 찬란한 미래도 지향하면서 인생을 다채롭고 감미롭게 갖고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절경이 아닌가 싶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장학규의 글입니다. 일상이 주목하면 세상이 보인다. 언젠가 한번 크게 아른 적이 있었다. 명치 옆 오른쪽 갈비 밑으로 간단 없이 따끔따끔 거리는데 특히 한밤중에 발작하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다. 크게 아픈 것이 아니었지만 줄창 신경말초를 자극해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십상이다. 작은 체구이지만 별로 아른 적이 없었던 나는 화들짝 놀라 급히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검사랑 검사를 모두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집에 돌아와 동네 진료소를 찾아 진통제를 맞았고 그렇게 한번 주사를 맞고 서너 달 정도 무난했다. 그런 경험을 두 번 거친 후에는 아픔이 재발되면 진료소를 찾아 진통제를 맞곤 했다. 그런데 1년여간 지나니 아픔의 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나는 울상이 되어 또다시 큰 병원을 찾았고 그제서야 담석증이 X선에 잡히고 말았다. 이 과정과 그 후에 입원 수술 경력이 나의 여러 작품에 반응됐다. 가십거리도 그 연장선이 있는 작품이다. 소설이기에 앞서 버그나 실화에 접근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글 속의 주인공은 모두 내가 만나서 같은 병동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성씨와 병명 그리고 개인사를 변형시켰고 소설인 만큼 픽션을 가미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젠 세월이 적잖게 흘러 많은 세부 사항들은 기억에도 희미해졌다. 참 무정 세월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때 강렬하게 느낌 받았던 나름대로의 인생 감수는 내 피부에, 내 신경에, 특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낙인된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가십거리란 소설로 탄생한 것이다. 생활이 예술이고 인문학이란 말이 있다. 물론 생활의 진실이냐 예술의 진실이냐 하는 아리까리한 논리는 학자들에게 밀어버리고 작가는 생활 그 자체에 충실하면 될 터이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 듯 싶지만 어쩌면 우리가 여지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니까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옴니암니하면서 사는 것과 삶의 의미란 큰 테두리와 연계 지으면서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주변에서 쓸 거리가 없어서 글을 못 쓰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어쩌면 핑계가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말을 엄청 조리있게 잘하고 몇십 년간 겪어온 수없는 일들을 사소한 것마저 모두 거론할 수 있는 비상한 머리로 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글재주를 채 닦지 못했거나 평소에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억지로만 전반 인생을 매몰해 온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작가가 되려면 적어도 일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부터 먼저 길러야 할 것이다. 대개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방법론적인 각도이고 문제일 터이다. 작가라면 생활을 단지 마실로 흘러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2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아이들의 감정 계몽을 함께 해준 고전 육아 그림책 감정 몬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위한 그림책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감정 세상을 여는 열쇠이자 부모님들의 감정 교육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3세에서 8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고 화를 내며 기쁠 때는 마음껏 뛰어다니고 속상할 때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속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이가 제멋대로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정 몬스터가 가장 쉽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 육아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따뜻하고 쉽습니다. 한 마리 몬스터가 모든 감정을 뒤섞어 마음이 어질러지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손해가 함께 해주며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씩 나누어 각기 다른 색깔병에 담아주자 마침내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책에서는 다섯 가지 선명한 색깔로 다섯 가지 기본 감정을 보여줍니다. 노란색은 행복입니다. 햇살마저 따뜻합니다. 파란색은 슬픔으로 비 오는 날처럼 우울하며 빨간색은 분노로 불꽃처럼 뜨겁고 검은색은 두려움으로 깊은 밤처럼 불안하며 초록색은 평온으로 풀처럼 차분합니다. 딱딱한 도리도 지루한 훈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감정을 눈에 보이고 기억하기 쉬운 색깔과 그림으로 만들어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알고 이름을 붙이는 법을 가르쳐주며 지금 나는 화가 나요, 지금 나는 속상해요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줍니다. 더욱이 이 책은 가장 과학적인 감정 교육 리념을 전달합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모든 감정은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슬플 때 울어도 괜찮고 두려울 때 말해도 괜찮으며 분노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시에 부모님들에게도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리해와 포용으로 비판과 재촉을 대신하며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책 전체 그림은 부드럽고 귀엽고 글은 간단하고 알기 쉬우며 상호작용성이 뛰어납니다. 부모와 함께 읽어주거나 아이가 스스로 읽어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생 첫 감정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성격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친밀하고 화목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좋은 교육은 감정을 리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 몬스터는 따뜻한 힘으로 아이의 감정 성장을 지켜주며 모든 아이가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사랑과 리해 속에서 자신감 있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적인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아이들은 누구와도 잘 어울려 놉니다. 편견이 없기 때문에 또래를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쉽게 친해지죠. 상황이 변해도 금세 적응하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합니다. 장기적인 아이들은 도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직접 경험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만약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이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현명한 행동인지 가려낼 줄 압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획일적이거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일침을 가할 줄 압니다.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은 고집쟁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가서 말을 겁니다.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자신의 복장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옷차림을 깨끗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옷에 뭐가 묻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시를 못 견뎌합니다. 합당한 리우를 찾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지식을 쌓고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거나 상을 받기 위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알아서 스스로 공부한답니다. 또 부모나 선생님의 가르침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사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배움의 속도를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유머 감각 있고 부모를 잘 웃기며 집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곤 합니다. 또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익살을 떨지 않으며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받는지 잘 알고 있어서 자리 없는 사람을 흉보는 분위기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고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 혼자 노는 것을 즐기는 조숙한 도전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만 열중합니다. 독서, 달리기, 악기 연주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뒤로 즐기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도 창의력이 넘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에 도전하고자 할 때는 마음껏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도전의식이 강한 창의적인 아이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을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부모의 듬직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 부모님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로 아이를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미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장난스레 살짝 발로 애 얼굴을 만졌더니 아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더라고요. 아이의 반응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저는 왜 계속 하고 싶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린 시절 어떤 일에 조용히 몰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만 방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어머님이 어린 시절 못 가진 것을 아이는 너무나 쉽게 가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내면 아이가 아이를 질투하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어머님 내면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친밀했던 적이 없었기에 아이와 친밀한 자신의 모습이 순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꾸만 아이를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어머님은 장난스레 발로 살짝 아이의 얼굴을 만졌다고 하셨지만 아이는 내면에 숨어있는 어머님의 실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된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각하게 될 겁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송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노래한가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느끼며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의 열정과 감정을 담은 노래,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최현 작사, 최현숙 작곡의 청춘 원무곡 보내드립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울고 웃는 행복 보내드립니다.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인생의 여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창작된 전해옥 작사 황상롱 작곡의 산촌의 버스역 보내드립니다. 산촌의 조용하고 정겨운 풍경이 떠오르는 가요입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련한 추억과 그리운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하는 조시권 작사 김창락 작곡의 그립다 그 시절 준비했는데요. 지나간 시간 속 소중한 추억과 함께했던 그리운 옛 시절을 떠올리며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의 헌혈인의 날입니다. 오늘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과 작용, 그리고 헌혈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린이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화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혈액이란 체내 순환계통의 불투명 액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혈장은 혈액 총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물,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세포가 배출한 대사로폐물, 그리고 혈장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혈장은 혈구를 싣고 다니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되는 물질과 체내에서 산생되는 로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덕류 한 곡 듣고 혈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광희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혈구란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를 가리키는데요.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이 포함이 됩니다. 적혈구는 양면이 오므라든 동글 납작한 원반 모양의 세포이고요. 혈액이 빨간색을 띠는 원인은 바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혈구 가운데서 체적이 비교적 큰 세포로 우리 인체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병균이 인체에 침입하면 백혈구는 변형을 거쳐 모세혈관벽을 뚫고 나와 병균이 침입한 부위에 모여들어 병균을 에워싸고 삼켜버리죠. 혈구에는 모양이 불규칙적인 세포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묻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보내드립니다.

헌혈이란 무엇일까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 성분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무게가 50kg 내지 70kg인 성인의 체내 혈액량은 약 4리터 내지 5리터인데요. 헌혈을 할 경우 보통 한 번에 200ml거나 400ml 피를 헌혈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총 혈액량의 15분의 1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건강한 사람이 조금의 피를 나누어주면 몸은 다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답니다. 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햇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받을 때이죠. 수술 중에 많은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피를 환자에게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인데요. 자동차 사고나 화상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서 충분한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 중에도 혈액병으로 힘겹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헌혈은 생명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헌혈을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옥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일기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헌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을 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며 충분한 체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혈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혈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무상 헌혈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나누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동물유치원을 보내드립니다.

헌혈은 단순히 피를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용기로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랍니다. 김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명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약수터의 샘물을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솜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예, 42년이라는 정의서의 예, 조의 조이라게 되면 조선족 이야기를 말하죠. 예? 림상경험을 갖춘 분인데 예, 일찍이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매일마다 문진을 하는데 많은 환자들 말죠. 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내 혈관계통의 질병 치료에서의 조회를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그리고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두근닥거리는 이런 병증에 고혈압, 저혈압 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에, 또한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에, 많은 환자들에게 인기를 끄고 있는데 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에, 인후염이라든가 에,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0: 그리고 감기를 자주 하고, 예? 예, 감기를 마저 한 다음에는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병증, 예, 기관지 천식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려야란디 이야기 되면, 예,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해서, 예, 많은 환자들에게서, 예, 당뇨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마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소화교통하고 소화교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사실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소화교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온군 환자 속에서 보게 되면 대략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소화교통이라 할 경우에는 맞아요.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맞아요.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하는 이런 말이죠. 기능을 갖춘 기관인데, 또한 말이죠. 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약에는 소화도 하고 소화선이 말이죠. 포함되는데, 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하나는 상소화도에, 여기에는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의 십이지장 이러한 말이죠.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결장, 직장의 한관의 이러한 기관들을 말죠. 포함합니다. 소화선에는 또 타액선이 있고요. 간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선에서 분비라는 이런 소화효소들이 있고요. 담즙이 있고요. 이러한 소화선을 통해서 말죠. 우리가 하루 세끼를 자신 말죠. 식물을 제때제때 말죠. 분해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말죠. 제때제때 분해해서 흡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소화교통 질병에서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구강궤양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식도염에 만성급성위염,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에 결장염, 간염, 담낭염에 그리고 하늘로 웨스광 팔루빙이란데 이런 질병, 이선염, 변비, 설사 이러한 질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소화교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에 하나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이 나타납니다. 늘상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특히 이런 증세를 볼 때는 음식을 말죠. 잡수신 다음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죠. 배가 아파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환자분들마다의 증상 표현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배가 아픈데 은은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말이죠. 심하게 아프다 합니다. 극통이. 어떤 분들은 칼로 에이는 것들도 아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조통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옆구리 겨운다는데 세통이 이걸 동반할 때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상복부가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복부가 아파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복부나 하복부가 다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항상 환자들이 반응이 미스꺼운

0: 기운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뒤가 굳어서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와 반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죠. 화장실을 다녀야 됩니다. 설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판수안이라는 데 식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싸우신 현상이 있습니다. 위가 말이죠. 타는 것 같은 이런 감각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 선생님이 내 요새 방귀가 자주 난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방귀를 끼기려면 아주 그 악취가 풍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의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오늘의 집에 남편이 박창호 주임 이사를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2: 위가 안 좋고 설사하고 그래서 그랬다. 이미 남편은 병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예약한다.
0: 그냥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 정말 많습니다.
0: 당합니다.
3: 저는 신장 환자입니다. 신장이 나빠도 무슨 아프거나 이것보다도 숨이 차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바깥에 나가서 한참 조금만 얼마 아이들도 숨이 차고 내 마음 상에 좀 조급한 일이 있어도 막 숨이 차고 어쨌든 숨이 찬 게 난 좀 아픈 것보다 아픈 것만 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팠다도 이러는데 이 숨이 찬 거는 정말 시간 오래 간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약 써보겠다 생각하고 저기 길체 중에 박창호 선생님 데려서 박창호 선생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데려서 초약 썼는데 어디 푸뚝푸뚝 이렇게 남는 것도 아이고 한 일주일을 쓰니까 마지막 주문으로 해서 확실히 나사지는 게 알겠대다.
0: 그래요.
3: 그래서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일주일 더 썼습니다. 더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이 차던 게 그렇지. 많이 이래 숨이 아이 차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또 한 번 더 가서 약 넣어서 그랬다. 약 하자고.
0: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는 뷰테 중에 박창원 주임 환자에서 받는 환자입니다.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4: 몸을 허둑이
1: 있다가
4: 속 타자고
1: 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4: 그래가지고 저기 박창원
0: 쌤
4: 한 데 가서
0: 뭔가
4: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황인가 하면 물어봤던가 장이약이 하거든. 장이약이 하거든. 조금만 몸을 허둑이 속 타자고 나고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딱 미스 후에 그렇게
0: 막
4: 먹었지만 도착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한번 저단서를 먹었는데 입중 먹으니까 좀
1: 말씀 소리 좀 조금 높여주시죠. 주파수가 나못 갑니다.
4: 알겠습니다. 그런 게 뭔가 입중 세거나 많이 났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또 예약 좀 하려고 그럽니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그리고 지금 또 반정만 또 자꾸 이렇게 막 장기 어릴 때도 이게 무릎이 아프고 요구를 꽉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0: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으십니다.
2: 예, 예.
1: 예, 저도 저 박창호 선생님 약을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예. 예,
1: 위도 안 좋고 해서 썼는데 많은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신심이 생겨갖고 지금 심장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떨리고 이렇게 숨이 빨리 뛰면서 떨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2: 예.
1: 그래서 선생님 치료를 박창호 선생님 치료를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완전 효과가 선명하게 알깁니다.
2: 예.
1: 예.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려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까?
2: 아,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라디오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그 박창호 선생님 맞습니까?
2: 아, 내가 박창호 선생 것이 아니고. 예. 예.
3: 저희 위일이 치료를 하다 근데 어느 선생님 보면 되겠습니까?
2: 아, 그렇지. 박창호 선생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화교통 네.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갈게요.
2: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2: 예.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4: 그 빨리운다 예약하자고 합니다.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앞서 보니 그 잠이 잘 안 오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그래서 약 한번 먹었는데 효과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그 길태중의원의 그 박정호 선생님, 주임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2: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예. 저는 저번에 그 위축성 위염 때문에 가서 그 점약 먹으면서 치료로 받아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2: 예. 예.
5: 예. 저번 주에는 그 이 내 이 좀 요즘에 좀 몸이 좀 허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보약 이 방면은 이렇게 보약을 썼는데 맥이 없고 이러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오늘에 한 번 더 가려고
2: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예. 다 됐습니다. 예.
5: 네, 알겠습니다.
2: 예.
5: 건강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꾸 나가고 저기 뭐니까 잠도 잘 안 와가지고 수면제도 먹었고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2: 예.
6: 그래서 그 이 박윤덕 선생님이 그 약을 첨약을 가서 저다가 좀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먹이도 따끔거리던 것도 많이 나았고 또 잠자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고 행복이 올라오던 것도 조금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먹었는데 저기 몇 번 갔다 먹었는데 많이 나아가지고 좀 더 건강히 하려고 저기 무시니까 오늘 또 예약 한번 하려고 그립니다.
2: 예.
6: 예.
2: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6: 감사합니다. 네.
0: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0: 네.
2: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2: 예.
7: 저희 어땠는가 하면 이때 걸 때니까 발뒤축이 아파서
2: 예.
7: 그것도 무슨 원인인가 해서 모두 물어보려고 합니다.
2: 아, 발뒤축이 아픈 병이 있습니다. 예. 주근통이라고 예. 예. 요 주근통은 예. 보게 되면 병원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중의학에서 콩팥이 허약한 분들이 주근통이 올 수도 있고 모종 원인을 구출한 거 들어봤습니까?
7: 아, 못 들어봤습니다.
2: 예, 예 구출가 생겨도 예,
7: 건강한데
2: 예, 구출가 생겨도 예.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예. 이런 병을 잘 치료한 분이 수원장이라고 있어요.
7: 수원장이요?
2: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한족분입니다. 예. 이분 예. 한 번은 보여보십시오. 예.
7: 예, 알겠습니다.
2: 예.
7: 위치는 어딘지 어떻게

0: 가면 됩니까?
1: 연길에 계십니까?
0: 아예 저는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1: 연길에 서시장이 알죠?
0: 네, 서시장 합니다.
1: 서시장 북쪽 견해에 시내 버스들이 서는 짠대리 있습니다.
0: 네네.
1: 그 짠대를 딱 맞은 견입니다. 예, 길태중이 문진부라고.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수고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거기 기태중인가?
1: 예.
3: 예, 한 가지 저희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그랬는데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저희는 위례에서 많이 고시하고 선생님이하고 여러 선생님이하고 뭐고 되지 않았는데 길태중이 박창호 선생님이하고 먹고 호전 많이 돼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3: 예, 예,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3: 수고하세요.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친구는 저 먼저에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1: 예.
4: 당 절수 저희한테서 친구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1: 예.
4: 그래서 효과 있을 때 더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다리 아파서 감염돼서 치 맞고 약 쓴 게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오늘도 치 맞으러 가자고 약 해서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네.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7: 예, 나는 예, 길태중이 그 오늘 예약하자 그랬다. 저 박창호 주임 이사로 주의하게 나는 예, 이 예예는 내.
1: 예, 예, 예.
7: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게 예, 예, 예.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1: 그렇죠.
7: 밤에 누구모도 하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7: 그래서, 예, 기침약에다가 서리 모두 말하는 게 예, 예, 배를 섞어 먹으래서 계속 섞어 먹다 못해 아이 됐어. 네, 예. 거기 가서 중약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데 가서 중약고 지금 제가 먹었습니다, 한 번.
1: 예.
7: 일곱처럼 제가 먹은 게, 좀 허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1: 예.
7: 그래도 어제 저녁에라면, 그래도 밤 푹 자고, 그래도 났습니다.
1: 예.
7: 내일에 났을 때, 오늘이 한 번, 어쨌든 얘는 내 가만 볼까. 서약 아무리 먹어도 예, 아이 났습니다.
1: 예.
7: 딱 그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 예, 말하는데, 예. 아무래도 내 또, 제다 먹던 바하고 오늘이 박창호 주임 이사 내려서 중약 한번 더 제다 먹자 그랬다.
1: 예.
7: 오늘이 가겠습니다. 아침 일찍.
1: 예, 예. 그냥 네. 오십시오. 예.
7: 예.
1: 예. 이게 됐습니다.
7: 알겠습니다.
1: 예.
7: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8: 예. 지금 어제 얼마나 불편해서 그랬는데 지금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하자고 하는데요.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8: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9: 저는 어진강에서 길태승이

0: 박성호 선생님이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말하고 예. 싶습니다. 예. 어찌감에 제가 항상 그저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두루하면서 예, 박성호 선생님이 약을 두 축 뜯어 먹고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예. 이런 것을 보고 예, 우리 시누이 남편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정말 제처럼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아줌마이 어떻게 돼서 병이 뚝 떨어지고 지금 음식을 다 잡수는가 그래 무섭다 그래 아 대중이 박성호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제도 먹고 많이 이렇게 허상된 위롭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예약해달라고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한 수구 열섭 더다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많이 낫고 하니까 한 수구 더 더다 먹겠다며 예 또 아줌마 수고스러운 대로 한 번 더 예약해달라 해갖고 오늘 그래 부탁하는 겁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계시오.
1: 예, 예.
0: 예. 내리 되지요,
1: 예. 예, 다 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0: 예,
1: 예
0: 안녕히.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면 오늘은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후장에 배가 붓는 현상이 있는데, 예, 일종은 보게 되면 환자들이 말이죠 증상 표현이기도 하고 예. 또한 우리 의사들이 검사를 할 때 말이죠 커우전이라고 있습니다 두드린단 말입니다 예. 이를 떼게 되면 이게 배가 붓는 것이 예. 명확히 나타나는데 체증이기도 합니다 티증이라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배의 일부분이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고 더 심할 때는 또 엉근 배가 다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길택 중의원에 다서리 문의 전화하려 합니다. 예. 저는 요즘에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미슬겁고 예. 어지러워서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이 배가 붓는 현상이, 하나는, 환자분들이 또 음식 습관하고도 관계됩니다. 우리의 조선조 이야기에, 태아민 체질이란 분들이 있는데, 제가, 태아민 체질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음식을 잡을 때 이분들은 기본상 씁지 않는 말이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삼킨단 말입니다. 예. 이래게 되면 대량적인 기체가 말이죠. 입으로부터 들어가서 배가 붓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음식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모종 질병으로 인해서 위장도에서 생기는 기가 말이죠.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배가 붓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윗병의 세 번째 약을 지금 가져다 먹는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아가지고.
1: 예.
4: 보이려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네,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이 배가 붓는 현상에 여러분들 간하게 여기에서는, 여기에다는 말죠.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는데, 폐장하고 멸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어째 배가 붓는데 폐장하고 관계된다는가. 예.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非위大腸相表里에 부부간처럼에 그런데 이 폐장염 기능이 약화됨으로서의 이산화탄소를 말죠에 제때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또 배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 네.
1: 그리고 또의 항문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항문에서의 배기를 하는 말이죠. 이런 기능인데 파이치랍니다. 예.
2: 네.
1: 이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이 파이치라는 이 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또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관건 문제는 일시적으로 말이죠. 배가 부를 때는 말이죠.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배가 부를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오는가, 배가 붓는 게. 이걸 말이죠, 원인을 밝혀야, 그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0: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가 붓는다 해서 좀 참자. 약방에 가서 무향순 치워나 먹자.
1: 네. 절대 이러시면 아이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부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 주는 병목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의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격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 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 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 기술 산업 단지, 용도 고학 기술 혁신 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 력협 전력망 측 동계 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 수구 동몰 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고학 기술 산업 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장성점 구축에

0: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개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틀어지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해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율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이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연속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량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0: 6월 11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한 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한 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화룡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1: 조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앞잡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진을 주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생사를 다그칩니다. 지역 경제 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는 국가의 연변개방 정책 기회를 다잡고 투자 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줄손으로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 수준 제고, 특색 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 대상 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락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중임을 떠매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안은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 사항을 고품질 발전 주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이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 경제 합작구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0: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있습니다. 우르게로 경작지 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스 비탈 보호 6.1 킬로미터,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 킬로미터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1: 조미전결 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재선전 강령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 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 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원,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 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불법모금 형사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경제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신형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시하고 전문경쟁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 교통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을 조직하여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용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마치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

0: 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유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소낙비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땡볕 아래서 더욱 달콤해지는 여름의 대표 과일 바로 참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는 그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수분 보충과 더위 예방입니다. 참외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으로 잃은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체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와 열사병 예방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리뇨작용과 붓기 제거입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붓기를 빼주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참외는 더위 먹었을 때 먹으면 좋은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 촉진과 변비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외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이 장에 머무는 것을 그 시간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육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피부 건강과 항산화입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베타

카로틴이 풍부해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 유지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참외는 100g당 약 30-40칼로리로 매우 낮은 열량을 자랑하면서도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간식으로 찾기 좋은 과일입니다. 참외를 고를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껍질에 그물망이 골고루 펴져 있으며 노란 빛이 선명한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다만 참외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므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의 상큼한 건강과일 참외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옛말을 우리는 정작 살아가면서 잊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 정작 첫 걸음조차 되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연속이 위대함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목표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행동했는가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더 성장한다는 1%의 법칙이 있죠. 네, 반대로 1%씩 나빠져도 1년 후에는 거의 0으로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이 원리를 심리학 관점에서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1%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여러 이론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또 네. 증명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첫째 변화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내가 지금 그냥 안전하게 유지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0: 그렇죠.
1: 변화라는 것이 생각으로는 하고 싶어도 정작 행동을 하려면 그렇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답니다.
0: 네.
1: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큰 목표를 정했을 때
0: 네.
1: 나 올 여름에는 뭐 10근을 빼야 돼. 이렇게
0: 네.
1: 큰 목표나 이런 걸 정했을 때 뇌가 벌써 위협으로 느껴서 방어 체계를 가동한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1%의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0: 네.
1: 둘째는 이런 걸 하려면 습관의 자동화로 우리가 복리를 얻어야 됩니다.
0: 네.
1: 네, 습관의 자동화라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0: 네.
1: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
0: 네.
1: 이것쯤은, 그러니까 큰 목표를 향해 봤을 때는 나 이거 언제 이루나? 이랬는데
0: 네. 네.
1: 아주 작은 목표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것은 습관의 자동화가 되어서 복리 효과

0: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상승입니다.
1: 네.
0: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뇌는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신념들이 강화되고

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방치와 협의가 쌓여서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 네.
0: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1: 네.
0: 나는 의지가 약하구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한 어떤 변화보다는 아주 작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1%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참으로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10kg 감량한다. 1년에 책 100권 읽는다처럼 큰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죠?
0: 네.
1: 이 큰 목표가 실패로 이어지는 심리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선생님은 보고 계십니까?
0: 네, 저도 예전에는 아 1년에 한 책을 네. 50권만 읽자 이렇게
1: 네, 네. 그것도 대단하죠.
0: 네, 좋아합니다.
1: 네.
0: 근데 그러면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해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런데 그걸 다 쉬어놓고는 연초에 세우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국은 그 해에 50권을 못 읽고
1: 네.
0: 겨우 내가 10권 미만으로 읽었더라고요.
1: 그렇네.
0: 그래서 사실 그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실시를 못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1: 네.
0: 좌절이 왔었는데,
1: 네.
0: 네,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1: 네.
0: 네, 저도 다시 새롭게 목표를 정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네, 큰 목표는 저기에 강한 동기부여는 됩니다.
1: 네.
0: 그러지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목표와 현실 격차가 너무 큽니다. 큰 목표를 할 때
1: 네.
0: 1년에 100권이라면 한 달에 8권에서 9권을 읽고 일주일에 2권을 읽어야 하는데
1: 네.
0: 현실적인 생활 패턴과 거리가 멀면 이것이 결국은 좌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 네.
0: 네, 둘째는 뇌의 보상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1: 네.
0: 그런데 먼 미래 성과가 도파민을 우리에게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걸 1년 후에 나 1년 안에
1: 네.
0: 거기가 좀 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년 안에보다는 한 달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고
1: 네.
0: 그 한 달 계획을 쪼개서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작은 목표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 함정입니다.
1: 네.
0: 큰 목표는 종종 뭐 아니면 더의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리고 완벽주의 주인은 그걸 완벽하게 했을 때 나는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전부 망쳤다고 그걸 읽다가 중간에 견지를 못해서 아 이미 다 엉망이 되는데 됐다 그만하자. 다이어트도
1: 네.
0: 똑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중간에 한 우리가 3~4근까지는 잘 뺍니다.
1: 네.
0: 그런데 더 유지해서 한 8근을 빼게 될 때는 어려워합니다.
1: 네.
0: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막 먹고 나서 이튿날 딱 떠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저녁 한 끼만 먹었는데 두근 올랐대요.
1: 네.
0: 그리고는 거기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어떻게 한 달 내내 견지해서 너근 겨우 뺐는데 하루 전에게 두근이 오르냐
1: 네.
0: 이렇게 해서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 완벽주의가 있으면 아 중간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또 견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1: 네.
0: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는 신념이 고정되면서
1: 네.
0: 이후에는 작은 목표조차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큰 목표보다
0: 네.
1: 작은 목표부터 실현하기
0: 네.
1: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성취감도 느낄
0: 네.
1: 수 있고 네. 작은 목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목표 달성할 때마다 또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돼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던데요.
0: 네.
1: 이 작은 성공이 반복이 어떻게 자기 효능감과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뇌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1: 네네.
0: 우리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삽니다.
1: 네. 도파민.
0: 그래서, 네.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돼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며 뭐 어떤 일에 대한 정말 기대감과 예, 흥분과 또 성취감과 여러 가지 설렘

0: 설레임과 이런 것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이 도파민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예측하고 실제 보상이 오차 학습입니다.
1: 네.
0: 네. 뇌는 행동 전에 예상되는 보상을 계산합니다. 내가 네. 이걸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올 거야. 그런데 네. 실제 보상이 예상보다 크거나 예측 가능하게 반복되면
1: 네.
0: 그 행동을 아 얘는 내가 할 가치가 있구나
1: 네.
0: 이걸 학습합니다.
1: 네.
0: 네, 작은 목표는 성공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저희가 학습 코칭할 때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1: 네.
0: 네,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의 학습 계획을 설정하게 하는데
1: 네.
0: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1: 네.
0: 저 매일 수학 한 장, 어문 한 장, 영어 한 장, 화학 한 장 이렇게 하겠대요.
1: 네.
0: 그럼 넉 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네 장씩 한다는 게 밤잠을 안 자고 숙제를 하고 나면 시간이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애들, 야, 너 이렇게 큰 목표가 있는 거 칭찬은 해주고,
1: 네.
0: 예,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시도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서 조금만 먼저 맛보기로 네. 해보자.
1: 네.
0: 그러니까 애도 예, 이걸 계획을 세운 것에 예, 또 그걸 또 우리가 거절했다고 상처 안 받게 하면서도 맛보기로 우리가 조금씩 해보자 이렇게
1: 네.
0: 했을 때 하고 나면 일주일 계획을 하고 나면 선생님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래야 너, 니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걸 해보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정작 그걸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본인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지키고 오면은 시작 전보다 끝나고 일주일 끝나고 난 후에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1: 네.
0: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이거 성취로 인한 도파민을 예, 그걸 느끼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둘째는 자기 효능감의 형성입니다.
1: 네.
0: 예, 심리학자 반두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직접적 성취 경험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답니다. 내가 네. 직접 한 것을 통해서.
1: 네.
0: 그래서 작은 성공이 쌓일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더 안정화되고
1: 네.
0: 이는 더 큰 도전을 이어가는 용기가 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아까 네. 습관의 자동화를 이야기했는데
1: 네.
0: 이건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반복된 성공은 행동을 의지력 영역에서 습관적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1: 네.
0: 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되죠.
1: 네.
0: 그래서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지만 습관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패턴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작은 성공의 반복은 의지력 고갈이 안 되도록 하면서
1: 네.
0: 지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네. 네. 우리 도파민 분비를 위한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목표 실현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5분만 책상에 앉아보자, 운동화만 신어보자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 어느새 1시간 공부, 30분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0: 네. 사실 5분 하나를 견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거 5분만 할 거면 해 뭐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예, 아이들도 야 이거 5분만 하자면 이렇게 그런
1: 네.
0: 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분만 앉아보자는 시작이 더 긴 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행동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은 행동을 따라옵니다.
1: 네.
0: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행동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부터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감정을 통해서 더 큰 행동으로 만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던 운동화를 신는다.
1: 네.
0: 행동은 그 자체로 운동화를 신었다 놓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나면 벗는 게 귀찮아서 조금 걷거나 야 신었던 바야 우리 1분만 걸어보자
1: 하자
0: 네.
1: 운동하자
0: 그렇죠 그래서 네. 또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만큼 했던 바에 또 조금 더 하자 이것이 사람이 마음의 심리에서 나온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도 불편감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인간은 일단 시작한 행동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5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0: 그러면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멈추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자 심리로 예, 이어간다면 그것은 더 없는 예, 성취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1: 네.
0: 한번 시작한 행동은 자신의 일관된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1: 네.
0: 사람들은 아무리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 나 끈기 있고 싶어.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얻고 싶어.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극소한 시작은 이 모든 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를 예, 효율 있게 고쳐가는 데 작은 예,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동 자체가 네. 더 중요하죠.
0: 네.
1: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 전체 청소는 부담스럽지만 책상 위 지우개 하나, 책 한 권 치우기는 쉽죠.
0: 네.
1: 네,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정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생활 공간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지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청소의 심리학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청소는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여기서 지우개 하나 옮기는 거 치우기 이거
1: 네.
0: 나오죠?
1: 네.
0: 이것처럼 책상 위 지우개 하나 치우기라는 행동이 방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학 원리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는데
1: 네.
0: 예, 한 동네에서 이 깨진 유리창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 질서가 서서히 무너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이론은 반대로 작용한다면 하나의 작은 습관을 우리가 시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큰 하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것도 증명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질서가 방치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 범죄학 이론인데
1: 네.
0: 반대로 하나의 작은 질서를 유지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는 작은 승리의 시각화입니다.
1: 네.
0: 지우개를 치운 직후의 깔끔한 책상 모서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증거입니다.
1: 네.
0: 우리가 그냥 듣기보다 시각화로 느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갑절로 네. 예, 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영역에서 시작된 정리 행동은 심리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행동 확산 효과를 일으킵니다.
1: 네.
0: 네. 책상 위에 물건 정리가 서랍 정리로 이루어지고 서랍 정리가 방 정리로 이어집니다.
1: 네.
0: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어느 집이나 다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옷 정리를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면 아름차서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서랍씩. 한
1: 그렇죠.
0: 칸씩
1: 네.
0: 정리를 오늘은 이만큼 그러면 그 정리가 된 공간을 다시 바라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작은 정리부터 전체 정리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행동 확산 효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정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인간관계 개선이라는 이 막연한 목표 대신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기 같은 우리 작은 목표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작은 행동 하나 예, 정해서 하는 건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삶에도 좋지만 이런 삶의 한 부분에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떠날 수가 없죠.
1: 네.
0: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한마디처럼 감사하다는 한마디처럼 관심의
1: 네.
0: 한마디를 예, 첫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긍정적 환류 루프인데 이거는 한 번의 작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저
1: 네.
0: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호의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이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1: 많죠.
0: 뭐 네. 맨날 집에서 보는데요.
1: 그렇죠.
0: 뭐 그렇게 그런 격식을 차리면
1: 필요하지 않다.
0: 피곤하다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그런데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건강한 관계에서 네.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네, 긍정적인 걸 5번 할 때 부정적인 걸 1번 해야 된다고.
1: 어.
0: 네.

0: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작은 긍정적 행동은 이 비율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것이 아침에 정말 출근한 다음 아, 오늘도 당신 수고해줘. 우리 가족 위해 고생이 많아. 이 한 문자가 사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남편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도 오늘 집에서 수고해줘. 네, 그냥 주고받는 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는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작은 관심 표현은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우리가 보면은 애착 형성에서 불안한 사람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의 요소를 안테나를 켜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문안 하나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아주 정말 우리가 너무 사소한 그런 일상 중에 주고받는 말 같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안전기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네. 관계의 존속감입니다.
1: 네.
0: 큰 이벤트나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매일의 작은 연결은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게 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관계는 큰 선물이 아닌 매일 작은 안부 문자로 유지된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보면은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이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애인을 만났다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라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새 하루이기 때문이랍니다.
1: 네.
0: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그냥 작은 한마디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관계 개선이 매일 새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이 작은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 이걸로 뭐가 달라지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작은 행동에 장기적 가치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작은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은 정말 이걸로 뭐가 달라질까?
1: 네. 네
0: 이렇게 시시한 걸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이런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심리적 전략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봉리 효과입니다.
1: 네.
0: 우리 뇌는 매일 똑같은 양이 더해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1: 네.
0: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1: 네.
0: 따라서 매일 1% 성장하면 1년 후면 37배가 되잖아요.
1: 네.
0: 네. 이렇게 3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오, 괜찮은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매일 1%라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대할 부분이 아니고
1: 네.
0: 둘째는 과정 지향적 사고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1: 네.
0: 네. 결과에 하나 10% 감량해야 돼. 여기에 중점이 들어가면 회의감이 들기 쉽지만
1: 네.
0: 나 오늘 행동했어. 오늘 운동했어. 이런 데 집중을 하면은 예, 매일매일이 성공입니다. 10분을
1: 네.
0: 해도 성공이고 20분을 해도 성공이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지연된 평가입니다. 작은
1: 네.
0: 행동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나 3개월 후, 6개월 후 보면은 달라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내담자들하고 100일이나 아니면 21일에 감사일기 쓰는 걸 합니다.
1: 네.
0: 네, 그 감사일기를 매일 처음에는 한 문장만 쓰게 합니다. 쉽죠? 한 문장이면.
1: 한 문장.
0: 네, 그런데 20일이 지나면 세 문장씩 쓰게 해도 견지를 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봉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목표 실행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오늘 10분 공부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5분 듣기처럼 목표 달성 직후 작은 보상을 주면 반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보상의 종류 또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작은 목표 달성 후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행동 반복을 할 수 있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1: 네.
0: 그래서 자연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공부한 후 음악을 들으면 자연적인 보상이 됩니다.
1: 네.
0: 운동한 후 샤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보상입니다.
1: 네.
0: 운동 후 샤워하면 개운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외적 보상은 내가 이걸 했을 때 간식을 먹거나
1: 네.
0: 쇼핑을 하거나 우리가

0: 아이들한테 외적 보상 많이 해주죠.
1: 네.
0: 네. 아니면 핸드폰 10분 놀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외적 보상이 과도하면은 내재적 동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외적 보상은 점차 줄여주면 좋습니다. 외적 보상이 커지면 우리가 감당이 네. 안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보상이 목표보다 커지지 않도록 크기를 잘 제한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1: 네. 네. 외적 보상 줄여주기. 작은 목표라도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야지 하면서 몇 시간째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작은 목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해야지 하면서도 몇 시간째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2분 규칙입니다.
1: 2분. 네. 네.
0: 2분만 해보자.
1: 네.
0: 네. 2분만 해보자 하고 행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네.
0: 2분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작을 시키는 겁니다.
1: 네.
0: 대부분의 경우 일단 시작하면 2분을 훨씬 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규칙을 실행하면은 와, 내 2분 하자 했는데 이게 5분이 됐네.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 2분만 하자.
1: 네.
0: 예, 2분으로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행동의 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분
1: 네.
0: 규칙은
1: 네.
0: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큰 것처럼
1: 네.
0: 시작에 필요한 에너지가 지속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말 속담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시작이 절반이다.
1: 절반이다.
0: 네.
1: 네.
0: 그리고 실행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1: 네.
0: 만약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 거다, 책을
1: 네.
0: 들 거다 이렇게
1: 네.
0: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실행 확률이 두세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환경 설계입니다.
1: 네.
0: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이 내 주변에 손에 쉽게 쥐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이 쉽게 옆에 있어야 합니다.
1: 네. 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가끔은 못 지키는 날이 있죠. 이때 나는 역시 안 되라는 자책 대신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고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작심삼일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1: 네.
0: 네. 정말 이틀 했다가 좀 쉬더라도 계속 네. 견지를 하면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작심삼일이 된다고 포기하고 안 하면 우리는 0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역시 안 돼.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돼보다는 쉬어도 오늘은 쉬고 내가 내일 다시 해보자. 또다시
1: 네.
0: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멋진 거다. 이런
1: 네.
0: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완벽주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완벽주의는 한 번 실패하면 전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예, 아 일주일 동안 6일을 견제했는데 하루 빠지면 어때?
1: 네.
0: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아.
1: 네.
0: 그럴 수도 있어.
1: 네.
0: 예, 그런 것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 연민의 효과인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괜찮아 내일 하면 돼 하고 다시 하는 사람이 재시도를 하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장기적 출석의 관점입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연속 기록이 아니라 100일 중 나는 90%만 지켜도 괜찮은 거야.
1: 네.
0: 나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1: 네. 이 작은 목표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깨지기 쉬운 첫 한 주일을 버티는 팁, 30일 동안 리듬을 잘 잡는 방법, 100일 동안 자동화된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정말 일주일을 견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네. 보면은 책 뭐 10페이지 이런 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일기 한 줄 적기.
1: 네.
0: 책 한 줄만 보기.
1: 네.
0: 아니면 책만 꺼내놓기.
1: 네.
0: 이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을 일주일 동안 연속을 하게 하면은 이 쉬운 걸 일주일 동안 했다는 그것에서 예, 우리가 30일, 한 달, 예, 한 주를 견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딱 세 번만, 세 주만 더 하자.
1: 네.
0: 그러면 한 달이 되는 거야.
1: 네.
0: 이렇게 해서 30일이 전략으로 예, 이어가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책상에 뭐 앉아서 뭘 한다.
1: 네.
0: 5분만 책을 보고 등교한다.
1: 네.
0: 암송할 것을 5분만 뭐 5번만 읽고 간다.
1: 네.

0: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을 반복 행동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30일 한 달이 견지가 됐으면 야 이런 것을 우리 딱 세 달 열흘만 더 해보자.
1: 네.
0: 그러면 100일이 된다.
1: 그렇죠.
0: 100일을 견지하면은 웬만한 습관은 우리가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체중 감량, 자격증 취득 같은 외적 성과를 넘어 작은 목표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내적 변화 무엇인지요?
0: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내적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1: 정체성.
0: 네. 즉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 네.
0: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고 둘째는 자기 효능감의 근본적 강화입니다.
1: 네.
0: 나 자기 효능감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1: 네.
0: 이런 걸 말하는데
1: 네.
0: 나의 능력을 내가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점점 강화가 돼서
1: 네.
0: 내면의 근육이 됩니다.
1: 네.
0: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이렇게 반복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이 획득입니다.
1: 네.
0: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은 능력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못 바꿔라고 생각하거나 거대한 목표에 좌절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0: 저 또한 좀 예전에는 아주 많이 그랬습니다. 뭘 하다가 시작을 해놓고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했는데
1: 네.
0: 예, 저처럼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바꿔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1: 네.
0: 거대한 목표에 좌절의 경험이 많은 이곳에
1: 네.
0: 나에게 어떤 뼈락인을 지켜
1: 네.
0: 찍지 말고
1: 네.
0: 의지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근육처럼 사용하면 강해진다.
1: 네.
0: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작은 목표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전문 디자인된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큰 퍼즐로 맞추면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 갑니다.
1: 네.
0: 그래서 거대한 목표는 인간의 심리적 작동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는 의지력 탓이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꾸려는 전략 탓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냥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냥 오늘 지우개 하나 치우기 이걸 하나 기억하면서 아주 가벼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작은 성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서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오늘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 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왜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못할까 하고요. 하지만 질문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세운 목표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이 로마의 철학자 시네카는 배를 저을 때는 큰 돛을 먼저 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부터 젓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